0: 확실한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부울경 경선 결과에 따라 초반 판세는 상당 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에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와 독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주재하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앞서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 등 그동안 법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내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 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법안 재가 전까진 국민 여론을 지렛대 삼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국무회의 통과 이후엔 새로운 대체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은 다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SNS에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 경찰 수사 부실이나 내부 부패를 견제하도록 검찰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보안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과는 다른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며 대체 무엇 때문에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권한 비대화 우려를 씻기 위해 제시했던 통제 방안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 주체 변경 요구와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스스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2: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은 한층 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국회의 보안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검사의 보안수사 주체 변경 요구와 징계 요구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경찰의 보안수사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팀이나 상급경찰청,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보안수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직접 직무배제나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진술 녹음을 허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개정안에 함께 명시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보안 수사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내부 인사에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징계나 직무배제가 필요한지 심의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부 통제 방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확대된 권한의 명분을 갖추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찰 없이 작동해 실질적인 수사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이런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하면서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과거처럼 검찰의 집단 반발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직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0: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은 전국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 등을 통해 집단 반발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3: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0: 국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영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맡는 대행의 대행체제가 됩니다.
1: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2: 고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1: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0: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밝혔던 터라 검찰과 법무부 모두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새 역할에 맞게 조직을 추스르고 경찰과 수사협력 체계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끌 중심축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국내 증시가 가파른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4: 7월 한 달 동안만 코스피가 22% 하락하는 등 현기증 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극심한 증시 변동성에 국민의힘은 연일 수사 필요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용으로 졸속 도입됐다며 정책 도입 과정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5: 국장 상승을 자신들의 지적인 양 자랑했습니다.
2: 박성훈 국민의힘 소속 대변인입니다.
5: 과실은 실컷 챙겨놓고
4: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거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책임론의 첫 타깃으로 지목했는데 경질은 물론 당연히 수사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그간 코스피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각종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야당 외침은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처럼 취급받은 상황. 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부동산 시장과 묶어 경제 이슈 전세 역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 악화에 시장 안정화안을 모색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정책 실패와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나섰고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입에선 당과 상의가 없었던 정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6: 여당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품 출시가 준비가 되었고 여당하고 당장 협의도 없이 상품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4: 야당의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는 모습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책 라인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7: 그동안 SNS로 현안에 적극 참전했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가는 모습인데 귀국 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와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으로 1일 오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교민 간담회를 연 뒤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어 내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8: 지난해 대선 당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잘못 보고했다가 추후 수정된 사례가 8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1,294표인 신사동 5투표소 투표수를 1,994표로 잘못 입력했다가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서도 세 차례 투표소 수정이 이뤄졌고 부산 영동구에선 투표수가 미보고된 사례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가 최근 북한 전승절 행사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주혜는 이처럼 1년에 한두 번씩 간헐적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는데요. 4대 세습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한 정권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전승절 참배 행사에 처음으로 딸 주혜를 데려갔습니다.
10: 종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3돌쇠 즈음하여 7월 26일 대송산 혁명

0: 을사릉을 찾으시었습니다.
1: 김주혜가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6월 초 강건호 항해시험 참관 행사 이후 52일 만입니다. 김주혜는 지난 2022년 처음 노출된 이후 해마다 두세 번씩 짧게는 두 달, 길게는 석 달 넘게 잠행을 이어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나 공식 직책을 갖고 있는 동생 김여정보다 자주 등장하면서도 일정 기간 공백기를 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주혜의 이 같은 간헐적 잠행을 의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4대 세습 분위기 조성이 북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오히려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에는 여성이면서 나이도 어린 주혜를 차기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서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아직 공식 직함조차 없는 주혜를 과도하게 노출할 경우 김 위원장의 존재감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2: 김주혜의 위상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3: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입장에서는 교수입니다.
2: 일상적으로 김주혜를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보다 임팩트 있는 계기시마다 등장시켜서 점진적으로 김주혜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 다만 최근 김주혜가 등장하는 공개 행사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등한 지위로 노출되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의 4대 세습 의지는 확고하다는 평가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온 현상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과 경남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40도를 넘는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이미 경남 양산 지역은 어제 41도를 넘어서면서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교에서 진행된 서울시 쉬엄쉬엄 모닝 행사는 조금 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아직 도로는 통제 중입니다. 10시까지 차량 이용 어렵고요. 천호대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원주분기점에서 원주 구간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평택터널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현재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안현분기점 4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정차 중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정체고 화도에서 서종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동산 요금소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6km 정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일요일 아침을 채워줄 다양한 음악 그리고 실시간 주요 뉴스들 만나봅니다. 이 시간 첫 곡은 글렌 캠벨의 Sunflower 들으며 시작합니다.

9시 뉴스앤뮤직 글렌 캠벨 선플라워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날이 정말 많이 덥잖아요. 진짜 절정에 달한 더위인데 절기는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입추예요. 입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 항상 뭐 우리가 느끼는 계절감과 절기는 같이 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3625번님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벌써 익어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많이 더운데 잘 극복하면서 또 지내다 보면은 계절이 흘러흘러 아 춥다 하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한 사건 사고 기사들 그리고 이렇게 위험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 요력 수칙들 라디오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극한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주변 잘 살피시고 주변에 그런 폭염 취약계층들이 있다면 내 이웃들도 잘 살펴보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들과 시대별 그리고 장르별 음악 감상하는 YTN 라디오의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앤뮤직입니다. 이 시간 올드팝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Gilbert O'Sullivan, Alone Again 먼저 들어보고요. 존 덴버의 Rocky Mountain High까지 노래 두곡 띄워드립니다.

9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기온이 30.2도로 또 30도를 넘으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속초는 29.6도로 초열대야와 다름없는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31일 기준 9.7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 가까이 폭등했지만 증권사 목표가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는 26.8%를 폭등하며 26만 2,500원으로 장을 마친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 증권사 20곳이 지시한 목표가 평균은 48만 6,25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상한가를 기록하며 171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친 SK하이닉스의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증권사 21곳이 지시한 목표가 평균은 331만 5,71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 3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유혜란 선수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 선두 자리를 내주고 공동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유혜라는 영국 캥거셔주에서 계속된 대회 셋째 날 경기에서 보기를 6개나 범하는 부진 끝에 3타를 잃어 중간 합계 4언더파 공동 2위가 됐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9시 뉴스 뮤직입니다. 지금 시각 오전 9시 36분 향해 가고 있고요. 노래 두 곡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볼게요. 보이 조지의 Everything I Own, 프랭크 시나트라의 Stranger in the Night.

보이 조지,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두 달 동안 8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 보면 지난 6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6억 3,296만 달러를 기록하며 매수 5위를 보였고 지난달에는 그 폭을 키워 46억 6,862만 달러를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마모토 현은 1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2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온몰 우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80대 추정 남성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희생자는 36명이 됐습니다.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구마모토 이온 쇼핑몰 수색 작업은 이날 오후 종료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란 정부는 어떤 침략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통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과 영내 국가들의 공격 가담은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뉴스 앤 뮤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주중 공휴일이면 4시 20분 여러분들께 다양한 음악과 또 실시간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생방송 음악 감상 프로그램입니다. 평일에는 다양한 경제, 시사, 정보들 함께 하시고 또 주말에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쭉 다양한 음악 감상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노래 선곡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신청곡 적극적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다음 타임의 뉴스 앤 뮤직은 10시 20분에 시작되죠. 10시 20분 뉴스 앤 뮤직에서도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144번님, 폭염 평일 저는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휴일 일터에 나와서 주말엔 처음 듣는데 음악들 참 좋네요. 아내가 부산으로 여행 갔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8144번님이 우리 아내분 부산 여행 잘 다녀오시려. 아, 되게 더운데 또 여행을 또 이렇게 남부지방으로 가셨네요. 안전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노래 네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비지스의 Massachusetts, 세미 스미스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로보의 I'd Love to Want Me, 그리고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까지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걷히면서 점점 맑아지고 있습니다. 기온도 빠르게 오를 텐데요. 볕이 강한 2시부터 5시 사이에 외출하신다면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해주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0.5도, 대구 32.8도, 제주 31.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작대교 위로 사고 발생했습니다. 강북 방향이고요. 현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강원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은 벌써 10km 넘는 정체가 생겼는데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동산요금소 부근에서 춘천분기점 구간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서행하고 있고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 늘었습니다. 부산방향 천안호두유계소 부근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전국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영남과 전남 중심으로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보됐는데 이번 주는 서쪽으로 더위가 확대,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0: 감사히 강원도 강릉의 최저 기온이 30.2도로 또 30도를 넘으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푹푹 찌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대이란 공습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 국무부가 중동의 자국민에게 출국 준비를 권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방패막이가 되는 나라는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고 위협해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0: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강원도 강릉의 이틀째 밤사이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0: 오늘 전남과 경남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먼저 밤사이 열대야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강원도 강릉에서 이틀째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초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이례적인 밤더위를 말합니다. 밤사이 강원도 강릉 최저기온이 어제와 같은 30.2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속초 조양동은 무려 31.4도를 기록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극심해 밤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밤기온 25도가 넘는 열대야를 겪었습니다. 서울도 밤 최저기온 27.5도를 기록해서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31일 기준 9.7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1: 네, 그럼 오늘 낮에도 많이 덥습니까?
2: 네, 이 열기를 그대로 품은 상태에서 낮에는 햇볕이 더 강해집니다. 기상청은 영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염특보 현황 살펴보면 전남 보성과 여수, 광양과 부산, 울산, 경남 밀양, 창원 김해 등의 어두운 보라색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폭염 중대 경보 지역으로 최고 기온 39도 이상 또는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어제 낮 최고 기온 41.6도로 이틀 연속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한 경남 양산은 오늘도 41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고 있다면 연기하고 실내에서 더위를 피해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도 35도로 예보돼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 폭염이 더 심해져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0: 이번 주에도 극심한 더위가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폭염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1,781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온열 질환자는 1,000명 정도 적은 편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무더위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 가축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식장에서 어류 7,700여 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어제까지 누적된 집계를 보면 가축은 43만 2천여 마리가, 양식 어류는 16만 5천여 마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네, 당분간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죠?
3: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으로 시도별로 19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경북과 경남,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31%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작업장과 논밭 등 실외에서 발생한 비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외 작업자나 농림업 종사자 등 실외 활동에 잦은 직업군이나 고령층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네, 이렇게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수상레저 시설이 모여있는 경기 가평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4: 네, 경기 가평군 수상 레저 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주말이라 물놀이 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4: 네, 요즘 찜통더위에 습한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심을 벗어나 이렇게 강을 잠시 바라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아직 이른 오전 시간이라 이곳 물놀이장을 비롯한 다른 시설에도 손님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주차장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지나면 물놀이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대형 튜브 같은 놀이기구나 보트를 이용한 수상스키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물놀이를 하면서도 건강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이곳 경기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북부 일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에는 최고 34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쉬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안전요원의 통제 아래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수상 레저시설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둘째 날, 오늘 민주당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갑니다. 어제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1, 2위간 박빙의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순회 경선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5: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지역 순회 경선은 울산에서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0시 울산 합동연설회는 당 선관위의 개회선언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 이후에 최고위원 후보부터 추첨순으로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요. 이후에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연설도 이어집니다. 울산 연설회가 끝나면 부산 해운대와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각각의 지역별 합동연설회도 진행하게 되는데 마지막 지역인 경남 연설회 종료 후에는 부울경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략 7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호 순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득표수와 득표율만 공개됩니다. 어제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에서 예상 밖의 신승을 거둔 김민석 후보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부울경 지역의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 후보가 역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1: 네, 지금 전해주신 것처럼 어제 충청권에서 김민석 또 정청래 후보 간 초박빙 결과가 나왔죠?
5: 네, 어제 민주당은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위는 3만 632표를 얻은 김민석 후보, 2위는 3만 329표의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303표 차, 0.44%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정 후보의 고향이라 우려했지만 선방했다. 정청래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것 치곤 잘 나온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고요. 10%를 조금 넘게 득표한 송영길 후보는 가장 큰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있다며 반전을 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는데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는 친명, 최민희, 한민수 후보는 친청으로 분류되는 만큼 양 진영 간에 최종적으로 몇 명씩이나 당선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 운영에 당원 의사 비중을 높이는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내를 중심으로 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6: 당내의 거센 사퇴론 속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카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이나 당 기여도 등을 점수로 매길 갖가지 잣대가 필요하단 건데 앞으로 서너 달 안에 200개 가까운 기준을 만들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 이뤄지는 현역 의원 평가. 장 대표는

0: 20%의 일반 여론조사 20%로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절대적입니다.
1: 생계의 부정선거라는 네 글자를 당당히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0: 하지만 당대표 행보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뽑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주장에 100만 명 수준 당원만 보고 어떻게 정치하느냐며 국민 중심 정당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원만 강조하다간 일부 강성 지지층의 당 전체가 흔들리는 민주당처럼 될 수 있다는 건데 각종 논란에 휩싸인 당대표를 연임까지 봐야 하느냐는 우려도 깔렸습니다. 일각에서 아예 당대표 선출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고민도 감지됩니다.
2: 지금 8대2 구조를 이전을 7대3으로 복귀하느냐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0: 처음으로 의원들을 평가하겠다는 시도에도 결국 원내 동의가 필요할 거라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신 있게 내세운 징계 시도는 윤리위원회 내용으로 삐걱거리고 중진들을 중심으로 퇴진 논의가 이어지는 등 사퇴론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당원들을 내세운 당대표의 각종 정책 추진에 앞으로 완만찮은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국내 증시가 가파른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4: 7월 한 달 동안만 코스피가 22% 하락하는 등 현기증 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극심한 증시 변동성에 국민의힘은 연일 수사 필요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용으로 졸속 도입됐다며 정책 도입 과정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5: 국장 상승을 자신들의 지적인 양 자랑했습니다.
6: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입니다.
5: 그렇게 정치적 과실은 실컷 챙겨놓고
4: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거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책임론의 첫 타깃으로 지목했는데 경질은 물론 당연히 수사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그간 코스피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각종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야당 외침은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처럼 취급받은 상황. 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부동산 시장과 묶어 경제 이슈 전세 역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 악화에 시장 안정화안을 모색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정책 실패와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나섰고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입에선 당과 상의가 없었던 정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7: 여당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품 출시가 준비가 되었고 여당하고의 당장 협의도 없이 상품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4: 야당의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는 모습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책 라인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8: 그동안 SNS로 현안에 적극 참전했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가는 모습인데 귀국 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9: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0: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9: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1: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전 10시 1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0: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폭염경보 변경을 위한 발표 안내로 제외지역은 서울, 광주특별시,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강원, 전북 지역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과 경기, 경북, 서울, 전남, 전북, 부안, 위도면, 군산, 충남, 충북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며 주변 이웃의 안전을 각별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낮 동안 체감 온도가 40도 안팎을 보이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 볕이 강한 시간대는 실내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0.9도, 대구 33.1도, 광주 3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천호대교부터 밀리고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마포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난아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호소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북은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여파로 서종나들목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양양 방향은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2km 정도 밀립니다. 동산요금소 부근에서 춘천분기점 구간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구간 정체 늘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막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휴가철의 한가운데 8월의 첫 휴일 아침입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익숙한 일상 속에서 여유 찾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서 가장 편히 즐길 수 있는 음악과 함께합니다. 첫 곡입니다. 톰 존스의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이글스의 Take It to the Limit, 존 덴버의 Any's Song 노래 두 곡 더 만나봅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글스 그리고 존 덴버의 노래 차례로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낙동강 권역과 영산강 권역의 주요 댐이 잇따라 가뭄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경남 밀양시의 낙동강 권역 다목적 댐인 밀양댐이 가뭄 경계 단계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영산강 권역 용수댐인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도 가뭄 단계를 주의로 올렸습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내 투표소에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 강원 인제 등에서도 길게는 6시간 가까이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돼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투표자 자료를 살펴보면 최종 투표자 수가 100명이 넘었던 투표소 가운데 투표 당일 3시간 이상 시간대별 투표자 수의 변동이 없는 곳은 3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전남 광양시 광영동내 투표소 3곳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투표자 수의 변동이 없었고 투표 마감이 임박한 오후 5시부터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내 투표소 3곳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자 수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경북 포항 오천읍 제4투표소 역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투표자 수가 그대로였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와 유통범죄에 연루돼 영사 조력을 받은 한국인이 2년 만에 약 3배로 늘어났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와 유통범죄로 영사 조력을 받은 국민은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교부는 외국인이 항공권과 여행 경비는 물론 수백만 원의 사례비를 미끼로 수화물 운반을 부탁하며 한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음악과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10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 10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 기온이 30.2도로 또 30도를 넘으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속초는 29.6도로 초열대야와 다름없는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푹푹 찌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밤낮으로 열기가 쌓이면서 밤사이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건강관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

식을 하거나 준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또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했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마모토현은 1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2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상자 수는 11명이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인명피해는 139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218개 대피소에 있는 주민 9천여 명이 함께 머물고 있으며 6만 9,400가구에 여전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0시 뉴스앤뮤직도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노래 3곡 띄워드립니다. Jim Cross의 Time in a Bottle, Beatles의 And I Love Her, 그리고 Lady Gaga의 Your Song까지 띄워드려요. 11시 2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양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1: 네,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가 한창인데 다음 주 금요일엔 벌써 절기 입추입니다. 아직은 동떨어진 느낌이지만 일단은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는 기상장비가 설치된 곳보다는 기온이 더 높을 수 있어서 주의해 주시고요. 전력 이용량이 늘면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나 정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 없도록 잘 살펴주시고 차량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한강 주변에서 3건의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구리 방향은 월드컵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위로 강북 방향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해 처리하고 있고 천호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밀립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30층이 훌쩍 넘는 빌딩이나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고층 화재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해 공중에서 직접 물을 뿌리는 화재 진압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무려 110시간 동안 건물을 활활 태우고 가까스로 불길이 잡힌 쿠팡 물류센터 화재. 높은 층고에서 난 불에 고가 사다리차 20여 대가 동원됐지만 진화에 큰 애를 먹었습니다.
2: 층마다 소방대원들의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그 연결구들이 있거든요.
0: 그런데
2: 지금 이제 해당 물류 창고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펌프 그런 차량을 이용을 해서 지금 주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현재 고가 사다리차 물줄기가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70m 정도, 높이 120m, 30층이 넘는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는 현실을 생각하면 대안 마련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성능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0: 소방차에 연결된 호스를 매달아 올린 드론이 조심스럽게 수직으로 이륙합니다. 공중에 도달한 뒤 고층 빌딩을 향해 흔들림 없이 물을 쏘아댑니다. 관건은 드론이 상공에 부는 바람의 영향을 이겨내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호스 무게와 수압을 견뎌내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물을 분사하느냐입니다.
1: 이제 고층 고도까지 신속하게 도달할 수도 있고, 그 기존의
2: 김태동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1: 산임연구원입니다. 고층 높이 하점에 물을 공급해가지고 초기 확세를 좀 더 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원의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0: 소방청은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의 분사 거리와 비행 안정성을 추가로 보완해 실전 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와 TV로 방송되는 뉴스 와이드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양산이 이틀 연속 41도를 넘는 등 경남 지방이 극한 더위 속에 갇혔습니다. 마른 장마에 지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지 지형의 특성까지 더해진 탓입니다.
2: 네, 더 큰 문제는 이번 주 극한 더위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한반도가 끊임없는 역대급 열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1.6도까지 올라 또다시 전국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기상관측 역사상 이틀 연속 41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진 것도 이번 양산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해와 창원도 지역관측사상 처음으로 40도를 웃도는 등 경남 지역으로 극한 더위가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극한 폭염은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이중고기압에 산맥을 넘은 뜨거운 바람이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양산 등 경남 일부 지역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장마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점도 원인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경남 지방은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21.9%로 1973년 이후 53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장마 때 비가 거의 오자에 났습니다. 그쪽에. 보통 그 비가 많이 오면
5: 오제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
4: 열을 좀 가져가는데요. 영남 지역에서는 그냥 따끈따끈하게 그냥 열이 바로 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3: 문제는 극한 폭염이 이번 주에는 서쪽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초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예보돼 일부 수도권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중대 경보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 강도의 변수는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는 태풍입니다.
4: 일본 남쪽에서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동풍이 불게 됩니다. 네. 영서 지방은 그 팬 현상이라는 현상 때문에 폭염이 더 가중이 되어서 아마 저 중부 지방도 37도, 38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반면 역대급의 더위를 기록한 영남 지방은 이번 주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극한 더위에서 잠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낙동강 권역과 영산강 권역의 주요 댐이 잇따라 가뭄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경남 밀양시의 낙동강 권역 다목적 댐인 밀양댐이 가뭄 경계 단계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영산강 권역 용수댐인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도 가뭄 단계를 주의로 올렸습니다. 기후부는 밀양댐의 경우 올해 강우량이 447mm로 예년의 52% 수준이고 특히 홍수기가 시작된 지난 6월 21일 이후 강우량은 예전의 12%에 불과해 저수율이 33%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기온이 30.2도로 또 30도를 넘으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속초는 29.6도로 초열대야와 다름없는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푹푹 찌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31일 기준 9.7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1: 이렇게 더위가 밤낮없이 이어지면서 올해 신설된 열대야주의보가 연일 발령되고 있습니다.
2: 해가 졌다고 안심해 야외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피하고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등 밤에도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해 여름 서울 열대야 일수는 47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올해 역시 야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비교하면 서울의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폭염특보 도입 이후 18년 만에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한 이유입니다. 열대야 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서울 같은 대도시나 해안가는 26도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특보 체계까지 바꿔 밤더위에 경고등을 켠 건 야간 고온 현상의 위험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일 최고 체감 온도가 같더라도 전날 밤이 열대야였을 경우 온열 질환자는 최대 90%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피로가 밤새 해소되지 못해 신체 체온 조절 중추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7: 체온 조절을 위해서 말초혈관이 뭐 확장이 되고 심박수도 늘고 하기 때문에
5: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7: 이때 혈압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지는 게 잘 안 돼서 다음 날 혈압의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6: 야간 운동이라도 열대야라면 피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상승한 체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수면을 방해하고 신체 회복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습도까지 높아 땀이 증발하지 못하면 밤중 온열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환경이라면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야간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YTN 노한석입니다.
1: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그제 하루 전국 온열 질환자가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 상당수는 야외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나타났지만 실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숫자도 만만치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열흘째 5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환자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인천이 각각 1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781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와 같은 실외가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집이나 건물, 실내 작업장처럼 실내 공간에서 환자가 발생한 비율도 20%를 넘었습니다. 특히 집의 경우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머물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8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올 경우 자택 내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위가 심할 때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를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원한 곳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 폐강을 활용해 만든 냉풍욕장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시원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와 이색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9: 네, 충남 보령 냉풍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 밖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자는 지금 겉옷까지 입고 있네요.
9: 네, 이곳은 몸이 움츠러질 정도로 서늘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시원한데요. 제 뒤로 보이는 굴 안쪽에서 찬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다 보니 방문객들은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담요까지 뒤집어 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보령 냉풍욕장은 폐탄광을 활용해 만든 이색 피서지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바람이 초속 6m로 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깥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지만 이곳 내부 온도는 12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 냉기로 시원함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온도 차이가 만들어낸 자연 현상인데요. 지하 수백 미터 탄광 갱도에 있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더운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도 차이가 클수록 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요. 냉풍욕장 밖에서는 갱도에서 나오는 시원한 지하수로 냉수족욕을 즐길 수 있고 찬 공기를 이용해 재배한 양송이 버섯 등 지역 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약 두 달 동안 이곳 냉풍욕장에는 11만 명 넘

0: 사흘 연속으로 폭락했던 코스피가 18% 가까이 폭등하며 하락분 만회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코스피가 과매도 상태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기업 실적 발표 등 앞으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최근 코스피가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죠?
1: 네, 코스피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2.37% 내린 6,59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주일간 하락률은 2%대에 그쳤지만 28일과 29일 각각 10.8%와 6% 내리는 등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30일에도 코스피는 1.2% 약세 마감하며 5,590선까지 미끄러졌습니다. 다만 31일에는 하루 동안 1,000포인트 넘게 오르며 코스피는 6,600턱 밑까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급락에 대해서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기업 공개 후 시총 1위에 등극하고 또 중국의 반도체 장비 개발 소식이 주목받으면서 우리 증시에선 투심이 얼어붙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AI 투자 확대 방침도 재확인하면서 미국 반도체 업종이 큰 폭으로 반등했고 4배 레버리지로 AI와 반도체 종목에 집중 투자했던 대형 헤지 펀드가 청산됐다는 소식도 시장에는 단기 바닥 신호로 인식되며 코스피는 하락분 만회에 나섰습니다.
0: 네, 우리 증시가 8월에는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1: 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지난달 31일 폭등해도 여전히 과매도와 낙폭 과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하이퍼스케일러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여타 주력 업종 실적을 통해 코스피 전반의 이익 신뢰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대형 헤지펀드의 강제 청산 등으로 악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줄어든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는 5일 AMD를 시작으로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등 AI 하드웨어의 업황을 가늠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다면 최근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인 국내 반도체주 투심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7일에는 미국 7월 고용지표도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4.3%로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이보다 더 오르며 고용이 예상보다 둔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와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1일 오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교민 간담회를 연 뒤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어 내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주재하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앞서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 등 그동안 법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압법 폐기를 위해 헌법 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력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0: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만 보면 주말 즐기기 좋은 날씨지만 냉방기기 없이는 실내도 덥습니다. 현재 서울 32.3도, 부산 36.7도, 광주 3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 전남과 경남에서는 낮 최고 체감온도가 40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안부도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지역에서 1시간 넘게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가는 길 1차로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촌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내촌 나들목에서 정체입니다. 설악에서 서종 구간 9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우터널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만종분기점에서 원주까지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구간 10km 정도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쪽은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4km 정도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서 마포와 용산, 강남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양방향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1시 때 문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귀에 익숙한 가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페스티벌 엄정화의 목소리로 이 시간 문 열었습니다. 다양한 음악 들어보고요. 실시간 주요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와 채팅으로 받고 있어요. 문자번호 샵 094, 5번 우물정 094, 5번입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또 지금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듣는 라이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DJ DOC 여름 이야기 포지션 썸머 타임 노래 더 만나볼게요.

YTN 라디오 11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DJ DOC의 여름 이야기, 포지션의 썸머타임 노래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둘째 날인 오늘, 민주당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에서 경선을 이어갑니다. 오전 10시 울산에서 시작된 합동연설회는 부산과 경남 창원으로 이어지며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진행됩니다. 불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경남 연설회가 끝나는 오후 7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 결과에서는 당대표 경선 1위 김민석 후보와 2위 정청래 후보가 불과 0.44%포인트 차의 초박빙 승부를 펼쳤습니다. 3위 송영길 후보는 1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호남과 수도권에서의 반전을 다짐했습니다. 충청권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강 요건 확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항하는 입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악법 폐기를 위해 헌법 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력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고발인이 관련 수사가 1년 가까이 결론 나지 않자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제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체 측은 신청서에서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고발한 이후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등이 끝났지만 11개월이 넘도록 결론 내지 못한 원인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바로 띄워드리죠. 원더걸스의 So Hot, FX의 Hot Summer.

11시 뉴스앤뮤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올해 초 탈세 논란 이후 거액의 세금을 냈던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에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가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 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은우 측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군복무 중인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 선수가 리그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선두 밴쿠버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37분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팀의 동료 부안가가 건네준 공을 받은 손흥민은 부드러운 턴 동작으로 수비수를 따돌린 뒤에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치렀던 지난달 18일 LA 갤럭시전부터 4경기 모두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의 선제골에도 LAFC는 후반 31분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주며 리그 선두 밴쿠버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와 유통범죄 연루돼 영사 조력을 받은 한국인이 2년 만에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와 유통범죄로 영사 조력을 받은 국민은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3년에 16명, 2024년에 23명에서 지난해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외국인이 항공권과 여행 경비는 물론 수백만 원의 사례비를 미끼로 수하물 운반을 부탁하며 한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앤뮤직 끝곡 세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12시 20분, 1시 20분에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뉴스앤트롯으로 함께합니다. 레인보우의 A, 샤이니의 줄리엣, 빅뱅의 블루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사.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1: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 형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한 거.

0: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그 헌병 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 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시죠.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주말에는 더워서 실내 위주로 계획 짜게 되시죠. 바깥 활동하시더라도 충분한 휴식 시간 가지시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볕이 강해질 텐데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2.5도, 부산 36.5도, 전주 34.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제 건 먼저 전해드립니다. 광명과 마포, 용산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광명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강변북로 구리방향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차량 3대 간의 추돌사고고 아직 처리 전이라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한남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전 대구와 경북, 경남 지역에서 폭염 중재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는 서쪽으로 더위가 확대하며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 기온이 또 30도를 넘으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푹푹 찌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대이란 공격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공격 보류 요청을 받았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포함된 합의 도출을 전제로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어제 진행된 충청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깜짝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휴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이틀째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남 양산에 오늘 낮에도 비슷한 수준의 극한 더위가 예보됐습니다.
3: 강원도 강릉에선 이틀째 밤사이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먼저 밤사이 열대야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4: 네, 강원도 강릉에서 이틀째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어제와 같은 30.2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속초 조양동은 무려 31.4도를 찍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극심해 밤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서울도 밤 최저기온 27.5도를 기록해서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집계된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1로 역대 1위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2: 네, 경남 양산이 이틀째 폭염 기록을 깨고 있는데 오늘도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진다고요?
4: 네, 경남 양산이 역사에 남을 더위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연속 40도가 넘는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7월 31일 41.4도로 기존 최고 기온이던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에 41도를 넘어선 데 이어서 어제 낮 41.6도로 역대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양산의 기록적인 더위는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개의 고기압 이외에 지형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가지산과 신불산 등 1000m가 넘는 산에 둘러싸인 분지지형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철에도 비가 평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내린 데다 더운 바람까지 북서쪽에서 불어오면서 더위를 부추겼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오늘도 41도로 예보됐는데 11시 현재 벌써 39.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네, 양산 이외 다른 지역들 더위 예보도 전해주시죠.
4: 네, 영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한 폭염 중대 경보가 더 확대됐습니다. 어두운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최고 기온 39도 이상 또는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으로 예상되는 폭염 중대 경보 지역입니다. 기존 전남 보성과 여수, 광양과 부산, 울산, 경남 밀양과 창원 등이 중대 경보를 유지하고 있고 오전 11시부터는 경북 경산과 경주, 경남 사천, 대구도 중대 경보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기상청은 영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표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고 있다면 연기하고 실내에서 더위를 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2: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 이번 주에도 극심한 더위가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폭염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6: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1,781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72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1,000명 정도 적은 편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무더위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 가축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식장에서 어류 7,700여 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어제까지 누적된 집계를 보면 가축은 43만 2천여 마리가, 양식 어류는 16만 5천여 마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당분간은 무더위가 계속될 텐데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겠죠?
6: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시도별로 보면 19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때를 말합니다. 특히 경북과 경남,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31%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작업장과 논밭 등 실외에서 발생한 비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외 작업자나 농림업 종사자 등 실외 활동이 잦은 직업군이나 고령층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2: 더위가 밤낮없이 이어지면서 올해 신설된 열대야주의보가 연일

0: 발령되고 있습니다.
1: 해가 졌다고 안심해서 야외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건 피하고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등 밤에도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해 여름 서울 열대야 일수는 47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올해 역시 야간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비교하면 서울의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폭염특보 도입 이후 18년 만에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한 이유입니다. 열대야 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서울 같은 대도시나 해안가는 26도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특보 체계까지 바꿔 밤더위에 경고등을 켠 건 야간 고온 현상의 위험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일 최고 체감 온도가 같더라도 전날 밤이 열대야였을 경우 온열 질환자는 최대 90%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피로가 밤새 해소되지 못해 신체 체온 조절 중추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3: 체온 조절을 위해서 말초혈관이 뭐 확장이 되고 심박수가 늘고 하기 때문에
4: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3: 이제 혈압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지는 게 잘 안 돼서 다음 날 혈압의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2: 야간 운동이라도 열대야라면 피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상승한 체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수면을 방해하고 신체 회복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습도까지 높아 땀이 증발하지 못하면 밤중 온열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환경이라면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야간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YTN 취재 기자들이 피서객들이 몰리는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최승은 기자 어딥니까?
5: 네, 경기 가평군 수상 레저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이상군 기자는 이색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으로 나가 있다고 하는데 어딥니까?
6: 네, 충남 보령 냉풍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먼저 가평부터 가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보트 타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5: 네, 요즘 찜통 더위에 습한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도심을 벗어나 이렇게 강과 놀이기구를 보니 바로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을 포함한 인근 수상 레저시설에 이용객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이용객들이 빠진 모습이지만 수상보트를 타며 강바람과 함께 스릴을 즐기거나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하게 물속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아이들 방학을 맞아 휴가를 내고 바다부터 강까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잇따라 방문했다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7: 여름 휴가 맞춰가지고 가족이랑 다 함께 첫 번째는 바다를 가서 해수욕을 즐기고 두 번째는 어저께 워터파크 가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세 번째 이제 강으로 와서 빠지까지 하는 3종 휴가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5: 다만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물놀이를 하면서도 건강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이곳 경기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북부 일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는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쉬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안전요원의 통제 아래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셔야겠습니다.
1: 네, 다음으로 이상곤 기자, 무더운 날씨인데 이 기자는 지금 겉옷을 입고 있군요.
6: 네, 이곳은 몸이 움츠러질 정도로 서늘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시원한데요. 제 뒤로 보이는 굴 안쪽에서 찬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다 보니 방문객들은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담요까지 뒤집어 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보령 냉풍욕장은 폐탄광을 활용해 만든 이색 피서지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바람이 초속 6m로 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깥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지만 이곳 내부 온도는 12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 냉기로 시원함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온도 차이가 만들어낸 자연현상인데요. 지하 수백 미터 탄광 갱도에 있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더운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도 차이가 클수록 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요. 냉풍욕장 밖에서는 갱도에서 나오는 시원한 지하수로 냉수족욕을 즐길 수 있고 찬 공기를 이용해 재배한 양송이버섯 등 지역 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약 두 달 동안 이곳 냉풍욕장에는 11만

0: 더위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국이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냥 덥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 더위에 죽거나 쓰러지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더위 어느 정도인 겁니까?
1: 네, 지금 폭염은 단순히 올여름 덥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경남 양산인데요. 어제 낮 최고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아서 1973년 이후 관측 사상 가장 양산에서 높은 기온인데 이 종전 전국 최고 기온도 넘어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고온이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고 누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40도 안팎의 열이 쌓이고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 위험도 크게 올라가는데 특히 고령자, 만성 질환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체온 조정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워서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2: 예, 폭염 중대경보 오늘도 발표됐고 특히나 경남 양산 쪽은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저희가 계속 보도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 지역 유독 이 폭염이 심각한 이유가 뭡니까?
1: 네, 적어도 당분간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폭염이 이어질 겁니다. 현재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그 영남과 전남 지역은 강한 햇볕과 고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중부지방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적게 와서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메마르기 때문에 낮에 강한 햇빛이 받으면 바로 기온이 치솟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도를 하루 최고 기온 숫자로 볼게 아니라 이 폭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냐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폭염은 누적 효과가 굉장히 건강에 크게 미칩니다. 낮에 뜨겁게 달궈진 건물과 도로가 밤에도 열을 뿜어내기 때문에 밤 기온까지 높아지고 결국 다음날 또 다른 더 심한 폭염을 만들게 됩니다.
0: 네, 낮도 낮이지만 밤마저 덥습니다. 일반 열대야보다 더 더운 이 강원도 강릉에서는 이틀째 나타나고 있는 이 초열대야 현상, 이것도 아주 이례적인 밤더위라고 하던데요. 이 현상 이유는 뭡니까?
1: 네,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걸 이제 열대야라고 하는데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걸 초열대야라고 합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릉에서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어서 이례적입니다. 이런 그 현상은 여러 요인이 겹칩니다. 우선 현재 한반도 주변에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대기가 안정되고 구름이 적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 밤에도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강릉 같은 동해안은 또 지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바람 방향과 태백산맥을 넘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밤 기온에도 기온이 더 높아지는 폐현상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낮에만 뜨거운 게 아니라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게 그런 건강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2: 예, 이번 주에는 더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보가 많은데 특히나 수도권으로 폭염이 극심해질 전망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1: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부지방의 낮더위가 강하지만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압계와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폭염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공기가 고온 건조해지는 폐현상이 서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동해안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산맥 서쪽 지역, 서울 경기, 뭐 강원 이쪽 지역이 기온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안심하기 어려운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고 있고 도시 자체가 열을 저장하는 도시 열섬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낮 기온뿐만 아니라 밤더위까지 심해질 경우 체감하는 폭염의 강도가 앞으로는 서쪽 지역에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0: 네, 여기에 이제 이번 주 태풍 소식이 하나 있던데요. 초강력 태풍 돌핀이라고 하던데, 이 태풍의 경로가 이번 폭염의 변수가 될 거라는 예보도 있던데요.
1: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이제 공식 그 진로 예보가 5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23호 태풍 돌핀의 이동 경로가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태풍이 폭염을 확실히 끝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주변의 강한 바람과 수증기 그리고 태풍

0: 그 저기압성 회전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나 세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이나 뜨거운 공기 유입 경로가 달라질 수 있죠. 반대로 태풍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면 폭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태풍이 오니까 폭염이 끝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건좀 이르고요. 태풍이 어디로 얼마나 북상하냐에 따라 폭염의 지속과 완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진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덮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때문에 그대로 서진해서 중국에 상륙해서 약해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1: 예, 저희가 관측 사상 처음이라고 하면서 40도가 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40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아닐 것이다, 뉴노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0: 네, 저는 40도 폭염 자체가 매년 일상적으로 나타난다고 단정하는 건 아직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 해에 40도를 넘는 극단적인 폭염이 나타나는 것과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큰 방향에서는 분명히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진행될수록 폭염의 빈도와 강도, 그리고 지속 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상당히 확실한 전망입니다. IPCC도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극한 고온과 폭염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과거에는 매우 드물었던 40도 안팎의 기온이 실제 관측이 되고 있고, 이번에 41도를 넘어서는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도가 뉴노멀이다라는 표현보다는 과거에는 예외적이었던 극한 폭염이 앞으로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IPCC 역시 한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열 관련 사망 위험 증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차량들도 여전히 있고요. 돌아오는 차량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따라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리고 있고요. 내촌에서 서석터널까지 더딥니다. 서울 쪽으로 오는 길은 점차 더 차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 내촌 일대 통과할 때 가장 차량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요금소 부근 1차로에는 장애물이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설악에서 서종 화도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동서천 분기점 부근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따라 강릉 가는 길 원주 부근 새말 부근 동둔내에서 밀리고 있고 면원에서 봉평터널까지 차간격을 좁힙니다.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은 진부에서 진부 2터널 면원에서 둔내터널 행성휴게소에서 새말로 접근하는데 밀립니다. 더 가서는 새말에서 원주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둔대에서 반월터널까지 차간격이 좁히고 있고요. 강천터널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 때문에 문막에서 여주 구간이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외텐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로 문 열었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본격 더위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8월에도 더위가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부 곳곳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이 입추라는데 어떨까요? 첫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강소리의 꽃다워 준비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1: 만들어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YTN 라디오 12시 뉴스 엔트로 첫 곡으로 강소리의 꽃다워로 열어봤습니다. 8604번님, 최휘 DJ님 안녕하세요. 폭염에 찬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결국 배탈이 나서 쇼파에 누워 진정시키며 뉴스 엔트로 듣고 있어요. 더위 조심, 음식 조심하세요. 저도 요즘 팥빙수나 냉면 같은 찬 음식을 연이어 먹었더니 배탈이 나더라고요. 말씀처럼 조심해서 드셔야겠고요. 또 물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 국민 애창 인기 트로 들어봅니다. 신청곡 듣고 싶은 트로 성인가요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다음 주 금요일 8월 7일이 입추더라고요. 절기상으로는 이제 가을에 들어선다는 건데 입추 지나면 좀 시원해지겠지 기대하셨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연일 뉴스로도 전해드리고 있죠. 올해도 8월 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절기도 옛말인 게 최근 몇 년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입추 지나고 또 처서까지 지나도 너무너무 무더웠던 것 같아요. 입추 매직이나 처서 매직을 기대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찜통 더위가 쭉 이어진다. 이것이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입추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가을이 조금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들죠. 네, 이번에 들으실 곡 두 곡입니다. 베이로의 오빠, 송가인 서울의 달 노래 두 곡 듣고 뉴스 전해드릴게요.

베이로의 오빠, 송가인의 서울의 달 노래 두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3명 가운데 2명은 학생들의 어휘력이 부족해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초중학교 교사 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답변은 65.9%에 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32.6%였고 별 영향이 없다는 답은 1.5%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2,3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을 때 어려운 단어가 많은 과목을 사회와 국어, 과학 순으로 꼽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주말로 예고했던 이란에 대한 대공습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윤곽이 잡혀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과 이란의 핵위협 종식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미래와 이란의 번영을 위해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다만 신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조건 아래 공격 취소에 동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튀르키예 공장을 찾아 유럽 전략 차종인 아이오닉3의 양산 품질을 점검했습니다. 현대차는 정 회장이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튀르키예의 항구 도시 이즈미트 현대차 공장에서 아이오닉3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현지 생산과 판매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정 회장이 아이오닉3 생산 과정을 살피고 철저한 품질 점검을 당부한 뒤 아이오닉3에 탑재될 배터리 시스템 생산 과정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일요일 12시 뉴스엔트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파란 수국님이 20분 걸어서 퇴근길입니다. 그늘의 소중함을 새삼 느껴보면서 시원한 방송 뉴스엔트롯 최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같은 날에는 그늘 조각 하나가 정말 고맙죠. 그늘이 없는 길은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6799번님은 기다리던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YTN 라디오. 신나는 트롯과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아지는 선곡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기분 좋아지는 트롯, 신나는 선곡으로 일요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계속 남겨주세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최백호의 박수, 황영웅의 뜨개옷 두 곡 듣고 올게요.

매 죽거든 박수를 쳐주오 내 삶의 시간들 칭찬해주오 내 죽거든

800호의 박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신청곡 황영웅의 뜨개옷까지 두 곡 차례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방포해수욕장 해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119 구조대는 물 위에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양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태안해경은 일행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가 물에 빠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 중에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구마모토현 재해대책본부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어제보다 2명 늘어나 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시 뉴스 엔트로 정리할 시간인데요. 신청곡 두 곡 보내드릴게요. 먼저 6959번님의 신청곡 김다연의 대전 블루스 보내드리고요. 평택에서 듣고 계신 9849번님이 청해 주신 곡 홍진영의 산다는 건 함께 들어볼게요. 저는 1시 20분 다시 이어지는 뉴스 엔트로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

0: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정말 뜨겁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7곳에는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과 춘천은 35도, 광주와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무려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연일 최고기온을 갈아치우고 있는 경남 양산, 오늘은 41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극한 폭염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활동 자제하시고 물 자주 드시면서 오늘도 무사히 이 더위 넘기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오는 길 옥산에서 청주유기소까지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들도 아직은 좀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유기소 그리고 경주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타고 양양 가는 길도 아직은 차가 좀 있는데요.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 밀리고 가평유기소 부근에는 고장차 소식 들리고요. 홍천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촌에서 서석터널 가는데 가다서다 합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내린천유기소 그리고 설악에서 서종, 서종에서 화도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양산이 이틀 연속 41도를 넘고 김해와 창원도 사상 첫 40도를 돌파하는 등 경남 지방이 극한 더위 속에 갇혔습니다.
3: 이 마른 장마에 지형적 특성까지 더해진 탓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번 주 극한 더위가 서울 등의 수도권으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한반도가 끊임없는 역대급 열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1.6도까지 올라 또다시 전국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기상관측 역사상 이틀 연속 41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진 것도 이번 양산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해와 창원도 지역관측사상 처음으로 40도를 웃도는 등 경남 지역으로 극한 더위가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극한 폭염은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이중고기압에 산맥을 넘은 뜨거운 바람이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양산 등 경남 일부 지역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장마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점도 원인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경남 지방은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21.9%로 1973년 이후 53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 장마 때 비가 거의 어제 났습니다. 그쪽에. 보통 그 비가 많이
6: 오제
5: 오면
6: 호, 부경대 그 환경
5: 수분이
6: 대기과학
5: 증발하면서 열을 좀 가져가는데요. 영남 지역에서는 그냥 따끈따끈하게 그냥 열이 바로 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4: 문제는 극한 폭염이 이번 주에는 서쪽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초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예보돼 일부 수도권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중대 경보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 강도의 변수는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는 태풍입니다.
5: 일본 남쪽에서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동풍이 불게 됩니다. 영서 지방은 그 팬 현상이라는 현상 때문에 폭염이 더 가중이 되어서 아마 저 중부지방도 37도, 38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4: 반면 역대급의 더위를 기록한 영남 지방은 이번 주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극한 더위에서 잠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낙동강 권역과 영산강 권역의 주요 댐이 잇따라 가뭄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경남 밀양시의 낙동강 권역 다목적 댐인 밀양댐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영산강 권역 용수댐인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도 가뭄 단계를 주의로 올렸습니다. 기후부는 밀양댐의 경우 올해 강수량이 447mm로 예년의 52% 수준이고 특히 홍수기가 시작된 지난 6월 21일 이후 강우량은 예년의 12%에 불과해 저수율이 33%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기온이 30.2도로 또 30도를 넘으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속초는 29.6도로 초열대야와 다름없는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푹푹 찌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31일 기준 9.7일로 역대 1위를 기록, 1위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그제 하루 전국 온열 질환자가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 상당수는 야외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나타났지만 실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숫자도 만만치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열흘째 5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질환자는 7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환자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인천이 각각 1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781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와 같은 실외가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집이나 건물, 실내 작업장처럼 실내 공간에서 환자가 발생한 비율도 20%를 넘었습니다. 특히 집의 경우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머물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8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올 경우 자택 내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위가 심할 때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를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전국에 극한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시원한 곳으로 피서 떠나는 분들도 많은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YTN 리포터와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상아 리포터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6: 네, 고양시 워터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맹희정 캐스터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6: 네, 광명동굴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먼저 문상아 리포터 뒤로 수영 즐기는 피서객들 많아 보이네요.
6: 네, 그렇습니다. 눈뜨기도 어려울 정도로 햇볕이 강하지만 이곳은 활기가 가득합니다. 더위를 달리기 위해 시원한 물속으로 풍덩 뛰어든 시민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은 짜릿한 놀이기구도 타며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을 찾은 가족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8: 밖에는 엄청 덥다고 하는데 저희는 물놀이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그 더위는 아직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9: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물놀이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6: 수도권의 경우 대다수 지역에서 7일 넘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무더위 속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피서객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성수기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7만 명 많은 377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해외로 떠나지 않고 가까운 도심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달래는 분들도 많은데요. 휴일을 맞은 워터파크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파도풀은 피서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짜릿한 워터슬라이드 앞은 줄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안전을 위해 음주 후에는 입술을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과 준비 운동 등 기본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네, 모두 안전한 물놀이로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2: 네, 이번에는 광명동굴로 가보겠습니다. 매니저 캐스터, 그곳 있는 곳은 시원합니까?
10: 네, 이곳 동굴 내부는 기온이 12도 안팎으로 매우 시원합니다. 동굴이 위치한 경기도 광명은 현재 33도 선으로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깥과 기온

0: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면서 마치 천연 에어컨을 켠 듯 서늘합니다. 주말을 맞아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시원하지만 전국 바깥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경북 경산과 경주, 대구와 경남 사천으로도 확대되면서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신기록을 경신한 경남 양산은 벌써 41.2도까지 기온이 빠르게 치솟아 사흘 연속 41도를 넘었습니다. 김해도 38.9도, 서울 동대문구와 강서구는 35.9도를 넘어섰습니다. 영남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극한 폭염은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내일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서울 한낮 기온이 37도가 예상되는 등 이제는 수도권에도 극한 더위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내외 기온차가 크면서 냉방병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얇은 겉옷을 꼭 챙겨주시는 등 냉방병 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상아 리포터, 맹희정 캐스터 연결해서 피서지 현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사이 이란에 대한 대공습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종전합의가 곧 가능할 거라는 중동 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주말이 가기 전 공격 보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토요일 밤 10시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주말로 예고했던 이란에 대한 대공습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이 마련됐으니 공격을 멈춰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신속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력과 전투 태세를 갖추고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군사 위협 카드를 여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배경에서 대규모 공습을 취소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시오스는 이번 발표에 앞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을 만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0: 이란 정부 반응은 나온 게 있습니까?
1: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취소 발표 뒤로는 이란 정부 반응이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인 하샨 가슈가비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전에 SNS에 올린 글에서 그들은 언론을 통해서 긴장 고조를 언급하면서도 뒤로는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이 가져야만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란 중국 상공회의소 회장인 마지드레자 하리리는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할 용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리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에너지 인프라 복구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감히 미국이 공격하지는 못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 합의로 종전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큰소리쳤지만 가자 지구 평화 정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 전역에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가자 지구 병원에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의약품을 보관하던 병원 창고가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병원 측은 필수 의료용품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 창고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3: 환자들과 부상자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가자 지구의 병원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
2: 있던 피란민 텐트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 이곳에는 환자들과 피란민들의 임시 텐트가 있었고 신장 투석 의약품 보관 시설도 있었는데 모두 사라졌어요. 가자 지구 피란민입니다.

0: 이스라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가자 전역에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난달 어린이 21명을 포함해 152명이 숨졌다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휴전 합의 발표 이후 지금까지 1,2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역대급 폭락세를 보이며 사흘 연속 내렸던 코스피는 다시 하루 만에 18% 가까이 폭등하는 등 역대급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과매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기업 실적 발표 등 앞으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최근 코스피가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죠?
2: 네, 코스피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2.37% 내린 6,5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하락률은 2%대에 그쳤지만 지난달 28일과 29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30일에도 코스피는 1.2% 약세 마감하며 5,590선까지 미끄러지며 17%가량 내렸습니다. 다만 31일에는 하루 동안 1,000포인트 넘게 오르며 코스피는 6,600턱 밑까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급락에 대해서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 기업 공개, 중국의 반도체 장비 개발 소식이 주목받으면서 우리 증시 투심이 얼어붙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AI 투자 확대 방침도 재확인하면서 미국 반도체 업종이 큰 폭으로 반등했고 레버리지로 AI와 반도체 종목에 집중 투자했던 대형 헤지펀드가 청산됐다는 소식이 시장에는 단기 바닥 신호로 인식되면서 코스피가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1: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이제 8월에는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2: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지난달 31일 폭등에도 여전히 과매도와 낙폭 과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하이퍼스케일러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여타 주력 업종 실적을 통해 코스피 전반의 이익 신뢰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대형 헤지펀드의 청산 등으로 악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줄어든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이 앞으로 예정돼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5일 AMD를 시작으로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등 AI 하드웨어의 업황을 가늠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다면 최근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인 국내 반도체 주 투심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7일에는 미국 7월 고용지표도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4.3%로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업률이 이보다 더 오르며 고용이 예상보다 둔화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5: YTN News FM.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김목 졸음쉼터 강릉 방향으로 임시 폐쇄 중입니다. 인천 방향으로는 이천 졸음쉼터 역시 폐쇄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서안산에서 북수원 구간은 확장 공사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로 낮아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통해서 강릉 가는 길 원주 부근에서 3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새마을 부근에서도 3km, 그리고 둔내 하이패스 부근에서도 3km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면원에서 봉평터널, 대관령 1터널에서 강릉분기점 구간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인천 방향으로는 강릉분기점에서 대관령 1터널까지 마찬가지로 강풍주의 구간이고요. 진부에서 진부 2터널까지 8km 정체가 가장 심합니다.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5km 구간,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6km, 새마을에서 원주 2km까지 쭉 정체되고 있고요. 여주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정체 구간 있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 이용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대체로 한산합니다. 내부순환로 양방향으로 크게 큰 정체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들어가는 길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만, 올림픽대로 공항 들어가는 길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도 복정에서 위례를 지나 탄천 1교까지 무리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외곽방향으로는 수월하지만 도심 종암동 쪽으로는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에서 시속 16km 안팎입니다. 여기는 한 8분 정도 소요됩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1시 뉴스엔트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8월의 첫 일요일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여행지를 향하는 차 안에서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바다로 산으로 떠나신 분들 또 이번 주에는 어디 갈까 계획 세우고 있는 분들까지 모두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노래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 조항조의 기적의 주문으로 열어볼까요? 어와디상 세네제니 듣고 오시죠.

8월 2일 일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1시 뉴스 앤 트롯 조황조의 어와디상 세네제니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곡 제목을 거꾸로 하면 이젠 내 세상이 왔어입니다. 기적의 주문 조황조의 곡으로 기분 좋게 시작해봤고요. 문자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트롯,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앱 채팅창에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찐사랑 웅바라기님, 최휘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아점 먹고 출근길 함께해요. 입추라니 벌써 설레네요. 그렇죠. 아직 뭐 여름 한복판이라지만 하루하루 시간은 성실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곧 매미 소리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겠죠. 다음 주 중반까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수도권에도 극한 더위가 찾아오는 건데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선글라스를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S010109님은 어제 가족과 함께 1박 2일로 강원 속초로 여름 휴가 다녀왔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답니다. 아, 강원도 속초는 언제 가도 좋은 곳이죠. 속초 중앙시장도 꼭 들러야 하잖아요. 맛있는 거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휴가를 벌써 다녀온 분도 계시고요. 저처럼 아직 구체적인 휴가 계획이 없는 분도 계시죠. 저는 일단 이번에는 국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거제와 통영을 갈지 아니면 남해까지 거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회사 오는 길이 너무 덥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꼭 멀리 떠나야만 휴가는 아니잖아요. 집캉스라는 말도 있죠. 집에서 샤워 싹 하고 마스크팩 한장딱 붙이고 선풍기 바람 쐬면서 TV 보거나 책 보거나 느긋하게 쉬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아주아주 아주 괜찮은 휴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휴가 가는 길에 듣기 좋은 노래, 또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듣기 좋은 노래 골고루 준비했습니다. 뉴스 앤 트롯, 뉴스 앤 뮤직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또 이번 휴가 어디로 떠나시는지도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이번에 들으실 곡 신성의 사랑의 금메달, 요요미의 여우의 작전 두 곡입니다.

신성 사랑의 금메달 유요미의 여우의 작전 들으셨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 윤곽이 잡혀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미래와 이란의 번영을 위해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합의 도출을 조건으로 공격 취소에 동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퇴직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 동호회는 오늘 입장을 내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동호회는 이는 제대로 된 심의, 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TX와 SRT 열차를 운행하는 코레일과 SR, SR의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되면서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 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481번님, 볕에 익어 빨간 볼, 수영복 자국만 남기고 그을린 작은 몸, 줄줄 녹는 하드를 핥으면서도 눈으로는 잠자리를 쫓던 아이가 있었죠. 한때 나 아니었을까요? 그저 뜨겁게 놀아버리는 것만이 이 여름 제일 잘 사는 거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아이처럼 다시 오지 않을 올해 8월이랑도 잘 지내고 싶어요. 2481번님의 문자인데요. 꼭 동화 한 구절을 본 것 같아요. 뜨거운 햇살 아래 더운 줄도 모르고 마음껏 뛰놀던 아이.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은 겪어온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이겠죠. 모두 올해 8월도 후회 없이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휴일 1시 뉴스센터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심 오네 바다를 사랑한 소년, 이용의 미안해 당신 두 곡 함께 하시죠.

진시몬의 바다를 사랑한 소년, 이용의 미안해 당신 노래 두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와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는 조금 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떠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교민 간담회를 연 뒤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어 내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장 종목 10개 가운데 7개 꼴로 주가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지난 6월 30일보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2,645개 종목 가운데 1,859개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은 전체 917개 가운데 566개로 62%에 달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 1,728개 가운데 1,293개로 75%에 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내 투표소에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 강원 인제 등에서도 길게는 6시간 가까이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돼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투표율 자료를 보면 최종 투표자 수가 100명이 넘었던 투표소 가운데 투표 당일 3시간 이상 시간대별 투표자 수의 변동이 없는 곳은 3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전남 광양시 광영동 내 투표소 3곳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투표자 수의 변동이 없었고, 투표 마감이 임박한 오후 5시부터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뉴스 보내드렸습니다. 네, 1시 뉴스앤트롯은 오재복의 바삐, 태진아 옥경이, 김연자의 웃어라까지 3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시 20분 뉴스앤뮤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엔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발갛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셔야겠고요.

0: 조금 전 경남 양산이 42.1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2도를 넘어선 건 관측사상 처음이고요. 폭염 중대경보는 대구, 경주를 비롯한 영남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 35도, 청주와 대전은 36도, 부산과 울산은 39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아주 조금씩 차량이 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고속도로는 국제적으로 좀 밀리는 구간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 양평 방향으로는 선산휴게소에서 상주 터널까지 정체고요.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여파로 문경 세제 나들목에서 연풍 나들목 구간까지 쭉 정체입니다. 그리고 충주 분기점 부근 3km 구간과 감곡 부근에서 7km로 정체가 가장 심합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서여주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고장차 처리하고 있고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도 고장차 처리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조금 전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1위 더위를 사흘째 경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산과 전남 광양도 낮 기온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경남 양산이 사흘째 폭염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5: 네, 경남 양산이 역사에 남을 더위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오후 1시 16분 42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계속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 현재는 4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사흘째 새로 쓰고 있는 건데요. 경남 양산은 7월 29일부터 오늘까지 닷새째 40도가 넘는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7월 31일 이 41.4도로 기존 최고 기온이던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의 41도를 8년 만에 넘어섰고요. 어제 낮 41.6도로 역대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는데 오늘 다시 그 기록을 깬 겁니다. 양산의 기록적인 더위는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개의 고기압 이외에 지형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가지산과 신불산 등 1000m가 넘는 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철에도 비가 평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내린 데다 더운 바람까지 북서쪽에서 불어오면서 더위를 부추겼습니다.
4: 네, 양산만큼 더운 곳들 많은데요. 다른 지역 더위 상황도 전해주시죠.
5: 네, 현재 낮 기온이 40도 넘어선 지역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남 김해가 오후 1시 반에 40.4도를 찍었고 부산 북부산도 이 정오를 지나 40.2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이 밖에 경북 경주와 창원, 진주가 이 39도 넘는 한낮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현황 살펴보면 어두운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최고 기온 39도 이상 또는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으로 예상되는 폭염 중대 경보 지역입니다. 기존 전남 보성과 여수, 광양과 부산, 울산, 경남 밀양과 창원 등이 중대 경보를 유지하고 있고 오전 11시부터는 경북 경산과 경주, 경남 사천, 대구도 중대 경보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기상청은 영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이렇게 예보를 했는데요. 야외 활동 계획하고 있다면 연기하고 실내에서 더위를 피해야겠습니다.
4: 네, 밤에는 열대야도 기승이죠. 오늘 밤도 무척 덥겠다고요?
5: 네, 강원 강릉에서 이틀째 밤 사이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초

0: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어제와 같은 30.2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속초 조양동은 31.4도를 찍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극심해 밤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지역이 많았는데요. 서울도 밤 최저기온 27.5도를 기록하면서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제까지 집계된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밤도 무척 더울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도 26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이렇게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폭염 장기화에 중대본 대응 수위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폭염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2: 네, 행정안전부는 폭염이 전국적으로 장기화함에 따라 오늘 낮 1시를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앞으로 3일 동안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씨 이상이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된 겁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건 지난 2023년 8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연일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1,781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온열 질환자는 1,000명 정도 적은 편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남 양산이 사흘째 41도 시간 넘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는 가운데 그제부터는 경남 지역 온열 질환자 수가 서울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1: 여기에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던데 온열 질환에 특히 유의해야겠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시도별로 보면 19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때를 말합니다. 특히 경북과 경남,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31%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작업장과 논밭 등 실외에서 발생한 비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외 작업자나 농림어업 종사자 등 실외 활동이 잦은 직업군이나 고령층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한성숙 국무총리는 폭염, 가뭄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에 적극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행정안전부에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의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거나 지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과 함께 지방 정부와 협력해 고령 농업인의 야외 작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야외 작업을 자제하는 마을 방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물류센터와 건설 현장 등에서의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무더위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 시간 변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물놀이장을 찾는 피서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시설이 모여있는 경기도 가평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3: 네, 경기 가평군 레저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 한낮이라 가장 더울 시간일 텐데요.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20분가량 서 있었는데요. 그늘에 서 있어도 습한 날씨 탓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도심을 벗어나 강과 놀이기구를 타는 시민들도 보니 저도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장 뜨거운 한낮이 되자 이곳을 포함해 인근에 있는 수상 레저시설에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상보트를 타며 강바람과 함께 스릴을 즐기거나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하게 물속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놀이기구를 더 많이 타기 위해 개장 시간에 맞춰 일찌감치 이곳을 방문한 학생들은 보트를 타며 더위도 금세 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날씨 더워 죽겠는데 지금. 이거 타니까 막 물도 튀기고 막 물에도 빠지고 하니까 좀 시원하고 예, 스릴도 있어서 이번 여름에 싹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다만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물놀이를 하면서도 건강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이곳 경기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북부 일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이곳 기온은 34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쉬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안전요원의 통제 아래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수상 레저시설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1: 지난주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 중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구마모토현 재해대책본부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어제보다 2명 늘어나 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숨진 70대 여성 1명은 지진 직후 차 안에서 대피 생활을 하다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이송됐다며 이번 지진 이후 첫 재해 관련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 지역은 35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사이 이란에 대한 대공습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종전 합의가 곧 가능할 거라는 중동 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권준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고요?
5: 그렇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주말이 가기 전 공격 보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토요일 밤 10시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주말로 예고했던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이 마련됐으니 공격을 멈춰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신속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력과 전투태세를 갖추고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군사 위협 카드를 여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배경에서 대규모 공습을 취소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시오스는 이번 발표에 앞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을 우려하며 공격을 만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이란 정부 반응은 나온 게 있습니까?
5: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취소 발표 뒤로는 이란 정부 반응이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인 하산 가슈가비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전에 SNS에 올린 글에서 그들은 언론을 통해선 긴장 고조를 언급하면서도 뒤로는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이 가져야만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란 중국 상공회의소 회장인 마지드레자 하리리는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할 용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리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에너지 인프라 복구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감히 미국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 증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서대문구 홍은 2동 투표소 세 곳에서는 매시간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연해 허위로 입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창원 의창구에서도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만 증가하는 등 100명 단위로 끊어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가 총 5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 강원 인제 등에서도 길게는 6시간 가까이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돼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자

0: 투표자 수가 그대로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 통계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조직적 전산 조작 여부까지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권한 비대화 우려를 씻기 위해 제시했던 통제 방안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 주체 변경 요구와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스스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 검찰이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은 한층 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국회의 보안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검사의 보안수사 주체 변경 요구와 징계 요구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경찰의 보안수사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팀이나 상급 경찰청,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보안 수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직접 직무 배제나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진술 녹음을 허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개정안에 함께 명시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보안 수사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내부 인사에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징계나 직무 배제가 필요한지 심의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부 통제 방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확대된 권한의 명분을 갖추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찰 없이 작동해 실질적인 수사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30분까지 종로구 조계사 판계차로에서 광화문 KT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진 경로는 조계사에서 출발해서 종로 1가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광화문 KT까지 약 1km 구간이고요.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해서 한계차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후 2시와 3시에서 조계사 안에서는 행사가 진행되고요. 그 후에 바로 행진이 이어지는 만큼 종로 일대를 지나실 운전자분들께서는 미리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들도 많은데요. 돌발 구간도 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청주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청주 나들목을 지날 때 밀리고 있고요. 증평에서 진천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대소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대소분기점을 통과할 때 혼잡하고 일축 통과할 때는 교통량 자체가 많습니다. 남이 쪽으로는 진천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진천 터널 부근에서는 또 사고가 나서 진천 나들목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조금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방향으로는 언양휴게소 부근 1, 2차로에 장애물이 있고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는데 이제는 외곽 방향의 정체는 없습니다. 서울 양양향 고속도로도 그런데요. 양양 쪽의 정체는 이제 다 해소돼서 양양 방향의 정체는 없습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인제 부근, 내촌, 설악에서 화도, 미사에서 강일까지 더딥니다. 외탠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아나운서 최입니다. 8월의 첫 일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왠지 여름도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한여름의 더위는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 42도를 넘어섰다는 뉴스 들어왔는데요. 기상 관측 사상 1위 더위입니다. 양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충분히 쉬어가면서 일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2시 뉴스 앤 뮤직은 최신 국내 가요 들어봅니다. 이 곡은 인기가 식지를 않더라고요. 춤이 절로 나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이 시간 첫 곡입니다.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코르티스의 레드 듣고 오셨습니다. 휴일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실시간 채팅창은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닉네임 꿈별님이 앱 채팅창에 남겨주셨네요. 점심으로 열무 비빔국수 먹었어요. 적당히 익은 열무김치와 참기름, 고추장의 조화. 여름은 한끼한 끼가 더 소중해요. 라고 하셨어요. 여름에는 저는 그면 종류가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비빔국수부터 콩국수, 냉모밀까지 휘휘 이 젓가락에 크게 말아서 왁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죠. 오늘 저녁에는 저도 열무 비빔국수로 한끼 뚝딱 해결해야겠습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오래 틀고 있었는데 아깝지만 그래도 환기는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모두 건강하게 무더위 통과합시다. 9080번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맞습니다. 여름에도 환기는 해야죠. 저는 루틴 중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부터 활짝 열어놓고 청소기를 미는 건데요.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9080번님이 걱정하신 대로 한낮에 환기를 하면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서 집이 더 더워질 수 있어서요. 낮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막아주는 게 냉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럼 환기는 언제 하느냐?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뒤에 맞바람이 통하도록 창문을 여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여름에는 환기도 이 시간대를 잘 선택하는 게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작은 비결이 될수 있겠습니다. 2시 뉴스앤뮤직 이번에 함께하실 곡 제니의 Like Jenny, 정국의 Seven까지 두 곡입니다.

제니의 Like Jenny 전국의 세븐 노래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휴일 2시 뉴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남북권 등의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파견해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강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폭염 피해가 심각한 남북권에는 구호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심화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를 찾아 무더위 쉼터와 물놀이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부급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야외 활동 자제와 작업 중지 등 국민 안전 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3명 가운데 2명은 학생들의 어휘력을 부족해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초중학교 교사 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답변은 65.9%에 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32.6%였고 별 영향이 없다는 답은 1.5%에 그쳤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세 번째로 4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인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는 호프가 오늘 기준으로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개봉작 중 400만 고지를 밟은 작품은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 연상호 감독의 군체에 이어 호프가 세 번째입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뮤직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33분 36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엔 세 곡 듣고 올게요. IOI의 갑자기, IVE의 뱅뱅, 아일릿의 It's Me.

아이오와의 갑자기, 아이브의 뱅뱅, 아일리스 이츠미 노래 세 곡 차례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주말로 예고했던 이란에 대한 대공습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윤곽이 잡혀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혹은 서울 전체 지역 평균 집값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하위권으로 나타났으나 서울 상위 5% 집값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국제결제은행의 RPP 명목 주택가격 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이후 2023년까지 한국의 주택가격은 약 1.56배, 서울은 1.74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미

미국은 2.8배, 캐나다 3.1배, 노르웨이 3.4배 등으로 한국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다른 국가와 도시보다 안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 SR의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되면서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 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와이튼 라디오 휴일 2시 뉴스 앤 뮤직 어느덧 문 닫을 때가 다 됐습니다. 세 곡 보내드릴게요. 하츠 투 하츠의 로드, 라이즈의 허그, 또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함께 하시고요. 뉴스 앤 뮤직 3시 20분에 다시 이어집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정말 서 있기조차 힘든 날씨입니다. 오늘 양산이 42.5도까지 오르면서 또다시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오후 2시 현재 서울 34.3도를 넘고 있고요. 진주 39.5도, 대구는 37.8도까지 올랐습니다.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만 가려도 체감 온도가 확 낮아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30분까지 종로구 조계사 앞 한계차로에서 광암 KT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진 경로 조계사에서 출발해서 종로 1가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광화문 KT까지 약 1km 구간이고요.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해서 한계차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종로 쪽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위로 두 건의 돌발 구간이 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 1차로 쪽에 사고가 있었고요.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구간 한강대교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두 건의 사고가 있었고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폭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 양산이 낮 최고 기온 42도를 넘어서며 사흘째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양산의 최고 기온은 42.2도까지 치솟아 어제 기록한 41.6도를 하루 만에 다시 뛰어넘었습니다. 42도 이상의 더위가 나타난 건 기상관측사상 경남 양산이 처음입니다. 기상관측사상 41도 이상의 더위가 이틀 연속 나타난 것도 양산이 처음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도 37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 더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남북권 등의 국장급 현장 총괄관리관을 파견해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강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폭염 피해가 심각한 남북권에는 구호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심화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를 찾아 무더위 쉼터와 물놀이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원한 피서지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폐강을 활용한 냉풍욕장에서는 자연이 만든 차가운 바람으로 오히려 춥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8: 네, 충남 보령 냉풍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7: 네, 이 기자 지금 겉옷까지 입고 있는데 현장 온도는 어떻습니까?
8: 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바깥과 달리 이곳은 시원한 냉기가 감돕니다. 시원함을 넘어 추위를 느낄 정도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굴 안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담요를 두른 채 이색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 보령 냉풍욕장은 폐 탄광을 활용해 만든 곳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바람이 초속 6m로 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깥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지만 내부 온도는 12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을 찾은 방문객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9: 밖에 너무 더운데 아이들이 너무 여기 안은 시원하다고 처음엔 좋아했는데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꺼내게 입게 되겠더라고요. 네, 저도 좀 춥고 근데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8: 차가운 바람은 온도 차이가 만들어낸 자연현상으로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하 수백 미터 탄광 100도에 있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더운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깥과 내부 온도 차이가 클수록 더 차가운 바람을 뿜어져 나오는데요. 냉풍욕장 밖에서는 시원한 지하수로 냉수족욕을 즐길 수 있고 찬 공기를 이용해 재배한 양송이버섯 등 지역 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약 두 달 동안 이곳 냉풍욕장에는 11만 명 넘는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올해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어제 하루 방문객 수만 4,100명을 넘었습니다. 보령 냉풍욕장은 이번 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충남 보령 인근으로 여름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령 냉풍욕장에서 YTN 이상군입니다.
7: 네, 수도권에서도 폭염을 피하기 위한 발길이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서울 근교 피서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상아 리포터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10: 네, 고양시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7: 네, 맹희정 캐스터 있는 곳은 어디죠?
10: 광명동굴에 나와 있습니다.
7: 네, 먼저 물놀이 현장 가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10: 네, 이곳은 강한 햇빛에 바닥도 달궈져 맨발로 다니다간 화상을 입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놀이기구 앞줄은 온종일 끊이질 않는데요. 시민들은 보기만 해도 시원한 놀이기구로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럼 방문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1: 밖에는 엄청 덥다고 하는데 저희는 물놀이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그 더위는 아직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11: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물놀이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10: 수도권의 경우 대다수 지역에서 7일 넘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무더위 속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피서객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성수기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7만 명 많은 377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해외로 떠나지 않고 가까운 도심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달래는 분들도 많은데요. 휴일을 맞은 워터파크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카드풀은 피서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시원한 워터슬라이드로 짜릿한 속도감도 만끽해봅니다. 안전을 위해 음주 후에는 입술을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과 준비 운동 등 기본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네, 모두 안전한 물놀이로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7: 네, 이번에는 광명동굴로 가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동굴 안은 시원합니까?
12: 네, 이곳 광명동굴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느껴지면서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굴 내부는 시원하지만 바깥 날씨는 찜통입니다. 특히 경남 양산은 연일 신기록 행진인데요. 현재 42.5도까지 기온이 치솟으며 또 한 번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도 김해 40.7도, 경주 40.3도 등 40도의 살인적인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에도 극한 폭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치솟겠는데요. 특히 서울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에서도 폭염 중대경보 수준의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사이 서울과 강릉 26도, 부산 27도 이상을 유지하겠고요.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 없이 극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한낮 서울 37도, 대전 37도, 대구 38도, 양산은 내일 39도가 예상됩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영남 지역은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살짝 꺾일 전망입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연일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면 당분이 있는 음료나 카페인 대신에 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7: 네, 문상아 리포터, 맹희정 캐스터 연결해서 피서지 현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전국에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중대본 대응 수위도 2단계로 격상됐는데요.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폭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13: 네, 안녕하십니까? 네,
7: 안녕하십니까? 전국이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에 시름하고 있다.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더운 겁니까, 대체?
13: 네, 지금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은 단순히 올여름 덥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경남 양산인데요. 어제 낮 최고 기온이 41.6도로 기록을 깼는데 오늘 다시 또 그 기록을 깼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73년 양산에서 기상 관측을 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이고 종전 전국 최고 기온 기록도 넘어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고온이 하루

0: 매출에 그치지 않고 누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40도 안팎의 열이 쌓이고 밤에는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온열질환 위험도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더위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1: 예, 지금 정부 대응 단계도 올라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중대본 2단계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지금 기상청에서 경남과 전남 지방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자, 지금 단계는 모든 일체의 야외 활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그런 거를 강력히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의를 하라.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이런 강력한 대책입니다.
1: 예. 자, 지금 앞서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양산 지역에 42.2도까지 치솟았고 지금 최고 기온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거 네. 이 정도의 그 더위가 경남 양산에 유독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0: 그렇습니다. 42.2도가 아니고 42.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 예.
0: 그 원인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권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대기가 매우 안정되고 연일 계속해서 강한 일사로 불을 떼는 격입니다. 이 열이 확산되지 않고 갇혀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양산 지역이 이제 분지 형태로 다른 지역과 똑같은 조건 속에 들어있는데 더 기온이 1, 2도 높습니다. 소백산맥 동쪽에 있기 때문에 남서풍이 불어들어가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퇴현상으로 더해져서 특히 양산, 특히 영남 지방에 기온이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그 낮에만 더운 게 아니라 강원도 강릉은 또 이틀째 초열대야입니다. 그냥 열대야도 아니고 초열대야인데 이렇게 이례적인 밤더위가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0: 그렇습니다. 그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제 열대야라고 하는데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죠. 이러면 낮에도 30도 되면 더운데 밤 기온이 해가 없는 밤에 30도 아래 떨어지는 건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나타납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나타났고 특히 강릉에서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요인이 겹친다고 봅니다. 우선 현재 한반도 주변에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대기가 안정되고 구름이 적어지는 현상이 상황이 나타나서 햇빛이 강하게 쬐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서쪽으로부터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에도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강릉 같은 동해안은 또 지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태백산맥을 넘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밤에도 따뜻한 공기가 머물거나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요즘 낮에만 뜨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의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인체가 열을 식힐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건강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1: 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더운 건데 지금 서울도 11일째 열대야 아닙니까? 이 잠 못 드는 네. 밤 계속 되는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낮에 햇빛으로 열을 받은 건물이 또 밤에는 그걸 열을 방출시키게 되거든요. 도시의 열샘 효과가 이런 시골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문제는 내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으로 폭염이 또 극심해질 전망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어떤 예보입니까?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0: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태풍이 아직은 저 일본 남쪽으로 지나지 않고 있거든요. 제주도 예. 남쪽으로. 자, 이 태풍이 점점 더 이 제주도 남쪽으로 오게 되면 태풍의 순환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서풍 또는 남서풍이 불어서 그게 소백산맥 동쪽 또는 태백산맥 동쪽 강릉 이쪽에 기온이 높았는데 이게 동풍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해에서 서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퇴현상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도권 서울 경기 등 서쪽 지방이 가장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41도로 전국

0: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6일 정도까지인데 그게 아직은 그 제주도 남쪽, 그러니까 일본 남쪽 해상에서 먼 바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으로 올지 서해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아니면 방향을 꺾어서 일본 쪽으로 갈지 아직 확실치 않은데 그러나 지금 이 폭염을 만들어내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또그 위에 티벳 고기압 때문에 이 태풍은 그 고기압을 뚫고 우리나라 쪽으로 곧장 오지는 못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수치예보 모델을 종합해보면 이대로 북쪽으로는 방향을 못 틀고 서진해서 대만 북쪽을 지나서 중국으로 상륙한 이후 이제 중국으로 상륙하면 이제 에너지 공급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약해질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태풍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바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더 폭염 문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앞으로는 40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일상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저는 그 40도 폭염 자체가 매년 일상적으로 나타난다고 아주 단정 짓는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해 40도로 넘는 극단적인 폭염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 2014년도 같은 경우, 이런 이제 특정해에도 나타났는데, 그것이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큰 방향에서는 분명히 폭염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될수록 폭염의 빈도와 강도, 그리고 폭염 지속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상당히 확실한 전망입니다. 그 IPCC도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극한 고온과 폭염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과거에는 드물었던 40도 안팎의 기온이 실제 관측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42도를 넘는 기록까지 올해 나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40도가 뉴노멀이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과거에는 예외적이었던 극한 폭염이 앞으로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 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낮 기온 40도 숫자가 아니라 폭염이 길어지고 밤에도 식지 않은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면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전력, 농업, 노동 환경, 도시 인프라까지 사회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IPCC 역시 한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열 관련 사망 위험 증가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고속도로 통해서 서울 쪽으로 오는 길들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상해 부근 판교 쪽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현장 정리되고 있고요. 일산에서 자유로 서운에서 송내까지 일산에서 판교 나가는 길도 차량이 많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간격 좁히고 있고요. 의정부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터평, 서하남 분기점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인천 들어가는 게 속사 부근, 새마을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진부에서 진부 2터널, 평창에서 둔내터널,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 새마을에서 원주까지 막힙니다. 그리고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양재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을 통과할 때, 둔대에서 반월터널, 월곶분기점을 지나갈 때 정상속도를 못 냅니다. 계속 중부고속도로는 각 방향으로 고장차가 있는데요. 하남 쪽으로는 서청주 부근, 남이 쪽으로는 진천 부근의 고장차를 잘 보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기흥 부근에 고장차 서게 됐습니다. 외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일요일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익숙한 가요와 팝을 들어볼 텐데요. 첫 곡은 1974년에 발표된 곡으로 미국 팝 록밴드 레드본을 대표하는 히트곡입니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제곡으로 더 익숙하게 들으신 분도 많을 텐데요. 저는 이제 이 곡 반주만 들어도 우주를 누비는 마블 영화의 주인공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첫 곡으로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서울의 낮 기온 34.6도 보이고 있네요. 더위 정말 힘드시죠? 찜통 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 수 1,781명으로 늘었고요. 13명이 숨졌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고요. 또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집에 에어컨이 없다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전국에 9만 3천여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안전 디딤돌 앱이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팀앱에서 무더위 쉼터 검색하시면 가까운 쉼터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올 여름 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휴일이지만 일하는 분도 많으시죠. 듣고 싶은 음악 말동무 필요하시면 문자창 샵 0945 오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 두 곡입니다. 먼저 나일스 바클리의 크레이지 보내드리고요. 체인스모커스의 Something Just Like This 이어집니다.

나이스 파클리의 크레이지, 체인 스모커스의 Something Just Like This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폭염 감원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적극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행정안전부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거나 지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령 농업인의 야외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야외작업을 자제하는 마을방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무소속 김병규 의원 고발인이 관련 수사가 1년 가까이 결론나지 않자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제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체 측은 신청서에서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고발한 이후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 등이 끝났지만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에 출품을 거부한 가운데 그래미 홈페이지에서 BTS 공연 영상이 삭제되고 팬덤이 반발하며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미 홈페이지에는 현재 BTS가 2021년 선보인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무대 영상을 검색해도 볼 수 없는 상태이며 그래미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팬덤인 아미는 사이트는 지울 수 있어도 역사는 지울 수 없다며 그래미에서 삭제된 공연 영상을 다시 공유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듣고 옵니다. 에드 시런의 뷰티풀 피플, 선샤인 스테이트의 드러그 딜러 노래 두 곡 듣고 뉴스 전해드릴게요.

에드시런의 뷰티풀 피플, 선샤인 스테이트의 트러블 딜러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주재하는 모레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장 종목 10개 가운데 7개 골로 주가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지난 6월 30일보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2,645개 종목 가운데 1,859개로 집계됐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3시 뉴스앤뮤직은 끝곡으로 3곡 준비되어 있네요. 해리 스타일스의 골든, 다니엘 포터의 배드데이,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들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뉴스앤뮤직 5시 20분부터 이어집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26도, 부산은 27도 선이 되겠고요.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 없이 극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더위가 심해서 서울은 37도, 대전은 37도, 대구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연일 온열 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좀 있는데요. 내부 순환로는 성수 쪽으로 홍지문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가 방금 서게 됐습니다. 4차로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남 쪽으로 쭉 가는 길에서는 대체로 여유가 있는데 여의도권 일부 구간과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는 더디게 이동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는 8.5km 지점 나와서 금천 나대목 가는 길 1차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주변 혼잡하고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 길지 않나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양향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있는 방송 YTN.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9: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관측사상 1위 더위를 사흘째 경신하고 있습니다.
10: 경남 창원과 김해, 경북, 경주도 한낮 기온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경남 양산이 사흘째 폭염 기록을 세우고 있군요.
11: 네, 사흘째 기상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는 경남 양산. 오후 1시 26분에 42.5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사람 체온보다 무려 6도가 높은 살인적인 기온입니다. 경남 양산은 7월 29일부터 오늘까지 닷새째 40도가 넘는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7월 31일 41.4도로 기존 최고 기온이던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의 41도를 8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어제 낮 41.6도로 역대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다시 깼고 오늘 다시 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양산의 기록적인 더위는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개의 고기압 이외에 지형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가지산과 신불산 등 1000m가 넘는 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철에도 비가 평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내린 데다 더운 바람까지 북서쪽에서 불어오면서 더위를 부추겼습니다.
9: 양산 이외 다른 지역의 더위 예보도 전해주시죠.
11: 네, 현재 낮 기온이 40도 넘어선 지역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남 북창원이 41도, 김해가 40.7도를 나타내고 있고 경남 밀양과 의령, 경북 경주, 북부산도 한낮 기온 40도를 넘겼습니다. 어두운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지역입니다. 기상청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 더위가 나타난다며 야외 활동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 네, 열대야도 기승했죠. 오늘 밤도 무척 덥겠다고요?
11: 네, 강원 강릉에서 이틀째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어제와 같은 30.2도를 기록했는데요.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속초 조양동은 31.4도를 찍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극심해 밤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서울도 밤 최저기온 27.5도를 기록해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제까지 집계된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밤도 무척 더울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도 26도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9: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남북권 등에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을 파견해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강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폭염 피해가 심각한 남북권에는 구호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심화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를 찾아 무더위 쉼터와 물놀이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10: 한성수 국무총리는 폭염 가뭄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적극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행정안전부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0: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거나 지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류센터와 건설 현장 등에서의 노동자 보호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무더위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 시간 변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서를 떠난 분들도 많으시죠.
0: 물놀이장과 시원한 피서지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1: 네, 먼저 최승훈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2: 네, 경기 가평군에 있는 수상 레저 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이상곤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3: 네, 충남 보령 냉풍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가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 기자, 지금 구명조끼를 입고 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찜통 더위에 습한 날씨까지 이어지며 이곳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영복과 구명조끼를 입고 시민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겨봤는데요. 도심을 벗어나 미끄럼틀을 타고 물에 직접 빠져보니 더위가 한껏 가신 느낌입니다. 저처럼 물에 빠지는 미끄럼틀을 타는 시민들도 보이고 수상보트를 타며 강바람과 함께 스릴을 즐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놀이기구를 더 많이 타기 위해 개장 시간에 맞춰 일찌감치 이곳을 방문한 학생들은 보트를 타며 더위도 금세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그 사람 몰리면은 이제 이런 놀이기구들 빨리 못 타기도 하고 차 일찍 와서 먼저 자리 잡고 놀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2: 다만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물놀이를 하면서도 건강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이곳 경기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북부 일대는 폭염주의보에서 폭염 경보로 격상된 가운데 현재 이곳 기온은 33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쉬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안전요원의 통제 아래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셔야겠습니다.
0: 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자는 겉옷까지 입고 있네요.
3: 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바깥과 달리 이곳은 서늘한 냉기가 감돕니다. 시원함을 넘어 추위를 느낄 정도인데요. 굴 안쪽에서 나오는 찬바람이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담요를 두른 채 이색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 보령 냉풍욕장은 폐 탄광을 활용해 만든 곳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바람이 초속 6m로 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깥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지만 내부 온도는 12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을 찾은 방문객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5: 밖에 너무 더운데 아이들이 너무 여기 안은 시원하다고 처음엔 좋아했는데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꺼내게 입게 되겠더라고요. 네, 네. 저도 좀 춥고 근데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3: 차가운 바람은 온도 차이가 만들어낸 자연현상으로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하 수백 미터 탄광 갱도에 있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더운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깥과 내부 온도 차이가 클수록 더 차가운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냉풍욕장 밖에서는 시원한 지하수로 냉수족욕을 즐길 수 있고 찬 공기를 이용해 재배한 양송이 버섯 등 지역 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약 두 달 동안 이곳 냉풍욕장에는 11만 명 넘는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올해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어제 하루 방문객 수만 4,100명을 넘었습니다. 보령 냉풍욕장은 이번 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충남 보령 인근으로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물놀이장과 피서지 현장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최승훈, 이상곤 기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 2026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폭염 속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관람객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열 경련과 열 실신 증세를 보인 환자들이 구급대에 응급조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2006년 시작돼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국내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로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열렸습니다. 더위가 밤낮 없이 이어지면서 올해 신설된 열대야 주의보가 연일 발령되고 있습니다.
0: 해가 졌다고 안심해 야외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피하고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등 밤에도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0: 지난해 여름 서울 열대야 일수는 47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올해 역시 야간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비교하면 서울의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폭염특보 도입 이후 18년 만에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한 이유입니다. 열대야 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서울 같은 대도시나 해안가는 26도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특보 체계까지 바꿔 밤더위에 경고등을 켠 건 야간 고온 현상의 위험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일 최고 체감 온도가 같더라도 전날 밤이 열대야였을 경우 온열 질환자는 최대 90%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피로가 밤새 해소되지 못해 신체 체온 조절 중추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1: 체온 조절을 위해서 말초혈관이 뭐 확장이 되고 심박성이 늘고 하기 때문에
2: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1: 이때 혈압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지는 게 잘 안 돼서 다음날 혈압의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0: 야간 운동이라도 열대야라면 피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상승한 체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수면을 방해하고 신체 회복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습도까지 높아 땀이 증발하지 못하면 밤중 온열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환경이라면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야간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YTN 노한석입니다.
3: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몸속의 수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4: 이때 요로결석이나 방광염 같은 비뇨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커져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5: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은 땀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체내 수분은 줄어들고 동시에 소변량도 줄게 되는데 이때 각종 비뇨기 질환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별에 따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차이가 납니다.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요로결석입니다. 몸속 수분 감소와 함께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면서 결석 성분이 뭉치기 쉬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옆구리 부근부터 아랫배 인근까지 극심한 통증이 오고 구역질이 이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6: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속된 말로
7: 이장희 인천 힘찬 종합병원 비뇨의학과장입니다.
6: 산통에 비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5: 결석의 위치에 따라 소변이 갈색으로 보이거나 미세 혈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여성이 주의해야 할 비뇨기 질환으로는 방광염을 들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줄면서 배뇨 간격 역시 줄고 세균이 방광한 소변에서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누를 때 화끈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질 때, 참기 어려운 요의가 나타날 때, 탁하고 냄새가 심한 소변이 나올 때 의심해봐야 합니다.
6: 6개월에 2회 이상의 방광염에 이환될 경우, 그거는 재발이 좀 잘 되는 만성 재발성 방광염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만성 재발성 방광염에 걸리게 된 경우에는 증상이 쉽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5: 전문가들은 이런 질환들을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신장 기능저하, 신우신염 등 신장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질환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3: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현에선 여진의 공포 속에 폭염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4: 처음으로 열사병 추정 사망 사례까지 나오면서 희생자 수는 38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8: 지진에 부서진 잔해와 가재도구 따위를 치우는 주민들. 그렇다고 당장 내 집에 다시 들어가 살긴 어렵습니다. 언제 또 닥칠지 모를 2차 강진 공포에 더해 전기와 물마저 끊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대피소 생활마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선택한 건 차박입니다.
9: 아이 중 한 명이 이제 겨우 한 살입니다. 대피소에서 아기가 울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차박을 택했어요. 일본 구마모토현 주민입니다.
8: 그러나 비좁은 차 안에서 쪽잠을 청하는 날이 하루 이틀 길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9: 정말 피곤합니다. 차 안에서 지내다 보니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8: 실제 이렇게 차박 대피 생활을 해오던 70대 여성 한 명이 온열 질환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구마모토현 재해대책본부는 이번 지진 이후 첫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1: 만들어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2: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에도 극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치솟겠는데요. 특히 서울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에서도 폭염 중대 경보 수준의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의 정체는 없는데요. 조양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서양양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 내촌 일대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 설악에서 화도까지 쭉 밀리고요. 덕소 삼패에서 강일까지도 막힙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군산 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매송에서 용담 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막히는데요. 목감 휴게소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비룡분기점에서 대전, 옥산, 안성, 양재에서 반포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라이튼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에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리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 병원 가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 이동부터 접수, 진료, 약 수령과 귀가까지 이 모든 걸 함께 도와주는 병원 동행 시범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가족의 부담은 덜어내고 어르신들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게 꼭 맞는 건강보험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도 필요한 것 중 하나겠죠. 무더위가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즘 건강관리 꼼꼼히 하시고요. 재무설계도 든든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굿나이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꾸려나갈 방송 내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전통시장 수요 진작을 목적으로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 이 온누리 상품권의 다양한 사용법과 혜택들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50대 주부분의 고민인데요. 외벌이 가정의 경우엔 재무설계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종합적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오리 상담소에서는 20년나 보험 가입 꼭 다 해야 되는 것인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어디인지 등 정말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0: 아, 진짜 벌써 궁금해지고 네. 답변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첫 코너 시작에 앞서 오늘도 방송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재무 상담 보험 점검 맞춤 설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실제로 체결시킬 마음도 없으면서 주문을 무더기로 냈다가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 벌금격의 수수료를 물리는 제도인 과다호가 부담금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개선 등의 영향으로 7월 기업 체감 경기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 경기 조사를 보면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98.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조선, 방산, 반도체 등의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된 금속 가공과 기계 장비, 의료정밀기기 분야가 업황을 주도했고 전반적으로 기업 심리가 좋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8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순차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온누리 상품권 목표 발행액은 5조 5천억 원이며 경기 침체 폭염까지 겹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매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 온누리 상품권의 요모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초반에 막 네네. 등장했을 때 네. 아이들이랑 같이 전통시장 가서 활용해봤던 네. 기억은 나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온누리 상품권 뭔지 이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2: 네.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당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7%의 금액이 할인이 되고 구매 한도는 매월 100만 원까지니까 최대 7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최근에 왜 이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가전행사. 네. 그렇죠. 네. 이것도 굉장히 크게 있었어서.
3: 네, 맞아요.
0: 가전 바꿔야 되는 주기 찾아온 분들이 아, 서둘러서
3: 두었어요.
0: 맞아요. 바꾸시고 했는데 근데 보통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이 온누리 상품권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네. 불가능한 곳과 가능한 곳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 볼까요?
3: 네. 제가 먼저 사용이 불가능한 곳 먼저 알려드릴게요. 양수진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대형마트, 백화점 사용이 어렵고요. 유흥업소, 카지노, 경마장과 같은 사행성 업종이나 은행, 보험사 등 금융업, 부동산 중개업,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 등 일부 전문 서비스업, 그리고 담배, 주류, 도매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2: 네, 반대로 사용 가능한 곳도 꽤 있는데요. 전통시장, 이제 골목, 형성상점과 등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식료품점, 뭐 정육점, 반찬가게, 식당, 생활용품점 일종이 허용이 되더라도 해당 점포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0: 아, 그럼 내가 가는 그 가게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인지도
2: 그렇죠.
0: 확인을 하고 상품권을 쓸어 가셔야겠습니다.
2: 맞아요.
0: 날도 더운데 헛걸음하시면 안 되잖아요.
3: 맞아요.
0: 그렇군요. 애초에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거니까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구나.
2: 그렇죠.
0: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 가맹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3: 그게 중요하죠. 온누리 상품권 공식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서 직접 검색하거나 가맹점이 혹시 내 주변에도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길 원하는 지역이나 시장명을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당연히 모든 전통시장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현장을 갔는데 정작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 여부 정도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실제로 저희 동네 한 매장에 제가 온누리 상품권 결제를 하려고 갔거든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종이로만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 있어요.
0: 종이요?
2: 네.
0: 종이?
2: 네. 보통 요즘에는 모바일로 보통 다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 지류형의 경우에는 지정된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갔던 곳은 이 지류형만 받는 곳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왔던 기억이
3: 아깝네요.
2: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디지털 결제라는 것도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쓸 수 있는데 전통시장 특성상 또 어르신들이 가게 운영하는 경우가
3: 네.
0: 많다 보니까 이런 카드 단말기나 앱 결제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지 못하시면
2: 그렇죠.
0: 소비자가 아무리 온누리 상품권 가져가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더 많은 이 사용자와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뭔가 개선이 좀
3: 개선이
0: 필요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자, 그래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할 때는 현금 영수증 처리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꼭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이렇게 이용한다는 그런 후기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3: 네. 저도 주변에서 온누리 상품권 의외로 많이 사용한다고 특히 제 동생들도 사용 경험이 있다고.
2: 네. 저도 사실 뭐 이거는 뭐 별도의 얘기지만 그 단체 이렇게 톡방 같은 거 요즘에는 그 영업점에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도 별개 얘기지만 어제 뭐 그 저거 충전해가지고 노말 뭐 충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0: 맞아요. 이렇게 네. 생각해보면은 온누리 상품권 활용해서
2: 맞아요.
0: 내가 알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 구매한 분들
3: 기분
0: 진짜
3: 좋아요.
0: 많아요.
2: 맞아요.
0: 자,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요. 알뜰살뜰 우리 가계부의 지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니까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를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을지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했는데요. 특히 남편이 외벌이로 혼자 돈을 벌다 보니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편이 크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계속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도 벌써 50대 중반에 접어드니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가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보험 정비를 하고 한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한 남편을 위해서라도 점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0: 남편분의 고생과 남편분 어깨에 짊어진 그 짐이. 책임감, 그쵸? 네. 그 짐을 알아주는 아주 참된 아내분의 그쵸 사연이었어요.
1: 네, 제 와이프 같습니다.
2: 깨알 자랑. 네.
0: 그러게요. 네. 아니 이럴수록 우리 청취자님 댁에 이 깊은 고민을 정말 잘 해결해 드리고 싶다는 맞아요. 마음이 드는데요. 네네. 보험료 지출 많은 것 같고 노후 대비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잘 안 됐다 네.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이 좀 어떠셨을까요?
1: 사실 이런 상황이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러신 것 같아요. 일단 청취자님 부부가 같이 좀 상담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두 분 금술이 너무 좋아 보이셨어요. 역시나.
2: 사연에서도 느껴져요. 네. 느껴져요.
1: 근데 금술이 좋은 것과 이 재무 현황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남편분께서는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시고요. 아내분은 식당에서 알바 정도 조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분의 소득은 세후 400만 원 정도, 아내분은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분 합쳐서 한 46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신데요. 보험료는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무려 126만 원을 내고 계셨던 거예요.
0: 맞네요.
1: 네, 그러면 대략 뭐 한 330만 원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근데 330만 원, 4인 가족 카드값에 공과금에 뭐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기타 등등 하면 거의 저축 여력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물론 30만 원씩은 적금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모이는 족족 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잔고가 사실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0: 그렇죠. 부부금술 좋다는 거야 뭐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지만 네, 재정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인상 찌푸리고 얼굴 붉힌 일이 또 많아질 수 있으니 그렇죠. 저희가 좀 꼼꼼하게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보험료가 126만 원. 이거는요. 돈을 많이 버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한 지출은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셨을까요?
2: 그런데 원래는 이것보다도 지금의 126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하셨어요.
0: 더 많으셨고요.
2: 네, 기존에는 그나마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서 보험료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거의 130만 원이니까 그 전에는 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심리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으니 괜찮겠지 하며 생각을 하다가도 현실에서 느껴지는 통장 잔고로는 도저히 이 금액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상담 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0: 근데 맨 처음에 김현철 네네. 팀장님이 사연 네네. 소개해 주실 때는 네네. 남편이 외벌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막상 보니까 아내분이 그래도 식당에서 네,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세요.
1: 네네, 네. 맞아요.
0: 그래서 뭐 당연히 보험료 지출도 줄여야겠지만 뭔가 이 가정의 소득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는 상황 그런 건 없었을까요?
1: 그렇죠. 사실 아내분 알바 정도를 하고 계셔서 한 50만 원 정도 버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 좀 높이면 좋지 않겠나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아내분의 이제 병력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좀 통원을 좀 많이 하고 계셔서 너무 무리하게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하루에 식당에서 네. 한 2시간 반 정도 한 5일 정도 평일에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요거라도 조금 가게 보탬이 되는 수준이신 거죠.
0: 아내분 입장에서도 정말 가게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최선을 다해서
2: 조금이라도 맞아요. 노력을 하시는 거세요.
0: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분이 보험료 정말 꼼꼼하게 이거를 정말 분석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금융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한 뒤에 네. 예, 줄인 보험료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2: 네, 그게 결론은 핵심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분께서 매우 건강

0: 건강하셨고 사연자님도 병원 통원 이력은 꽤 있으셨지만 크게 입원 수술 하신 거는 없다고 하셔서 보험 리모델링이 잘될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결과 역시 매우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1: 아, 오늘 결과부터 딱 알려주시네요.
2: 네, 청취자분들이 먼저 좀 결과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금술 좋은 부부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정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4인 가족에 126만 원 내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4인 가족 보험료를 85만 원으로 무려 41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1: 그렇군요. 41만 원에 줄인 보험료 어떻게 줄여진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우선 가족보험을 살펴보면요. 일단 남편분의 경우는 보험 개수가 9건에 64만 원, 사연자님은 8건에 33만 원, 자녀들이 각각 3건씩 해서 15만 원, 14만 원으로 총 합산 보험료 126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요. 자녀들의 보험료는 엄청 비싸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문제는 가족 보험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로 남편분 보험이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사연자님이 다만 걱정이 있으신 게한 가지가 남편분이 가족분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셔서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해둔 거라 너무 보장을 줄이고 싶어 하지는 또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최대한 참고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남편분 어떻게 변경이 된 건지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남편분 보험을 살펴보니까 실손 보험으로 가입한 건강보험과 종신보험 2건, 운전자 보험 2건의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 3건, 화재보험 1건에서 총 9건의 보험에 64만 원을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우선 실손 보험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가장 보험료가 많이 차지한 종신보험 2건과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 3건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왜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냐라고 여쭤보니 가장이니까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있어야 하니까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망 시 나오는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8천만 원으로 사실 1억이 채안 됐어요. 사실 좀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거기다 자녀들이 지금 다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좀 지금 상황에서도 필요하신지 여쭤보니까 지금은 과거보다는 좀덜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건의 종신보험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0: 그래서 먼저 한 건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5천만 원과 자잘한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납입기간이 8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 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고 사망보다는 생존 시 필요한 보장으로 초점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줄이는 감액을 통해 완납을 해드렸습니다. 이걸 감액 완납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보장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유지는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건의 종신보험은 아직 절반도 내지 않았고 끝나도 환급률이 낮아서 지금 바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외 유병자 보험 세 건의 경우는 간병 포함해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진단금과 수술비 등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비교를 해보니까 보장 대비 너무 비싸게 보험료가 책정된 거라서 세건 역시 모두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던 종신보험 두 건과
2: 네.
1: 유병자보험 세 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분석을 해서 조정을 도와주셨습니다.
0: 네.
1: 나머지 운전자랑 화재보험은 어떻게 좀 조정이 필요할까요?
2: 일단 운전자 두건 중에서 한 건은 운전자 담보가 있었고요. 한 건은 운전자가 아니라 상해 담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쪽도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셔서 운전자 보험 두 건은 유지를 했는데요. 화재 보험은 오히려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1: 왜 화재보험은 변경을 해야만 했을까요?
2: 일단 적립금도 들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약이 포함이 안돼 있으셨더라고요. 물론 필수는 아닌데 해당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우리 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의 이름은 객관식입니다. 1번 일상생활 배상 책임, 2번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3번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없다.
1: 자, 요거 딱 문제 나갈 때 저와 제작진 눈이 탁 맞췄어요.
2: 네.
1: 원래 사실 저 이거 몰랐는데
2: 네.
1: 어젠가요? 그젠가요? 배웠어요.
2: 아, 그래요?
0: 마침.
1: 그래서 저 압니다.
2: 네.
1: 내 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내 손해를 보장받으려면, 자, 2번.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만 합니다.

0: 정답입니다. 아, 너무 근실내 아셨네요.
1: 맞아요. 네, 이거 중요하겠더라고요.
2: 맞아요.
0: 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인데요. 아랫집에 누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우리 집까지 보상된다고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많으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아까 정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 집이 보상됩니다.
2: 자,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가 우리 집 피해 전부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급배수 시설에 대한 누출로 인해서 뭐 우리 집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해당 급배수 시설 자체에 대한 수리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랫집에 대한 누수는 뭐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우리 집에 대한 누수에 대한 손해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단 직접적인 급배수 자체 수리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뭔가 급배수로 인해서 발생한
2: 맞아요.
1: 피해에 대한 손해가
0: 네.
1: 되는 거지 요 뭔가 수도관 파열됐다고 해서 요거 뭐 교체하고
2: 네.
1: 하는
0: 그렇죠.
1: 거는 안 된다는 거네요.
2: 네.
1: 이거 정말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0: 네.
1: 진짜 꿀팁입니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가 봅니다. 혹시 내 보험도 이렇게 빠진 건 없는지 중요한 걸 놓치고 돈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딱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남편분 최종적으로 보험 리모델링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0: 네, 남편분의 보험은 총 64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28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는 데 성공했고요. 보장도 사망보험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보장은 오히려 더 좋아지면서도 보험료를 낮췄으니까 매우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우, 다행입니다.
2: 그럼요.
1: 자, 남편분 결과 받고 이제 아내분. 아내분 상황이 또 궁금한데 일단 보험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2: 네, 일단 아내분의 경우에는 8건에 33만 원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력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부인과 쪽과 위장 쪽으로 병원을 좀 자주 통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으로 좀 많이 가입이 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는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보험인 거잖아요. 반면에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조금 더 비싼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내분의 병력은 혈관 쪽이랑은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암이나 간병보험 쪽은 당연히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을 하는 게 맞겠지만 혈관 쪽 관련돼서는 굳이 비싼 유병자 보험보다는 일반 보험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만 하더라도 보험료가 몇만 원 정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1: 저도 굿모닝 굿나이프를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는 보험을 가입할 때 암, 뇌, 심장 그러니까 모든 좋다는 특약을 한 상품에 묶어서 가입하는 김에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병력사항이 있는 분들은 나누어서
0: 네.
1: 유병력자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부위를 구분해서 가입하셔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0: 네.
1: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1: 그렇죠. 맞습니다.
2: 네, 그래서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기존에 나름대로 좀 괜찮게 가입을 하셔서 보험 8건 중 3건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 보험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3건의 보험을 정리하게 되면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대로 했더니 보험료가 기존에 33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7만 원이 줄어들면서도 오히려 아까 보장에 대한 부분들 일부 더 좋아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벌써 부부만 하더라도 이렇게 35만 원이 줄어든 거죠.
1: 자, 그럼 자녀들 이제 살펴볼게요. 성인이 됐다는 아들, 딸, 자녀들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0: 자녀는 각각 15만 원, 14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첫째는 직장에 다니고 둘째는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보험료 자체는 사실 20대 기준으로 많이 내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보험사랑 비교를 했고 거기다 두 자녀 모두 크게 아프거나 한 게 없어서 가장 저렴한 10년 고지형으로 보험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각각 3만 원씩 줄일 수 있어서 12만 원, 11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즉 앞서 미리 결과를 보험료를 말씀드렸었지만 4인 가족 전체로 해서 41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1: 우리가 이제 가정경제가 네. 팍팍하면 네. 돈을 더 벌어와야지 이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이제 긴축 재정에 돌입합니다. 맞아요. 허리띠를 막 졸라매요. 어디서 돈을 만들어서 이게 저축을 해야 되냐 생각보다 보험료에서 줄일 수 있는 여력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2: 맞습니다.
1: 41만 원의 노후 연금 재원 마련이 지금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셨을까요?
2: 네, 일단 아까 41만 원 줄였고 첫째 자녀가 보험료가 12만 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첫째 자녀한테 넘겨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자녀도 12만 원 정도는 좀 부담이 없다라고 해서 흔쾌히 본인이 내주기로 했고요. 이로써 이제 청취자님의 저축 여력이 53만 원이 생겼어요. 근데 아내분이 국민연금을 지금 안 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인 9만 5천 원을 일단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했고요. 그 외에 이제 45만 원의 여력이 생겼는데 5만 원 더 추가해서 50만 원으로 개인연금을 아 금슬이 너무 좋아요. 아내분의 이름으로 또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내분 나이 기준으로 68세부터 매월 40만 원씩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써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산해서 매월 70만 원의 이상 금액을 아내분에게 생길 수 있게 만든 거죠.
1: 무엇보다 저는 이 가정이 더 이상 보험료 지출 압박을 느끼지 맞아요. 않아도 된다는
0: 네,
1: 거. 그거
0: 중요하죠.
1: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니 이제 지금처럼만 잘 유지하면서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보험 점검 통해 불필요한 고정 지출 진단하고 나중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 탄탄하게 만든 후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사연 만나봤습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 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고요. 노후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돈어리 상담소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 사연 만나볼게요. 1659번님이요. 보통 보험 가입을 하거나 리모델링하면 대부분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무조건 20년을 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무조건 20년 납을 꼭 납입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요. 보통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다양하게 납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과 30년 중간이 20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상 20년을 많이 선택한다고 보셔야죠.
2: 근데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 나는 이제 은퇴를 얼마 남아 두지 않고 있다. 이러면 사실 20년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이런 경우에는 좀 10년 납을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20년보다는 10년 혹은 15년 정도 납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자녀와 같이 어린 경우에는 굳이 너무 빨리 다 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30년 납으로 한 달 내는 보험료를 오히려 줄이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럼요. 20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보장도 당연히 안 되는 거겠네요.
1: 20년을 납입기간으로 설정했다가 만약에 15년만 납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5년은 어떻게 될까요? 납입이 끝나면 보장도 종료됩니다. 보험은 대부분 매달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로 지속적인 보장을 이어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7월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8월, 9월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바로 8월부터 보장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예기간을 8월과 9월 두 달을 주거든요. 그런데 10월 초까지도 보험료 납입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2: 물론 실효라는 게 실효된다라고 해서 뭐 바로 보장이 뭐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전화해서 콜센터 전화해서 당월 실효는 보통 전화만 하시면 바로 돈만 내면 바로 부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두 달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고 어떤 회사는 석 달 동안에 또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실효 안 되게끔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그렇죠. 네. 내가 유지 가능한 보험료 수준을 또 이미 갖고
2: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렇죠. 중요하겠고요.
2: 맞아요.
0: 자, 하나 더 살펴봅니다. 4478번님. 요즘 정말 많은 보험회사에서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출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험료 가장 저렴한 회사는 어딘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네요.
2: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0: 내 건강 상태, 성별, 나이 등 이게 회사마다 보험 요청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암 쪽은 여기가 싼데 또 혈관 쪽은 여기가 싸고 근데 내가 병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어디가 좀 저렴하다라고 사실은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상황에 맞게끔 사실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4478번님은
0: 네.
1: 커스터마이징 필요할 것
0: 맞아요,
1: 같아요. 그렇죠.
0: 진짜로.
1: 개인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나에게 꼭 맞는 금융 상태 받고 금융 상품을 선택받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3: 만들어갑니다.
2: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같은 보장이라도 개인의 연령, 건강 상태, 생활 스타일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단 전문가의 도움받아 내 보험 현명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록시트의 Listen to Your Heart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전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로 시작해서 한낮의 기온은 37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요. 대전과 청주 37도, 광주와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더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 순환은 성산 쪽으로 기름과 정릉 사이 3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고요. 성수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과 홍은램프 사이 2차로 쪽에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주변으로 많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 현재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5차로에 고장차 있고요.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강동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4차로 쪽에서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비룡 분기점에서 대전, 상서 지날 때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알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 건물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10여 명이 대피한 거로 파악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배민혁 기자 화재 소식 전해주시죠.
3: 네, 먼저 YTN에 접수된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은 외벽의 상가 절반이 불길에 휩싸였고 소방차도 많이 출동해 있는 모습입니다. 물줄기를 연신 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3시 23분입니다. 소방당국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40여 분 만인 오후 4시 5분 불을 모두 껐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건물 안에 있던 인원 등 113명이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방은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출동한 소방차 등으로 인해 화재 현장 인근 남부순환로 관악우체국에서 신림역 방향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되며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나시는 분들은 사전에 교통정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3시 23분입니다. 소방당국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40여 분 만인 오후 4시 5분 불을 모두 껐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소방은 건물 안에 있던 인원 등 113명이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출동한 소방차 등으로 인해 화재 현장 인근 도로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되며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나시는 분들은 사전에 교통정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2: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경지도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토양 속 수분은 부족 상황인데 농업 용수로 쓰일 저수지에도 물이 모자라서 파종을 앞둔 당근 농가들도 비상입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수연 기자입니다.
4: 제주 지역의 실시간 토양 수분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27일 기준 도내 39개 지점의 토양 수분을 관측한 결과 매우 부족이 10곳, 부족이 10곳으로 절반이 가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 동부 지역 김녕 일대는 토양 수분도가 약 1230kPa로 적정 기준치의 25배에 달해 수분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당근 파종을 앞두고 있어서 농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5: 이름 밀어야 되지. 당근도 미루고 농사들이.
6: 당근 농장 주인입니다.
5: 훔쳐 봐도 농업용수로 안만 물도 다 돌려가면 물이 안 나오거든.
4: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상황에 농업용수 부족 우려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 대표 수자원인 송당저 수지의 저수율은 22%. 작년 이맘때 7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송당 저수지의 저수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근 파종기 농업용수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릴 것을 감안해 동부 지역에 급수 장비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7: 특히나 이제 동부 지역 당근 파종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6: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 농업 경영팀장입니다.
7: 공급에 중점을 두고 공공관장 및 마을 급수탑 전면 개방, 공용물병 및 양수기 설치 등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 당근 파종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마늘 등 월동채소 파종이 시작돼 가뭄이 이어질 경우 밭작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가뭄 진행 상황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과 급수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물 사용량이 급증해 계획 단수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청도군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풍광면과 이서면 일부 지역, 각북면 전체에 상수도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은 단수에 대비해 2리터짜리 생수 10만 명을 확보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마을 상수도 4곳에 배관을 연결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서 2024년 8월에도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청도군 풍광면과 강남면 일대 고지대 2,400여 가구의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송아지에게 먹이를 주던 농장 주인이 어미소에 들이받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한 축사에 70대 남성 농장 주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의 농장 주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이 축사 안에 있던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미소가 먹이를 주던 농장 주인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에서 북한제 대인지뢰로 보이는 물체를 수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뢰 추정 물체는 어제 오전 9시 25분쯤 경기 연천군 백학면 임진강변에서 행락객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집중호우로 북한에서 떠내려온 대인지뢰로 보인다며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을 때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후속 입법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될 예정인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내일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8: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실대범죄 전권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대 범죄는
10: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입니다.
9: 요청 중에 거의 다 발의 단계에 이르렀고요. 등등에 필요한 조직법 관련된 것도 즉시 발의해서 즉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전권 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확인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권 송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정부는 앞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연일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악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12: 방치한다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1: 정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 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8: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자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2: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 절차 참여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최소한의 정보 접근마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문의를 해도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하는 건 기자인 피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신규혜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13: 지난해 여름 기자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낙인 형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고 한 달 만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6개월 뒤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 중간에 피의자 네. 조사나 뭐 이런 게 좀 추가로 있었을까요?
6: 검찰청 직원입니다.
13: 다시 6달을 기다려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왔지만 법원에서도 정보 접근의 벽은 높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송달된 공소장을 피해자는 열람 복사 신청을 거쳐 일주일 만에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기록을

0: 확인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 재판을 마쳐도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미 수사로 1년 가까이 보냈기 때문에 상급심까지 거친다고 가정하면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 보안수사권 자체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이번 논의에서도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범죄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정보 접근마저 제한돼 있습니다. 법 개정 논의의 초점이 검찰 권한 축소에 맞춰진 사이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권리 사각지대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범죄 피해자들은 한 번 잘못된 수사를 고칠 길이 없어진다며 계속 우려를 표해왔죠. 정치권에서 뒤늦게 피해자 권리를 보호한다며 전권 송치가 가능한 7대 범죄를 설정했지만 이마저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2: 범죄 피해자들은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담당하는 게 문제라고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미 형사 절차 전반에 참여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안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잡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3: 저희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수사는
4: 인천 강화 가정폭력 유기치상 피해자의 딸입니다.
3: 방어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검찰의 보안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된다면 피해자는 또 마냥 기다리면서 불안과 분노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까?
2: 법조계에서도 보안수사 요구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초동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없을 뿐더러 사소한 것까지 핑퐁이 필요해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진다는 지적입니다.
5: 보안수사 요구라는 걸 도입하는 순간
4: 기간을 변호사입니다.
5: 너무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있는 일인데 소멸시효 완성을 가해자가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2: 민주당에서 뒤늦게 7대 범죄에 한해 정권 송치를 허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역시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이면서도 7대 범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건 물론 7대 범죄 바깥에 있는 다른 범죄 혐의를 경찰 단계 이후에 재검토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6: 범죄 피해자들 또 이들과 연대하는 법조인들은 일찍부터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상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아 피해자 권리 보장은 또다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7: 사흘 연속으로 하락하는 등 역대급 폭락장이 이어졌던 코스피가 18% 가까이 폭등하면서 반등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과매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기업 실적 발표 등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8: 지난달 27일 6,800선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2.37% 떨어진 6,590선으로 하락했습니다. 주간 하락률은 2%대였지만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에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17%가량 하락하는 역대급 폭락장이 벌어졌는데 다시 하루 동안 1,000포인트 넘게 반등하며 하락분을 만회했습니다. 중국발 반도체 쇼크에 투심이 얼어붙었지만 아마존 등 빅테크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AI 투자 확대 방침도 재확인한 것이 증시 반등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차입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던 대형 헤지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것도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코스피가 여전히 낙폭 과대 구간에 있는 데다가 주력 업종의 실적을 통해서 전반의 이익 신뢰성도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앞으로 상승장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9: 하락장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평가보다
10: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9: 됐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되돌리는 반등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기업들의 실적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경제 환경도 나쁘지 않았고
8: 앞으로 예정된 AMD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코스피 반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구름 관객 8만 명이 모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뉴저지 공연에선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함성이란 말이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월드투어 주제인 아리랑에 맞춰 BTS는 무대에 탈과 전통 승모, 강강술래, 경회루, 태극기, 건곤감리 등 한국의 정서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BTS 팬 아미들은 감동적인 공연에 한국 민요 아리랑 합창으로 화답했습니다.
1: 저 BTS? BTS 사랑해요. 언젠가 만나길 희망해요. 그러면 제 꿈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영감을 불어넣어줘서 감사해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BTS 팬입니다. BTS의 음악을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줘서 최고의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 BTS가 자랑스러워요.
0: 뉴욕과 뉴저지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뉴저지 공연장 인근 아메리칸 드림몰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기념품 증정 등 아미 맞춤형 행사가 열렸습니다. 팬들은 가수의 춤을 똑같이 따라추는 커버댄스 경연 대회에서 실력을 과시하며 K-POP에 대한 관심을 뽐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AT 등 15개 한국 기관과 기업들은 한국 관광과 뷰티, 식품, 제품 등을 아미와 미국인들에게 알리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2: BTS 아미들과 또 K-POP
1: 팬들에게도 한국관광공사 미주지역 센터장입니다.
2: 그런 열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에서는 BTS 팬심을 담은 티셔츠 만들기 행사가 록펠러 센터 탑 오브 더 락 전망대에선 BTS와의 협업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아리랑으로 하나가 된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앞으로 함께 열어나갈 음악적 여정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원권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량들 꾸준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정체고요. 새마을에서 원주를 통과할 때 또 여주에서 호법까지도 많이 밀리는데 여주 휴게소 부근 4차로 쪽에서는 사고도 있었던 터라 주변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경기권 진입에서는 양재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차 간격 좁혀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도 서울로 올라오는 길 줄포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목감휴게소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한 번 더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갔다 서울 올라오는 길도 정체 구간이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내촌을 지나갈 때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조금 더 차가 많아지면서 11km 구간 더디고요. 서종에서 화도, 덕수 삼태에서 강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말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8월 2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8월의 첫 주말도 어느덧 늦은 저녁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더워도 너무 더웠죠? 그런데 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는 일주일 내내 더 뜨거운 날들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돌입하긴 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일터를 지키고 일상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력이겠죠. 틈틈이 물을 자주 마시고 잠깐이라도 쉬어가면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 천천히 마무리되는 시간, 폭염의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지만 잠시나마 좋은 음악으로 마음의 온도 낮춰볼까요?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Can't Stop.

0: can't stop the spirits when I need you. This life is more than just a read through.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Can't Stop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습니다. 9849번님 평택에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평택도 무더운 날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문자와 함께 사진도 첨부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하늘에 이렇게 큰 먹구름이 끼어있네요. 시원한 비라도 좀 한 줄기 쏟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파랗기만 합니다. 보기만 해도 덥네요. 그런데 이 사진 속에서 저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중주차를 해놓으셨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놓으셨겠죠? 이런 날 또 서로 주차 문제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이웃 간에 싸움,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습도가 높잖아요. 지금 서울 현재 기온 34도 가까이 아직까지도 이 열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 서로 좀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불쾌지수 높아요. 서로 주의하자고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팝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션 캐시디의 다두 런런 이어서 스틱스가 불러요. 베이베까지 듣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폭염 가뭄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적극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행정안전부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거나 지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령농업인의 야외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야외작업을 자제하는 마을방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두 달 동안 8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6억 3,296만 달러를 기록하며 매수 우위를 보였고 지난달에는 그 폭을 키워 46억 6,862만 달러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달 동안 서학개미가 매수한 주식은 우리 돈으로 7조 6,500억 원가량으로 지난달 주식 매수액은 지난 1월 이후 최대 순매수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규모 7.1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마모토 현은 1일 오후 7시 기준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2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온몰 우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80대 추정 남성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희생자는 36명이 됐습니다. 중상자는 11명이며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인명피해는 139명으로 늘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비틀스의 미셸, 이어서 고티에와 킴브라가 함께한 Somebody That I Used To Know까지 만나고 오겠습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독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주재하는 모레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물 사용량이 급증해 계획 단수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청도군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풍강면과 이서면 일부 지역, 갑북면 전체에 상수도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은 단수에 대비해 2리터짜리 생수 10만 병을 확보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마을 상수도 4곳에 배관을 연결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화재 현장 앞 도로 2개 차선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4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대로 접어들었지만 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 예방할 수 있는 수칙 세 가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만약 꼭 야외에 나가셔야 한다면 가급적 그늘 이용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또 수분 틈틈이 섭취하셔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물병 하나씩 챙겨 나가시고요. 몸이 지치기 전에 미리미리 휴식을 취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 워낙 기온이 높다 보니까 이맘때면 1년 중에 가장 많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음식물 관리도 잘 하셔서 건강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오후 5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징기스칸의 롬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와 듀엣의 더 클래식 함께하신 후에 저는 늦은 밤에 다시 만날게요.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0: 함께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사.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1: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경상권과 일부 전남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오늘 사상 최초로 경남 양산은 42.5도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뜨거운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37도, 광주 38도, 대구도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전 시간에 비해선 정체 구간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긴 구간 정체 이어지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내촌 부근, 동공천에서 춘천, 서종에서 화도 사이와 덕소산패에서 강일 사이로 모두 앞에 26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상서 하이패스에서 신탄진,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유계소, 다시 안성 부근과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관측사상 1위 더위를 사흘째 경신하고 있습니다.
3: 경남 창원과 김해, 경북 경주도 한낮 기온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경남 양산이 사흘째 폭염 기록을 세우고 있군요.
4: 네, 사흘째

0: 이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는 경남 양산. 오후 1시 26분에 42.5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사람 체온보다 무려 6도가 높은 살인적인 기온입니다. 경남 양산은 7월 29일부터 오늘까지 닷새째 40도가 넘는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7월 31일 41.4도로 기존 최고 기온이던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의 41도를 8년 만에 넘어섰고요. 어제 낮 41.6도로 역대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 오늘 다시 그 기록을 깼습니다. 양산의 기록적인 더위는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개의 고기압 이외에 지형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가지산과 신불산 등 1000m가 넘는 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철에도 비가 평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내린 데다 더운 바람까지 북서쪽에서 불어오면서 더위를 부추겼습니다.
1: 양산 이외 다른 지역 더위 소식도 전해주시죠.
0: 네, 현재 낮 기온이 40도 넘어선 지역이 곳곳에 있습니다. 일 최고 기온 분포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동남부가 붉게 물들었고, 경남 양산을 비롯해 창원, 김해는 아예 짙은 회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은 지역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경남 북창원과 밀양이 41도를 찍었고요. 김해가 40.7도, 경북 경주와 북부산도 한낮 기온 40도를 넘겼습니다. 기상청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난다며 야외 활동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네, 열대야도 기승했죠. 오늘 밤도 무척 덥겠다고요.
0: 네, 강원도 강릉에서 이틀째 밤사이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어제와 같은 30.2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속초 조양동은 무려 31.4도를 찍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극심해 밤 최저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서울도 밤 최저 기온 27.5도를 기록해서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제까지 집계된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밤도 무척 더울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서울의 최저 기온도 26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2: 한성수 국무총리는 취약 지역 점검 등 범정부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3: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구역이 108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된 건 지난 2023년 8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역별 폭염 대응 상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부산 울산 등에 재난 구호 지원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업비는 무더위 쉼터 냉방비, 취약계층 구호 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대본 2단계 발령과 함께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 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함께 고령 농업인의 야외작업 현장 점검, 건설 현장 등의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기록적인 폭염 속에 어제 하루 온열 질환자 수가 90명대로 전날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2: 특히 40도를 넘나드는 남부지방에서 인구 대비 환자 숫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온열 질환자가 하루 사이에 크게 늘었다고요?
4: 네, 질병관리청 집계 결과 어제 하루에만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96명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하루 사이에 사망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폭염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환자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 수는 서울이 162명인데 경북은 190명, 경남이 175명, 전남 광주는 169명으로 더 많습니다. 경남의 인구가 서울의 3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폭염 피해가 남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도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시도별로 19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때를 말합니다. 오늘은 전남과 경남, 울산, 부산, 대구, 경북 지역에 발효돼 있고 내일은 전북과 충북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오는 5일까지 전국적으로 4단계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논밭과 같은 실외에서 78.8%의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실내 발생 비중도 21.2%로 연일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많은 사업장의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물류센터와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의 폭염 안전 조치를 집중 점검하고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오폐수 처리 시설 등의 밀폐 공간에서는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 남부지방은 가뭄 피해도 심각하다고요?
4: 네, 폭염에 예년에 비해서 비까지 많이 오지 않으면서 댐 저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경남 밀양시의 밀양댐이 저수율 33%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밀양댐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은 447mm로 예년 같은 기간의 52%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홍수기가 시작한 지난달 21일 이후 강우량은 50mm로 예년의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 공업용수 가운데 일부를 밀양강과 낙동강물로 대체하고 농업용수는 경우에 따라서 아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도 저수율 55%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1: 더위를 피해서 물가를 찾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2: 고무보트를 타고 물속으로 뛰어들며 더위를 잊은 피서객들을 최승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5: 고무보트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 물에 빠지고 또 빠지고 지칠 법도 하지만 찜통 더위 속 물장구는 신나기만 합니다.
6: 그 사람 몰리면은 이제 이런 놀이기구들 빨리 못 타기도 하고 차 일찍 와서 먼저 자리 잡고 놀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5: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해 수상 레저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7: 저도 많이 더운데 직접 미끄럼틀을 타보겠습니다.
8: 정말 시원합니다.
5: 한참 동안 물속에서 놀고 나니 잊었던 입맛도 되살아납니다.
9: 물놀이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핫바랑 라면 딱 먹으니까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입에서 약간 살살 녹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5: 휴가철을 맞아 바다에, 계곡에 매일같이 가족들이 함께 물놀이할 곳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10: 저희 이제 어제는 워터파크 갔다 왔고, 그제는 바닷가 갔다 왔고, 오늘은 강호고 지금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네요.
11: 여기가 다른 데보다 스릴이 넘쳐서 좋았고 더위를 식힐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5: 경기 북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휴일, 시민들은 시원한 물줄기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2: 시원한 해수욕장뿐 아니라 폐광을 활용한 냉풍욕장, 동굴 같은 이색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12: 땅굴, 즉 폐탄광을 활용해서 만든 충남 보령의 냉풍욕장. 지하 수백 미터 탄광 갱도에 있던 찬 공기가 더운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3: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요.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한 번쯤 다 와보고 또 와보고 싶은데요.
12: 이곳에서는 몸이 움츠러들 정도의 서늘함이 느껴져서 긴 옷이나 담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11: 밖에 너무 더운데 아이들이 너무 여기 안은 시원하다고 처음엔 좋아했는데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꺼내게 입게 되겠더라고요. 네, 저도 좀 춥고.
12: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만 명이 넘는 한여름 피서객이 이곳 냉풍욕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무주 양수발전소 건설 당시에 만들어졌던 동굴 터널. 지금은 머루와인 동굴로 변신해서 한여름 이색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4: 네, 지금 무주 바깥 온도는 33도에서 34도가량인데요. 이곳은 12도 정도입니다. 짧은 팔을 입으면 약간 서늘한 정도입니다.
12: 시원함을 넘어서 약간 서늘한 온도에서 맛보는 와인 족욕 체험은 그야말로 인기 만점.
15: 맨 처음에 너무 추워서 정말 여기에 소름이 돋았는데 아,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진짜. 더위 피하기 딱인 것 같아요.
12: 이것도 피서철이 되면 하루 방문객이 3천 명가량으로 급증합니다. 평상시 대비 10배 이상의 수준입니다. 이른바 정통 피서지라고 할 수 있는 바다 해수욕장을 찾는 인파도 많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피서객이 몰려 바닷물과 함께 극한 폭염을 이겨냈습니다.
16: 여름 휴가를 맞아서 이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아이들도 즐거워해서.
12: 땅 속에서, 동굴 속에서, 바다 속에서. 극한 더위와의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1: 더위가 밤낮없이 이어지면서 올해 신설된 열대야주의보가 연일 발령되고 있습니다.
2: 해가 졌다고 안심해 야외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피하고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등 밤에도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7: 지난해 여름 서울 열대야 일수는 47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올해 역시 야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비교하면 서울의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폭염특보 도입 이후 18년 만에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 이유입니다. 열대야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서울 같은 대도시나 해안가는 26도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특보 체계까지 바꿔 밤더위에 경고등을 켠 건 야간 고온 현상의 위험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일 최고 체감 온도가 같더라도 전날 밤이 열대야였을 경우 온열 질환자는 최대 90%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피로가 밤새 해소되지 못해 신체 체온 조절 중추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18: 체온 조절을 위해서 말초혈관이 막 확장이 되고 심박수도 늘고 하기 때문에
19: 허양님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18: 떨어지는 게 잘 안 돼서 다음 날 혈압의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17: 야간 운동이라도 열대야라면 피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상승한 체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수면을 방해하고 신체 회복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습도까지 높아 땀이 증발하지 못하면 밤중 온열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환경이라면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야간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2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0: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외곽으로 향했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전 시간에 비해서는 정체 구간이 조금은 줄어들긴 했지만 일부 구간 정체는 이어집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4km 구간에서 쭉 밀리고요. 이후로는 안성 부근에서 안성휴게소까지 6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또 일부 정체를 보이는데요. 한남에서 서초까지 시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안성분기점 부근 1, 2차로와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실행 중인데 이 뒤쪽으로 2km 구간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는 동홍천에서 춘천, 서종에서 화도, 덕소산패에서 강일 사이로 25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횡성휴게소에서 새말, 여주에서 여주휴게소,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17km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026년 8월 2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에 가사를 붙인 노래 Dreaming of You,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였습니다. 1945년 8월 2일 오늘은 작곡가 피에트로 마스카니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 마스카니는 데뷔작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이후 작품은 그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무솔리니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파시즘에 동조했는데 결국 1945년 4월 무솔리니 정권이 무너지자 마스카니도 무솔리니 지지자였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몰수당했고요. 결국 무솔리니가 죽은 뒤 몇 년 뒤인 1945년 8월 2일 오늘 로마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서곡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 서곡만으로도 이미 끝났어. 아, 이거 들을 때마다 막 심장이 그때 기분으로 다시 돼. 조금 전 들으셨던 곡도 오케스트라 연주곡에 새롭게 가사를 붙여 만든 노래였습니다. 이런 노래 더 준비했습니다. 마스네가 작곡한 오페라 타이스에는 2막 1장과 2장 사이에 연주되는 간주곡이 특히 유명합니다. 타이스의 명상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자주 연주됩니다. 바로 이 곡에 새롭게 가사를 붙인 노래, 아베 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입니다.

마스네가 작곡한 타이스의 명상곡에 새롭게 가사를 붙인 노래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트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샘프레님입니다. 오늘 새벽 3시에 모기에게 10방 이상 물려서 늦잠 잤는데 오늘 밤도 걱정되네요 해주셨어요. 야, 모기에게 10방 이상 물리면 늦잠보다 잠을 못 자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모기에게 한 방 이상 물려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제 핀 좀 맛이 없나? 떼끼에로님입니다. 밖에 한번 나갔다 왔는데 숨이 턱. 거리가 습식 사우나탕이네요. 어찌나 더운지. 초복, 중복에도 못 먹었던 삼계탕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듣고 싶네요. 그쵸,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저도 이번에 나트랑 다녀왔었는데 그때 동안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폭우가 쏟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비가 좀 막 계속 왔었어요. 그 나트랑에는 한 번도 비가 안 왔었어. 그러다가 나트랑에 제가 딱 온 날, 그 다음 날 나트랑에 폭우가 쏟아졌대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전에 제가 제주도도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제주도 간 날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대. 그래서 그 황민수라는 저랑 같이 했었던 배우가 형 제주도 비 온다고 해서 날씨 찾아봤더니 형 간 날 그 2박 3일은 쨍쨍하더라. 여긴 비가 엄청 오고 있어. 이래서 제가 딱 갔어요. 서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때부터 제주도에 폭우가 쏟아졌어. 이번에 조금 기분 좋게 우리에게 좀 약간 신호가 막 택시 타고 가는데 파란불로 변했는데 그 다음에도 연속적으로 빨간불이었다 파란불로 변하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기분 좋음이 연달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러다 보면 어느 날은 제가 가는 곳마다 비가 오는 때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날은 또 아 그때 이렇게 행복했잖아 라고 느끼고 이번에도 아 내가 또 비를 피해서 행복했네 라고 생각해서 행복함만 좀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빗소리도 듣기 좋잖아요. 0388님입니다. 테디 여행 준비하면서 뒤덕글 듣고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내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며 즐겁게 다녀오려고요. 여행은 늘 설레고 행복하고 기대돼요. 테디도 행복 여행 잘하고 있는 거죠? 뜨거운 여름 슬기롭고 행복하게 잘 보내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듀엣토의 산다는 것은 신청합니다. 아 참, 아 여행이 여행 한 날이 즐겁죠. 근데 다 그런진 모르겠어요. 전 제일 행복한 때가 여행 일정을 한 두 달, 세 달 전에 정해놓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한 근 9년 동안 공연으로 LA 간 거 말고 오로지 여행으로 일주일을 가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행복했던 건 딱 그 뮤지컬이 끝나자마자로 계획하고 그 여행의 시작 이틀 전이 가장 설레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틀 전부터 그 상상으로나마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 것들이 온전히 더 행복할까라는 생각부터 하면서 아, 여행의 시작부터는 정말 시간이 너무 뚝딱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어요. 5박 7일인데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0388님도 행복하게 여행하다 보세요. 128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디.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는데 저는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서 한 달을 넘게 훌쩍거리고 있어요. 회사 동료한테 여름 감기는 바보나 걸린다면서 놀림받는 와중에도 목소리가 맹맹해져서 진짜 바보 같아진 느낌이더라고요. 낮밤도 그렇고 실내외 온도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한 번 걸린 감기가 잘 떨어지지 않네요. 이럴수록 몸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껴요. 테디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챙기시길 바라요 하셨는데 저도 들리시나요? 약간 코가 막혀있어. 왜 그랬냐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나트랑에서 오는 건
새벽 비행기밖에 없어요. 나트랑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출발해서 우리나라 아침에 도착하는 거지. 얼마나 더워요? 반팔 반바지 입었는데 비행기에서 너무 추운 거야, 잠드니까. 아, 그때 뭐 약간 뭐 덮는 모포 같은 걸 좀 달라고 했더니 모포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19,900원이래. 그래서 샀는데 이거는 상체도 다 못 가릴 정도로 작은 거야. 어린이 망토하듯이 약간 저기 뭐야 한 10번 척추까지만 가려지는 정도? 그래서 목만 두르고 잤는데 약간 코는 막혀있습니다.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예전에 한동안 근육통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저도 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팔다리 근육통에 뿌리면 좋다는 스프레이형 마그네슘이 있어서 그걸 뿌렸는데 마그네슘을 몸에 뿌려도 되나요? 흡수가 되나? 그걸 뿌리고 잔 날은 근육통이 나은 건 잘 모르겠고 겁나 끔찍한 악몽을 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했는데 뿌릴 때마다 자꾸 악몽을 꿔서 알아보니 마그네슘을 복용하거나 뿌리거나 하면 부작용 중 하나가 악몽을 꾸는 거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팩트체크를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혹시 악몽이 마그마에 들어가는 마그마를 뿌리신 거 아니죠? 근데 뭐 어떤 이 말에 대해서 뭐 요지는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영양분이 그 뭐 근육통에 좋다고 하면 릴렉스에 좀 도움이 될 텐데 그 릴렉스가 뇌도 근육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관장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확률적으로 어쩌다가 누구에게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밝혀진 바는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상상으로나마 들어보는데 앞으로 마그네슘은 그럼 하지 않으시고 비타민C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37님, 테디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사진으로 보니 너무 알차고 재미나게 다녀온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 쉼도 있어야죠. 여행지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궁금하네요. 전 여름 감기로 고생 중이라 방콕에서라도 아 방에 콕 박힌 방콕이군요. 대리만족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니, 샤워를 하는데, 저 진짜 굉장히 거기 좋은데요. 거기 딱 있었는데, 샤워실에 도마뱀이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도 샤워실에 도마뱀이 있어. 근데 도마뱀이 너무 귀여워. 손가락 반 개밖에 안 돼. 새끼 손가락에. 근데 얘가 샤워실에 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걔가 이제 샤워 물을 타고 올라가려고 한 데다 물을 뿌려서 걔를 우선 밑으로 떨궜죠. 그래서 걔를 잡았어. 잡아서 바깥에 문을 열고 풀밭으로 촉촉한 그림자 많은 곳으로 휘 던지니까 이제 날아갈 때 너무 귀엽게 이렇게 날아가서 우와 이렇게 날아가서 되게 귀엽게 바라보면서 잘 살거라 녀석아. 한국에서 온 백인 태가 널 살렸다. 너 직원한테 걸렸으면 여지없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음식도 참잘 맞죠. 베트남 음식 다시 오랜만에 먹어봤지만, 왜잘 맞나 싶으냐면, 우리나라랑 추구하는 미가 같아. 우선 마늘이 많이 들어가. 뭐, 모닝글로리 얼마나 맛있냐면요. 진짜 한국에서도 그런 모닝글로리를 먹을 수가 없어. 근데 모닝글로리 볶음에 들어가는 게 기름, 마늘, 그리고 고추. 그걸 같이 볶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쌀국수에서도 마늘 향도 나고, 그리고 뭐랄까, 이런 생선 소스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액젓, 참치 액젓, 뭐 멸치 액젓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같이 쓰고 마늘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그 쿰쿰함은 우리나라가 늘 익숙했었던 좋은 쿰쿰함이야. 막 김치에서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이제는 우리는 그걸 쿰쿰함이라고 느끼지 않잖아. 그래서 참 동남아 중에서는 베트남 음식이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제일 잘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해롱이님입니다. 인태님, 은희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뮤지컬 드라마 같았어요. 그리고 불면증 없애는 데는 자기 전에 폰을 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들기 전에 잔잔한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1시간, 2시간 정도 틀어놓고 자요. 알람 울려도 일어나서 저걸 꺼야 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 아까 뭐니까? 저걸 끄기 위해서 일어난다. 저는 근데 알람 울리면 일어나는 편이긴 해요, 피곤해도. 그 가장 잘잘수 있는 방법은요, 여행이던데요. 아니, 여행 가니까 아침에 제가 7시, 6시, 8시에 골프가 있으니까 그러면 밤 10시면 자요. 와, 매일매일 맥주를 먹는데 막밤 10시마다 자고 6시, 7시, 8시 일어나서 4시간, 5시간 골프하면서 걷고 그리고서는 수영 막 1시간, 2시간 하니까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진짜 상상도 안 가요. 지금 근 10년 만에 제일 보드라워졌어. 그냥 이건 것 같아. 맥주를 마시더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부터 아침에 계속 땀을 5시간 흘리고 수영하고 또 거기서 운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마사지를 또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일찍 자고 그리고 또 일찍 일어나서 걷고 이걸 하니까 아 이게 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것만 집중한다라는 게 마사지도 얼마나 좋게요? 90분 하는데 25,000원이네? 마리안나님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유쾌한 오페라네요. 인태님이 해주시면 뭐든 다 재밌네요. 이해도 쉽고 가볍게 들을 수 있었던 오페라 박쥐 좋았어요. 네, 지난주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였어요.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에토의 산다는 것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찬찬 듣겠습니다.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2: 8월 2일 일요일 인테대 1분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 영화 음악가 히사이 시조 새 음반이 나왔는데요. 자신이 작곡한 교향곡 3번과 하프 협주곡이 수록된 앨범이었습니다. 히사이 시조는 물론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이지만 틈틈이 클래식 음악을 발표하고 클래식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음반의 수록곡입니다. 하프 협주곡 1악장 엠마누엘 세송의 하프. 히사이 시조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뜨거웠던 낮 시간보다는 햇볕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30도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덥습니다. 이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뜨겁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6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 서울이 37도, 광주 39도, 대구도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는 대부분 풀려갑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중랑교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막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됐고 뒤쪽으로 원릉교부근부터 중랑교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묵동에 에서 하월고까지 시속 2, 30km 미만 정체가 남아 있고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강 동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전 구간 수월하고 강 서쪽으로만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각각 짧은 구간 서행 정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어제 충청권에 이어서 잠시 후 두 번째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2: 이내옥을 포함해 윤리위원 추가 임명으로 징계 정국이 본격화한 국민의힘 소식 짚어봅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어제 첫 번째 지역 결과가 나온 뒤에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오늘 합동연설회에서 나온 새 후보의 발언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 이런 뻔뻔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4: 봉수가 합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0: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0: 믿을 사람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2: 잠시라도 대선 끝날 때까지 탈당할 수 있겠는가 물었더니
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2: 나한테 압력을 넣어서 탈당이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정말 이래야 되겠습니까?
3: 네, 울산 연설회에서 난타전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봉숭아 합당 그리고 배신 폭로,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네. 오늘 있었던 후보 토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4: 일단 굉장히 뜨겁다라고 이제 당내 구성원으로서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 당권 주자가 본인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점을 선명하게 명확하게 또 당원들에게 소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1: 장윤미
4: 지금
1: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4: 나는 어떤 뿌리를 갖고 있고 어떤 궤적을 거쳐왔으며 어떤 노선을 걷고 있다라는 점을 각자가 굉장히 좀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장점도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의 어떤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분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대립각이 좀 명확하게 서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있었던 순회 연설에 견주어 봤을 때 그 수혜가 좀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진단도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당권 주자들로서는 본인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그냥 투표장에 안 나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투표장에 나와서 본인을 찍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의 비교 우위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또 반드시 되면 안 된다는 점을 아마 이 홍보의 하나의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5: 네. 아무래도 어제 첫 번째 경선 결과가 좀 박빙이었기 때문에 오늘 난타전이 좀 심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6: 예, 실질적으로 후보들도 박빙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서로를. 예. 왜 그러냐면 물론 그 김민숙 후보가 살짝 이겼습니다. 살짝 이겼는데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1: 원영석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입니다.
6: 추후에 30%의 그 여론조사가 반영이 됩니다. 예. 그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전반적으로 우세하다라는 그런 그 좀 그전에 다른 여론조사에서 시험자마다 예. 하는 거에 보면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송영길 후보의 표를 어느 정도 그 김민석 후보한테 더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그런 정청래 후보 플러스가 이게 상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 충청권의 결론만 보면 전반적으로 판세가 5-5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 판이 가열차게 이게 끌어오르는 것도 서로 간에 아 이게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박빙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저는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가 서로에게나 공세를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저는 송영길 후보가 가진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토론회를 할 때는 약간 온건한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부울경에서 토론회 할 때는 강하게 지금 정청래 후보를 비토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세에 대해서 또는 이제 본인이 캐스팅 보트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심이 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김민석 후보 쪽에 서서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양상이 보일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비율이 또 합산돼야 됩니다. 30%. 일단은 저는 5-5의 생각 그리고 그것이 이런 가열찬 분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자 잠시 후에 이제 부울경 지역 결과에 따라서 경선 초반 승기를 어느 쪽이 잡을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어렵겠지만 오늘 경선 결과는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4: 정말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1순위 이 당권 주자들의 득표율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걸 단순히 누적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호 투표제를 도입한 첫 번째 이 그 당권 경쟁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강 1중 구도라고 했을 때 네.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어떤 당권에 임하는 전략은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초반에 과반 이상을 조직세를 가동해서 얻겠다. 그렇지만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세론을 좀 형성해 가면서 과반이 왜냐하면 이 송영길 대표랑 약간의 연대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표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과반보다는 그 이후에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오늘 판세를 보더라도 부울경 지역이 민주당으로선 당원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바로미터로서 분명히 기능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제 또 충청권에 이어서 어떤 주자가 1위를 득할지가 상당히 좀 저희로서도 기대가 됩니다.
5: 예, 부산의 정청래 후보 조직력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어떨까요, 결과?
6: 저는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래라면 그 전에 25년도 당대표 전당대회를 좀 반정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그때도 충청권이 먼저 하고 부울경을 했는데 그렇게 그 표 차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 부울경과 충청권이. 만약 그렇다 그러면 계속 이제 5대5로 쭉 가는 그런 아주 박빙의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 관점이 뭐가 있냐. 충청도의 그런 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밸런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의 성향이라면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호남 출향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전라도지 않습니까?
5: 예.
6: 그러니까 그 전라도에서 일어날 권리당원의 표수가 제일 많은데 그거를 미리 땡겨서 보는 그 미리 보는 호남 투표 이게 바로 부울경 투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조금 어느 후보가 치고 나가는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호남에서 일어나는 권리당원의 투표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3: 네. 자, 과반을 달성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선호 투표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아직 조금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5: 네.
3: 선호 투표제가 좀 어떤 것인지와 그리고 실제 이 선호 투표제가 도입이 됐을 때 어떤 후보에게 유리한지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4: 선호 투표제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저희가 원래는 이제 결선 형태로 전당대회를 치러왔는데
3: 네.
4: 결선이란 건 과반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 주자가 이 다시 치르는 겁니다.
3: 네.
4: 1, 2 주자끼리. 그런데 그거는 어떤 비용의 문제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당규를 개정함으로써 선호투표제를 처음 이번에 당권 이 레이스에 도입을 한 것인데요. 이 선호투표라는 건 말 그대로 쉽게 선호를 전부 기재하는 겁니다. 때문에 1, 2, 3위. 왜냐하면 저희는 이 당원당규상 당권주자는 4명이 나오든 5명이 나오든 3명으로 추리게 돼 있고 그래서 3명의 당권주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두 이 세 후보의 이 선호도를 당원들이 적시를 하는 겁니다. 1위, 2위, 3위. 이랬을 때 과반을 한 주자가 득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3: 네네.
4: 하지만 과반을 차지한 주자가 없을 때는 1등, 2등 주자 말고 3등 주자를 1등으로 쓴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1등으로 쓴 분의 그 2위 표를 이 가져가는 거죠. 다른 주자가. 그래서 지금 여러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는 아마 김민석, 송영길 두 주자가 같이 연동이 돼 있으니 1, 2위를 그렇게 쓰시거나 김민석, 송영길로 쓰시거나 아니면 송영길, 김민석으로 쓰는 당원들이 많이 계실 거다. 그런데 선호투표제의 그 특성상 제가 말씀드린 특성상 2위 표를 또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2위 표에 정청래 후보를 기재하는 당원들이 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송영길,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조금 불리한 거 아니냐 구조적으로 이런 또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5: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후보든 과반 달성 후보가 나와야 이제 좀 선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해지는데 권리당원 투표에서 과반을 달성한 후보가 나오겠습니까?
6: 저는 이 추세면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또 하나 봐야 될 게 송영길 후보가 충청권에서 10% 정도 득표를 했어요.
5: 예.
6: 예를 들어 송영길 후보가 한 20% 정도 투표를 한다. 그래서 뭐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표가 합쳐가지고 60%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 1차에서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승리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지만 송영길 후보가 10%가 돼서는 여기서 선호 투표로 다시 송영길 후보 표를 재분배를 한다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일어나는 30%의 여론조사 결과와 섞어놓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5: 예.
6: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쉽게 이게 과반이 나올까? 일단 과반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비관적이고 그래서 선호 투표를 반영해가지고 사실상의 결선 결과를 미리 본다 그런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 승리할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개파 대리전으로 흐르고 있는 최고위원 경선 결과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충청 지역 결과를 보면 자 다섯 명의 당선권 후보를 보면 친청계 2명, 친명계 3명 이렇게 추려졌어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2위인 박

0: 박선원 의원과 5%포인트가 넘는 이제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좀 차이가 크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걸까요?
1: 그렇죠. 주자들이 많은데 1, 2위 주자 간의 차이가 근소한 차라기보단 그래도 한 5%포인트라는 건 유의미한 격차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 최민희 의원의 선전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민희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 걸었던 좀 선명한 노선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원들이 평가하는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의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구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컷오프를 통과한 최고위원 이 지도부 입성하려는 경쟁자들이 8명인데 네. 이른바 3대 5로 갈려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친청계 3, 뭐 친명계 5 이런 식의 분류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3, 5일 때 표가 갈릴 가능성이 많은 건 아무래도 이른바 뭐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의 표심이 좀 나눠질 가능성이 그 주자의 숫자상 더 높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표의 응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비교 우위를 갖고 있고 또 유리한 고지에서 지금 경쟁이 이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지금 당선권 후보가 친청계가 2명, 친명계가 3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흐름이 쭉 이어 진다면 경선이 끝난 뒤에도 내홍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아무래도 그 계파 간에 3대 2로 또 최고위원들까지 나눠져 있다 그러면 예. 최고위원회를 할 때마다 예. 사실은 뭐 누가 되든지 반대 계파 예를 들어 뭐 김민석 후보가 된다 그러면 친청계 최고위원들 또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계속 이제 합심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면서 당을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이런 뭐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총선 공천을 앞둔 전국이기 때문에 이것 이런 그 잡음이나 노이즈가 단순히 뭐 다양한 민주주의의 의견이 아닌 정말 사생결단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아주 공격적인 언사로 최고위에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최고위도 지금 친청계가 1, 3이고 친명계가 2, 4, 5위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한쪽에도 쏠리지 않고 굉장히 좀 안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안배가 뭐 당대표야 일단은 한 명이 되는 거니까 뭐 김민석 후보가 되든 뭐 정청래 후보가 되든 한 명이 되는 건데 최고위원은 갈릴 가능성이 3대 2든 2대 3이든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어떤 그 정당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는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를 어쨌든 뭐 강성 당원들의 어떤 좀 치우쳐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좀 목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있나요?
3: 근데 뭐 공직 선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당원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원 일부 뭐 그런 비판의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하지만 그거는 뭐 어느 정당이든 전당대회를 할 때는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당 내부를 추려야만 그것이 일단은 국민들께 어떤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되는데. 아니 당원들도 수렴하지 못하는 당대표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단계적인 문제고 지금은 당원들에게 집중을 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게 뭐 국민의힘도 그게 그렇게 해야 되고 뭐.
4: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순회 경선 둘째 날인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후보들이 합동연설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부울경 지역 결과에 따라 경선 초반 승기를 누가 잡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의 대담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0: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인 현재 서울 기온이 3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직까지도 30도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열기가 식지 못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이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내일도 전국이 무덥겠는데요.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 밀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북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상황인데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곳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가는 길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는데 같은 반면 강변북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강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밀리는 구간 없이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포까지 짧게 밀리고요. 남사진이 부근에서 안성까지 6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는데 현재 안성분기점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고장난 버스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크라이슬러가 작곡한 집시여인 찰리 시엠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이 클래식 작곡가들은 이국적인 색채가 있는 작품에는 집시라는 제목을 즐겨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라사테의 치고이네르 바이젠이라는 곡도 독일어로 집시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를 들어봤는데 오늘도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이고요. 오페레타 집시 남작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왈츠의 왕으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소프라노 가수였던 헨리에테와 재혼을 했는데 그녀는 남편에게 오페라를 작곡할 것을 끈질기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오페라 좀 만들어줘. 만들어줘. 왈츠 천곡을 써도 나중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페라는 한 편만 성공하면 당신은 영원히 이름을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파리에서 오펜바흐가 오페레타로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본 그는 오페레타를 쓰기 시작했고 모두 16편에 이르는 작품을 발표했죠. 이들 작품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빈 사교계에서 단순한 왈츠 음악가가 아니라 최고의 작곡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페레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박쥐와 오늘 들어볼 집시 남작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바린카이역의 헤르베르트 리페르트, 자피역의 카멜라 코번, 아르제나역의 크리스티안의 웰체,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빈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아르놀트 쉔베르크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집시남작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헝가리 테메스바르 지방의 어느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과거 오스만 퇴르크의 지배를 받았지만 베오그라드 전쟁에서 오스트리아에게 패한 터키는 이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터키의 영주가 금은 보화를 땅에 묻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젊은 청년 바링카이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이 땅의 지주였지만 터키군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도망쳤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의혹이 풀려 그의 모든 권한은 복권되었고 다시 돌려받게 되었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죠? 바링카이는 아버지의 땅을 돌려받기 위해 빈 황실 감독관인 카르네로와 함께 고향에 온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런 의심들로 죽고 나서 고아로 자랐지만 서커스단에서 즐겁게 생활해온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나도 한때는 즐거운 청년이었소를 부릅니다.

감독 간 카르네로와 바린카이는 바린카이가 정당한 토지 상속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 아들이 맞소! 뭐 이렇게 됐을 때, 제 진짜 아들이 맞습니다. 증명할 사람은 있어! 그때 당시 뭐 질문 신분증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쵸? 집시 여자 치프라를 만나 이곳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자, 집시 여자 치프라는 바렌카이의 손을 잡더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첫날밤을 보내면 꿈에 계시가 나타나 보물이 있는 곳을 알게 될 것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아, 바로 첫날밤을 보내야 된대요. 아주 세속적이네요. 듣고 있던 카르네로는 자신도 점을 쳐달라고 하자 집시 여자 치프라는 당신이 잃어버렸던 두 보물 중에서 하나는 술통처럼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느다란 막대기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이 점을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바린카이가 증인으로서 증서에 서명해달라고 말합니다. 글씨를 쓸줄 모르는 치프라는 서류에 서명 대신 십자 표시를 그려넣습니다. 다음에는 돼지를 키우고 있는 부유한 축산업자 주판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그에게도 증인으로 서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판도 글을 몰랐기에 서명 대신 돼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는 그는 바린카이가 이 고장의 새로운 지주가 된다면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장 내 딸을 예쁘게 입혀서 데려와! 라고 시킵니다. 축산업자 주판의 딸 아르제나의 가정교사로 일을 하고 있던 이 딸! 이쁘게 입혀오라고 했던 딸의 또 가정교사 미라벨라가 나타나요. 그 제가 보니까 갑자기 어떤 마을에 부자가 생긴 거지, 그지? 젊은 부자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 여자들은 다 난리가 난 거네. 아버지들도 난리가 난 거고, 그죠? 그녀는 감독관 카르네로를 보더니 자신의 옛 애인 루도비코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바린카이 그리고 감독관 카르네로가 왔는데 그 카르네로의 옛 애인이 또 가정교사였어요.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오, 옛 애인인데도 막 이제 잘 지냈어요. 이거 너무 세속적인가요? YTN 방송이 좀 그런가요? 오페라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 우리 헤어졌지만 다시 만날까? 이런 건가? 재회의 기쁨. 그 사이에 그녀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가정교사를 하면서 운동을 안 했나 봐요. 맥주통처럼 뚱뚱해졌고, 두 사람 사이에서 사귀었던 사이지만 태어났던 아들 오토카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결혼은 안 하고 아이만 낳았나 봐. 가느다란 막대기처럼 키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집시 여인 치프라의 점이 맞았던 것입니다. 오! 점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점 얘기를 다시 해줄게요. 바린카이한테 사랑하는 사람과 첫날밤을 보내면 보물이 있는 곳을 알게 될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감독관이 저도 봐주세요, 저도 봐주세요 했던 거죠. 그랬더니 당신이 잃어버렸던 두 보물 중에서 하나는 술통처럼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느다란 막대기처럼 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녀가 맥주통처럼 뚱뚱해졌고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기다랗게 막대기처럼 훌쩍 자라 있었던 거죠.

그때 축산업자 주판의 딸 아르제나가 등장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합창, 신부가 신랑에게 한다면을 부르면서 그녀를 환영합니다.

축산업자 주파는 자신의 딸 아르제나에게 이분이 이 지역 땅의 지주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린카이를 소개합니다. 아이고 제 딸입니다. 하지만 아르제나는 사실 감독관? 아, 이 여자, 그러니까 지주의 딸은 사실 감독관 카르네로의 아들로 밝혀진 그 말라깽이 청년 오토카르와 몰래 사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 남편이 될 사람이라면 최소한 남작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땅이 있으면 뭐예요? 라면서 거절하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모두가 퇴장하자 집시의 여인 딸 자피가 등장해 집시의 노래 세상에 집시처럼 비참하고 충실한 자는 없다네 를 부릅니다. 흔히들 집시 여자는 바람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집시는 사랑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참해지는 여자가 많죠. 저희를 사랑만 하고 버리고 도망치기 때문.

0: 중얼거리자 집시여인 지프라가 나타나
1: 그랬을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집시 남작이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시들이 집시의 합창을 부르며 모였...
0: 아, 그리고 집시들이 집시의 합창을 부르면서 모여듭니다. 집시 여인 치프라가 집시들에게 바린카이를 가리키며
1: 이분은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0: 집시들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때 축산업자 주팡과 그의 딸 아르제나가 등장합니다. 바린카이는 아르제나에게 당신은 남작을 원했지? 난 집시의 남작이다. 이제 당신의 남편이 될 자격이 생겼어 라고 큰소리칩니다. 하지만 아르제나는
1: 난 집시 딸이 싫어요
0: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린카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시 여인의 딸 자피를 앞으로 오라고 하더니 그렇다면 내 아는 이 사람이다. 난 잘난 체 하는 여자는 질색이야 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축산업자 딸이 아니라 집시 여자를 대놓고 선택한 걸 보여준 거예요. 난 마음이 먼저야! 이렇게. 이 말을 들은 감독관 카르네로는 집시와 결혼하더니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치고 축산업자 주판도 화를 내는 가운데 1막이 끝납니다. 2막입니다. 집시 마을 아침입니다. 바린카이는 집시 마을에서 자피와 신혼 첫날밤을 지내고 일어났습니다. 장모가 된 집시 여인 치프라가 찾아옵니다. 치프라는 그 점을 봐줬던 여자인데 그 점을 봐준 여자의 딸과 결혼한 거네요. 치프라는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합니다. 바린카위와 꼭 닮은 노인, 아마도 아버지인 것 같은데 젊은 영주가 연인과 첫날 밤을 맺은 곳에 보물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네. 그러니까 젊은 영주가 말합니다. 바린카위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다 있냐라고 말하다가 문득 그러니까 본인이 첫날밤을 맺은 곳. 그러니까 난 여기서 잤는데 여기 보물이 어딨어? 그건 엉터리 같은 말 아니요 장모. 이렇게 했는데 문득 바닥을 보니 자국이 있는 걸 열어봤어요. 정말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삼중창. 보물의 왈츠. 이것을 봐라. 번쩍번쩍 빛나고 짤랑짤랑 소리가 울린다. 를 부릅니다.

바린카이가 정말로 집시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감독관 카르네로가 이 집을 방문합니다. 그가 대체 누가 결혼식을 집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린카이는 새가 주례를 집전했고 창공이의 식장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감독관 카르네로를 화를 내지만 바린카이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때 지방의 관리인 호모나이 백작이 등장합니다. 징병관으로 이 마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에게 술을 권하는데 이 술을 마시면 입대해야 한 것입니다. 그저 술이라면 좋아하는 축산업자 주판과 말라깽이 청년 오토카르는 주는 대로 술잔을 받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건강하다는 뜻이 될 수 있겠네. 그 옛날에는 너무 몸도 힘들면 술도 못 마시잖아요. 야, 술 먹을 수 있어? 너 그럼 입대해야겠다. 이런 기준이 있었나 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 이때 당시엔. 그래서 이 말라깽이와 축산업자 주판 아버지는 결국 군대에 가게 돼요. 그때 감독관 카르네로는 호모나이 백작에게 다가가 바린카이와 집시의 여인의 딸 자피의 일을 설명하고는 더러운 집시 여인과의 결혼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집시 여인 치프라는 자피의 아버지는 귀족이에요 라고 말하고는 출생 증명서를 내놓습니다. 호모나이 백작이 이 증명서를 보더니 자피는 이 지방 마지막 터키 영주의 딸이라고 사람들에게 발표합니다. 자피는 기뻐하지만 바린카이는 나는 귀족이 아니니 당신과 결혼할 자격이 없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크게 실망하면서 당시에는 법적으로 신분이 높은 남자는 신분이 낮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지만 신분이 높은 여성과 신분이 낮은 남성은 결혼할 수가 없었대요. 그는 이곳을 벗어날 생각에 징병의 술을 들이마십니다. 슬퍼하는 여자들을 뒤로 남기고 남자들은 조국의 사랑과 목숨을 바치자라고 합창하면서 2막이 끝납니다.

3막입니다. 2년 뒤에요.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스페인 전선에서 개선해오는 병사들을 맞이하기 위해 캐른트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선 병사들의 맨 앞으로 축산업자 주판의 모습이 보이고 딸인 아르제나는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뛰어갑니다. 주판은 타오 강가에서를 부르면서 자신이 스페인 전선에서 활약한 이야기를 과장스럽게 들려줍니다.

병사들을 마중 나온 호모나이 백작은 무공을 세운 바링카이를 앞으로 불러 상을 내립니다. 진짜 남작 작위를 내린 것이죠. 사람들은 기뻐하고 축산업자 주파는 바링카이가 남작이 되었으니 이제 내 딸과 결혼시켜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링카이는 당신의 딸 아르제나의 머리핀에는 다른 남자의 초상이 들어있습니다 라면서 말라깽이 청년 오토카를 쳐다봅니다. 주파는 놀라지만 결국 아르제나와 오토카르의 사이를 인정합니다. 오토카르는 사실 감독관 카르네로의 아들이니 그렇게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집시의 여인 딸 자피도 등장합니다. 이제 진짜 남작이 된 바링카이는 터키의 영주의 딸과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모두의 왈츠, 빈처럼 기쁨에 찬 도시는 어디에도 없다네 라를 소리 높여 부르는 가운데 막이 내립니다.

인태 오페라 극장 오늘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집시의 남자 어떠셨나요? 요한 슈트라우스 오페레타 집시의 남작 서곡은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주 연주됩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농크루가 지휘하는 빈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페레타 집시 남작의 서곡 전해드리면서 8월 2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의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 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폭염중대경보도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열대야로 밤사이에는 무덥겠고요.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가 예상이 되고 한낮에는 서울이 37도, 대전도 37도, 광주와 대구는 39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에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뒤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2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중앙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는 정체가 남았습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들 현재 정체 구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제는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유계소까지 10km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모두 앞에 10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24 시작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울경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4: 이번에도 2.8%포인트 차이 박빙 승부였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개표 결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네, 부장원 기자, 지역 순회 경선 두 번째 지역이었죠. 부산, 울산, 경남. 여기서 정청래 후보가 승리를 했죠.
5: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1,500여 표차 박빙 승부였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합산해 정청래 후보가 25,189표, 46.6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23,675표, 2.8%포인트 뒤진 43.85%를 얻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로 3위, 9.5%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울산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섰지만 부산과 경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부울경 지역표를 단순 합산한 결과인데요. 경남의 경우는 지역별 가중치 5%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 시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고위원 투표율도 살펴보면요. 친천계에선 최민희, 한민수 2명, 친명에선 박선원, 서미와 김용 3명이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었습니다. 투표에 앞서 울산과 부산, 창원에서 차례로 합동연설회가 진행됐죠. 어제 충청권에서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 박빙 승부가 벌어졌던 탓에 오늘은 공방이 한층 거칠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정청래 후보 연임에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자신이 적임자다 이렇게 내세웠고요.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억지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면서 4년 전 지선 패배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리론으로 공격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가 구태 개파 정치를 벌이고 있다며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이번엔 끝내겠다 강조했습니다.
4: 네, 정청래 후보가 어제 충청에서의 패배를 그대로 되갚아준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 어떻습니까?
5: 네, 정청래 후보 일단 고향인 충청에서 지면서 초반 기세에서 살짝 밀리나 했지만요. 당원 조직력을 바탕으로 부울경에서 근소하게 다시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남은 일정 살펴보면요. 일단 다음 주말부터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이 차례로 예정됐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은 호남과 서울, 경기, 마지막으로 17일 대전에서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남은 경선 승부를 가를 주요 포인트 역시 당심이겠죠.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 만큼 영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선호 투표도 관건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순위별로 표가 재배분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송영길 후보표가 김민석 후보에 흡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청래 후보로선 과반 이상 압승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3: 네, 오늘도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도를 넘기며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또 경신했습니다.
4: 양산의 이 같은 기록적인 폭염은 지형적 원인과 기상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6: 뜨겁게 달구어진 도로 위에 탄수차가 연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양산을 들고 시원한 음료로 더위와 싸워보지만 다시 실내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겪어보지 못한 고온입니다.
7: 제가 살면서 느꼈던 여름 날씨들 중에 이번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씻고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몸쪽에 땀이 많이 나고 있고 특히 42도라는 그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6: 경남 양산의 기온이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겼습니다. 닷새 연속 40도를 넘은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양산의 이 같은 가마솥 더위는 기온 상승을 부추기는 환경들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은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둔 데다가 강한 일사까지 겹친 탓입니다. 게다가 경남 지역은 장마 때 비가 적게 내려 땅이 메마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기온을 끌어올리는 각종 악조건을 갖추며 극한 폭염에 시달린 양산.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연이어 발령되며 우리나라 기상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YTN 이광연입니다.
3: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 속에 주말 온열 질환자 수가 90명대로 하루 전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4: 특히 40도를 넘나드는 남부지방에서는 댐의 저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뭄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8: 8월의 첫 주말 온열 질환자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9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하루 전과 비교하면 18명이나 많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폭염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환자가 더 많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 수는 경북은 190명, 경남이 175명, 전남 광주는 169명으로 서울 환자 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경남의 인구가 서울의 3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폭염 피해가 남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오는 5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78.8%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이나 작업장 등 실내 발생 비중도 21.2%로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질식사고 위험이 큰 곳은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에 따른 가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남 밀양시의 밀양댐이 저수율 33%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생활, 공업 용수 가운데 일부를 밀양강과 낙동강 물로 대체하고 농업 용수는 경우에 따라 아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도 저수율 55%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4: 한성수 국무총리는 취약지역 점검 등 범정부의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9: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구역이 108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된 건 지난 2023년 8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역별 폭염 대응 상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부산 울산 등에 재난 구호 지원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업비는 무더위 쉼터 냉방비, 취약계층 구호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대본 2단계 발령과 함께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 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함께 고령 농업인의 야외작업 현장점검, 건설 현장 등의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3: 충북 영동에서 50대 여성이 주차된 차 안에서 쉬다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황간면에 있는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차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일행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인들과 다슬기를 잡으러 왔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차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견 당시는 차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모든 창문이 닫힌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 오늘 오전 10시쯤 충북 괴산 동진천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차를 타고 지나가던 운전자가 물 위에 떠있는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인근 주민으로 확인됐고 발견 당시 다슬기 채집막을 손에 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혼자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고 인접 건물에 있던 인원 등 130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안사건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후속 입법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4: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될 예정인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내일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10: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실대범죄 전권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대범죄는
12: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입니다.
11: 지금 요청 중에 거의 다 발의 단계에 이르렀고요. 등등에 필요한 조직법 관련된 것도 즉시 발의해서 즉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전권 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확인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권 송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정부는 앞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연일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악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
12: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3: 이는 결국 정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10: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자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1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휴가철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겹치면서 오늘은 종일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저녁 8시가 넘어서면서 정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일부 구간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양방향

10km 구간 정체가 남아 있고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가는 길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유기소까지 10km 구간이 쭉 밀리고요. 이후로는 서울 다 가서 양재에서 반포나들목 사이로 시구간에서만 짧게 서행입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여의교 부근 3, 4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주식 시장이 출렁이면 투자자들은 경제 뉴스와 증권 방송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최근 한 경제방송 내부 직원들이 방송 전에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방송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언론의 신뢰는 물론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언론계 선행매매 이슈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한국 영화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제작사, 매니지먼트 업계가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낮추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또 메가박스 중앙의 위기로 인한 영화계 충격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조영신 박사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주식창 열어보기가 무섭습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화나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 증권방송 직원들의 선행매매 의혹으로 금감원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부당이득이 10억 원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2: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송 매체의 파급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의 도구로 악용한 집단적 반복 범죄이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선행매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세 조종이죠.
0: 시세 조종이다.
2: 네. 그러니까 불공정한 시세 조종을 한 행위들인데
0: 네.
2: 이게 이 금액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러니까 삼자가 다 한 거죠. PD, 진행자, 전문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종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2: 그러면 이 종목이 신호가 되면 단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단타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수백 회 이루어진다면
0: 네.
2: 10억 원이 아니다. 아마 이번에 안 잡혔으면 더 큰 금액들의 범죄 수익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한 작가들이 어느 주식을 손을 내냐? 소형주죠. 그러니까 움직이기 좋은 주식들
0: 네.
2: 그리고 순간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익을 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초단타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단타 매매를 이용하다 보면
0: 네.
2: 반짝 사이에 시세 차익이 나니까
0: 네.
2: 한 번 그 방송을 정치하든가 이제 소문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게 또 몰리게 되죠. 그러면 주식 등락폭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수익이 짭짤하니까 믿고 보는 주식이 되다 보니까
0: 네.
2: 더 이제 커진 거고 저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탐욕에 물든 펜테가 흉기보다 더 무서웠던 사건인 거였죠.
0: 네.
2: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들어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갔을 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네. 이미 뭐 이득을 보긴 늦은 시점이겠죠.
2: 시간이죠. 그러니까
0: 일반 시청자들은
2: 이거는 저는 다른 사건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이 사건들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0: 어디서?
2: 대표적인 게 주식 리딩방에서 하죠.
0: 아.
2: 그러니까 뭐 청담동 주식 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종목 사놓고
0: 네.
2: 이거 오른다 사라. 그 신뢰를 이용해서 그 회원들이 사다 보면 물량이 많으면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0: 주가가 오르고.
2: 오르면 이제 자기는 팔고.

0: 그건 또 사기가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주식이 올라갔으니까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언론 방송이 주식 리딩방의 역할을 했는데 그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더 재질이 안 좋은 범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0: 그죠?
1: 네. 그런 시세 조종을 PD와 진행자 전문가가 함께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라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번 사건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 수사 1호라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과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0: 그전에는 이제 특사경이라고 있지만 이
1: 네.
0: 수사를 하려고 되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 정황을 잡아도 금융위 정선이 고발이나 통보를 통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데
1: 네.
0: 그이 사건들이 유사한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 인지 수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1: 아, 금감원 특사경이요.
0: 예. 그러다 보면 보고 체계가 나가고 또 어디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언론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중단을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1: 네.
0: 인지 수사를 할때뭐한발더 발빠르게 수사를
1: 아.
0: 할수 있었던 거였고 그 성과로서 매경 이 방송이 이제 잡혔고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금감원이 혐의를 발견해도 검찰에 넘기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0: 검찰에 바로 넘기지도 않고 금융위의 정선이나 고발 이런 것들이 내부적 절차가 있었던
1: 굉장히 많았군요.
0: 것들이었는데
1: 그러다 보니 수사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고,
0: 늦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틈에 정보가 셀 수가 있고
1: 네.
0: 특히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증거인멸 이라든가 말 맞출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다 보니까 인지수사의 효과가 난 사건이죠.
1: 네. 그런데 앞서 방송 매체의 파급력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증권 방송이나 기자의 보도가 주가를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큰가요?
0: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리딩방에 있는 사람도 종목을 맞춰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일단 일반 개미들 같은 경우는 주식
1: 네.
0: 전문 투자자 말고요. 개미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1: 방송이요.
0: 방송, 언론,
1: 기자,
0: 기자,
1: 기사들.
0: 기사.
1: 네.
0: 이걸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 회사의 종목이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들이 없이 신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언론이죠.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그 언론이 끝물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1: 네.
0: 그 영향력이 더클 수밖에 없고 시청자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언론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1: 그런 신뢰를 이용한 정말 나쁜 죄질의 그런
0: 그렇게 제가 아까
1: 범행이라고 볼수
0: 말씀드린 저도
1: 있는데,
0: 탐욕이 물든 펜 때는 흉기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1: 네. 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송고한 뒤 8초 뒤에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기사가 나오고 8초 만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0: 움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기사나 이 기자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아요, 시장에서는.
1: 네.
0: 그리고 아주 소형주예요. 조금만 거래량이 있어도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주식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1: 네.
0: 물량이 적은 주식 같은 경우는 호가만 있어도 어디서 신약 개발했다, 임상실험 한다더라. 이런 뉴스만 있어도 주가가 팍팍 올라가는 게 소형주들이거든요.
1: 그럼 기사가 업로드 되자마자 이 기사를 보고 사는
0: 올라가죠.
1: 사람들이 많은
0: 많은
1: 거군요.
0: 거죠. 그러니까 왜냐 반복적으로 저 기사를 사서 따라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본다는 믿음, 신뢰가 생겼다 보니까 첫 번째는 언론에 대한 신뢰고 두 번째는 그 기사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두번그 기사를 보고 따라서 주식을 했는데 이익을 봤어요. 그럼 일반 투자자 심리는 뭐냐면 이 기사가 콩으로 메주를 선다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제 신뢰강을 넘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계에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 이익을 본 경험이 한두 번 있다면 그 뒤에는 뭐 기사를 보고 무조건 좀
0: 따라
1: 매수에
0: 들어가셔야죠.
1: 나서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0: 예.
1: 말씀이신데 사실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2월에도 기자들이 선행 매매를 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 뒤로 언론계에서 아니면 해당 방송국 내에서 좀 자발적인 정화 노력이나 재발 방지 노력이 없었던 건가요?
0: 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방송, 정권방송에서 유명한 탑 원투가 이제 지금 이 모습짓을 한 거였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건 자생하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었던 한경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주식 거래를 보고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정 노력들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럼에도
1: 내부적으로도요?
0: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인지수사로서 이제 밝혀졌던 것들은 뭐냐면 나는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 사건, 횡령 사건들을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게끔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래도 수백 번 이루어진 거잖아요. 한두 번에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되네, 안 걸리네. 그다음에 설마 내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박회하고 자정을 하고 하더라도 차명으로 거래하면 된다.
1: 아, 그렇군요.
0: 뭐 가족으로 거래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자는 거죠.
1: 본인이 거래를 하면 걸릴 수 있으니 배우자까지 동원을 해서 선행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이제 요즘은 더 하는 게 이제 배우자보다는 이제 뭐 동생이라든가 좀더한 다리 건너로도 하는데
1: 장모님이라든지
0: 그렇죠. 근데 다 걸리게 돼
1: 다
0: 있어요. 예.
1: 걸리는군요.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심 정황의 거래가 시작되면 그 주변을 소위 말해 사돈의 팔촌까지 털 수가 있으니까 검찰 용어로 한다면 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뭐 은밀하게 지하철에서 만나서 현금 주고받은 사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주식 거래창 보면 다 나와
0: 다 나오게
1: 있죠.
0: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걸 넣고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카톡을 주든 뭘 하든 그 정보를 제공했던 그 시각들의 그 전화번호를 다 따게 된다면 누구가 하고 했던 그 거래들은 그러니까 말은 차명이지만 결국은 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금액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1: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해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
0: 사돈의 팔촌도 피해갈 수 없다는
1: 사돈의
0: 점들을
1: 팔촌도 피해갈 수
0: 말씀을
1: 없다는
0: 드리겠는
1: 점.
0: 게 얼마 전에 우리가 국회 저 언론재단에서 주최했던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금감원 이 일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했던 이야기인데 시간은 걸리지만 잡아냅니다.
1: 결국엔 다
0: 예.
1: 잡아낸다.
0: 사돈의 팔촌은 다 잡아낸다. 그러니까 저 비슷한 말들 했죠. IT 기술에 의해서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 흔적을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되는 거고 설령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처벌은 할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하지 마라 이 이야기들을 강하게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시청자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주가 시세 조정을 하셨던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언젠가는 잡힌다. 하지
1: 이거는
0: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관계자가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0: 관계자가 이제 기사에서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들 짧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다 종목을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 제일 수익률이 높았느냐? 기자였어요. 대가하는 업체에서 내부 정보를 알려준 거였죠. 그건 혼자 버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건데, 이게 이제 진화가 돼가지고 어떠냐? 짜고 어느 한 기업체를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녹색 성장이다, 뭐다, IT의 전도주도 하고 기사는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얻고 그 회사는 상장폐지가 되죠. 이제는 리딩방에서는 할수 있는 이 짓을 기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 시장이 좀더 혼탁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1: 이런 문제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0: 저는
1: 나오고
0: 계속 내고
1: 있는데.
0: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왜냐하면 혼자 아까 말씀 내부 정보를 내서는 건 혼자 이야기잖아요. 이건 이제 흉기가 됐기 때문에 다량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데 이 피해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언론의 매체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언론사도
1: 같이 책임을 져야죠.
0: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없다 보니까 개인의 일탈 징계 가이드라인 만들고 아나운서님도 아만 가이드라인 하지 말아라고만 했어요. 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이 없다 보면
1: 그게 없군요.
0: 사람들은 겸물생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언론사도 어떤 책임을
0: 마찬가지죠.
1: 져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는
0: 언론사도
1: 거예요?
0: 내부 통제를 할수 있게끔 강하게 줬을 때 이게 걸렸을 때 언론사가 망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1: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관련 법안들, 관련 체계가 하루속히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득.

0: 금용정의 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1: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2: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10시 15분, 오후 3시 40분, 오후 8시 40분 세 차례 방송하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7월 16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입니다.
0: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가장 먼저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2: 사연을 보는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변호라는 게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서 변호하느냐에 따라 사연을 해석하는 시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2: 사연자의 얘기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에 재판 시 상대 측에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변호사인 진행자와 패널은 자연스레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라디오라는 매체 특성상 사연자, 상담자의 입장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2: 지난 7월 23일에는 남편 혼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이혼을 종용당하며 5년간 별거를 해온 아내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0: 네.
2: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대 여성에게 상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패널은 유채배우자인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사연자가 내심 이혼에 개의치 않고 또 실질적으로 관계 회복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혼이 허용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데요.
0: 네.
2: 사연을 보낸 청취자가 반복해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패널은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면 위자료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 그 이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 별거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미미하다면 분할 비율이 낮게 채정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0: 네.
2: 이는 재판이라면 상대 측 변호사가 할 법한 발언들이었는데요. 사연자는 약 30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맞벌이로 세 아이를 키우고 시가의 대소사를 다 챙겨왔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패널과 진행자는 이 부분을 짚으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연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더 적절한 진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실질적으로 사연자가 궁금했을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설명과 그 위주로 진행이 됐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연에서는 어땠을까요?
2: 반면 너무 또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0: 네.
2: 지난 7월 22일에는 큰아버지의 은행빚을 상속받게 된 조카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큰아버지의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했고 사연자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 대습 상속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0: 네.
2: 이때 패널은 통지를 아예 못 받았거나 대습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해 볼 수 있다. 상속된 빚이 10여 년 전의 것인데 은행 대출의 경우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있어 소멸 시효의 항변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희망적인 의견을 들려줬습니다.
0: 큰아버지 빚이 넘어왔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나왔을까요?
2: 그런데 법 전문가가 아닌 청취자인 제가 듣기에도 상황이 그렇게 패널 좋은 대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느껴졌는데요.
0: 네.
2: 사연자는 몇 차례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 빚 상속과 상속 포기에 대한 얘기를 했음에도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조카인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기에 그 말들을 흘려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었고요. 큰아버지의 빚이 은행 빚이었는데 10년이 넘은 지금 법원에서 추심 서류가 날아왔다는 것은 은행이 이미 부실 채권을 매입 채권 추심업자에게 넘긴 상황으로 이해됐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결국 사연자는 큰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았고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이를 풀어나갈 법이 있는지를 위주로 답변을 해줬어야 했습니다.
0: 네.
2: 아울러 청취자에게도 재산이 아닌 빚도 상속받을 수 있다.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친척에게까지 추심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 등을 상세히 알려줬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도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요?
2: 사연자의 질문보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준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난 7월 24일에는 집에서 술만 마시며 홀로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를 폭행하던 아버지가 부양 의무를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0: 네.
2: 이때 진행자는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법적으로 있지만 2차적 부양 의무라 아주 약간만 드리면 되겠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현재 임시 분리 조치된 아버지와 이혼할 것을 권유하며 성인 자녀들의 증언도 증거가 되니 증거가 없다고 위축하지 말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을 독려해 사연을 보낸 청취자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0: 네.
2: 또 일반 사람들의 경우 법을 몰라서라기보다 이런 법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구제 방법을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2: 미니코너 이슈로 속에서는 지난 7월 27일 웨딩홀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때 진행자는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받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담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는데요. 국번 없이 1372번을 통해 상담받으라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준다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0: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꼼꼼하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3: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0: 한 주간의 문화계의 소식들을 짚어보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미디어 엔터 연구소 CNX의 조영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앞으로 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는 영화에서 배우의 출연료를 순 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4: 네.
0: 정상급 배우들이 소속된 기획사들도 이 협약에 참여한 걸로 전해지는데 업계 참여율 자체에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4: 이번 협약에 참여한 제 매니지먼트사가 세 군데밖에는 없죠. 지금의 협약으로만 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0: 그렇군요.
4: 같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0: 네.
4: 앞으로 많은 매니지먼트나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그 희망을 조금 심어주었다 정도로 파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천천히 나눠볼 텐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는 영화가 1년에 몇 편 정도나 되나요?
4: 이게 과거 기준으로 따져서 독립 제작사하고 등등을 다 포함시키면 편수가 대략 해서 60편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인데요.
0: 네.
4: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과거하고 좀 달라요.
0: 어떻게 다르죠?
4: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독립 영화
0: 네.
4: 예술 영화 쪽에 치중이 되었었다면 이번에는 2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있는 중저가 예산을 쓰고 있는 상업 영화에 정부 지원을 태울 수 있다라는 거라서 과거의 데이터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독립 영화, 예술 영화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군요.
4: 네, 네. 이번 건은 상업 영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매니지먼트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를 가지는 거죠.
0: 네. 정부가 지원하는 중예산 영화의 배우 출연료를 순 제작비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게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4: 강제성을 가지면 네.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통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협의체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진 조치라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0: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4: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와 그리고 단서 조항이 붙은 거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영화일 경우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거죠.
0: 네.
4: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한정된 섹터 내에서 매니지먼트사나 다른 관계사들이 합작을 해서 합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다라는 게 의미를 가지는 거라서 그게 조금 다릅니다.
0: 저는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좀 도덕적인? 어떤 양심에 따라서 이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4: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니까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네. 어떻게 예산을 썼고 등등에 대한 것들은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거기다 이제 정부 지원을 받고 제작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0: 네.
4: 제작사와 매니지먼트사가 같이

0: 들어와서 협의를 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쓸수 있는 돈,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다만 정부 지원을 받는 편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맥락에서 얼마나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클까? 이 질문은 남을 수 있겠죠, 이게.
1: 그럼 바로 질문을
0: 네.
1: 드릴게요.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0: 이건 산수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1: 네.
0: 매니지먼트사가 들어온 게 3개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리고 올해 400억 정도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근데 정부 예산이 최대 2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100억짜리 영화를 만들면 그중에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25억 내외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제일 높은 금액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25억이냐 아니면 정부 지원금의 출연료 상한세 이 부분을 비교해 놓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최대 25억이거든요. 그
1: 네.
0: 최대 25억이면 100억짜리인 거고, 100억짜리에 10% 하고면 10억인 거고,
1: 네.
0: 10억이라고 했을 때 조연하고 주연하고 등등등 다 합쳐서 그 언더리에 들어와야 되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에서는 크게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할것 같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1: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유의미한 협약이라고는 보시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시작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원 사업에 상업 영화들이 지원을 받는 것도 특이한 상황이지만, 두 번째는 이 지원이 작년하고 올해인지 나온 건데,
1: 네.
0: 올해 이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한 업체가 400여 개가 넘거든요, 영화가.
1: 네.
0: 그중에서 이제 40, 50편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1: 아,
0: 이게.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예전엔 상업 영화가 이렇게 지원을 받겠다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이 섹터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공감하고 있고,
1: 네.
0: 어떻게든 솔루션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발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1: 네,
0: 같고요.
1: 그렇게 볼
0: 그
1: 수
0: 의지가
1: 있겠네요.
0: 있으면 이게 아니더라도 다음 조치나 등등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1: 네. 그런데 이 협약이 톱 배우는 무관하고 오히려 무명 배우들이나 신인 배우들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유가 뭔가요?
0: 해석의 차이인 건데요. 이걸 조연 또는 주연 배우의 출연료를 10%로 묻겠다 하게 되면
1: 네.
0: 다른 배우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작겠죠. 근데 이게 합산 비율이라고 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출연자들 전체 합산 비율이 제작비의 10%를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소위 얘기하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주연 배우와 협상력을 가지지 않은 배우들 간의 격차가 발생할 거고, 어쨌든 정부 지원을 받았으니 10% 안을 맞춰야 되는데,
1: 네.
0: 주연이 더 많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쪼개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럼
0: 그러니까
1: 나머지 배우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톱
0: 그쵸.
1: 배우를 제외한.
0: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영화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적 의식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연 배우라고 해서 같이 1년 동안 같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나치게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되면
1: 네.
0: 다른 배우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1: 네.
0: 그렇게 함부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주연 배우가 그렇게 되면 러닝 개런티를 받거나 등등 다른 형태로 구조가 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은 몰라서, 욕심은 몰라서 나쁜 쪽으로도 갈수 있겠지만, 뭐 주연 배우가 좀 적게 받고 대신에 러닝 개런티를 더 받고 이런 식의 구조를 짜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죠.
1: 네. 한편 뭐 영화계 메가박스 중앙 기업 회생 이슈가 배급사뿐만 아니라 지역 위탁 상영관도 피해를 볼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배급사는 알겠는데 지역 위탁 상영관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0: 일종의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같은 곳도 직영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메가박스도 직영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가맹점이죠. 근데 가맹점이 시스템을 전부 메가박스 본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산부터 돈 받고 입력되고 등등하는 시스템을 다 있는데, 그럼 그 돈이 전부 메가박스한테 가잖아요,
1: 네.
0: 본사에. 그리고 나서 그걸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정산을 해서 가맹점에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1: 네.
0: 근데 회생이 딱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은 지금 메가박스 본사에 가 있는데 그게 지금 묶여버렸으니 나한테 올
1: 네.
0: 돈이 지금 나한테 안 오는 거죠. 내가 직접 영업을 해서 돈을 받았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데, 이게 본사로 들어가 있으니 본사가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나한테 줘야 되는데
1: 네.
0: 내가 이제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0: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뉴스로 아무리 접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실직을 하고 피해액은 얼마나 되나요?
1: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묶여 있는 돈이라고 보면 시장에
0: 네.
1: 나와 있는 얘기로만 보면 배급사가 한 70억 정도. 위탁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박스 위탁 운영사들이 한
0: 네.
1: 150억 정도가 지금 묶여 있는 것 아닐까라고
0: 정산을
1: 얘기를 한
0: 받지
1: 건데, 네,
0: 못한
1: 그쵸.
0: 돈이
1: 네.
0: 150억 정도.
1: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사업자들이 뭐 우리처럼 대재벌이나 이런 사람 현금을 재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돈인 거죠. 당장 뭐 여기저기 인터뷰에 나오는 거 보면 당장 이거 묶이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당장 벌어지는데 어떡할
0: 네.
1: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는 큰 사업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각하죠, 이분들한테는.
0: 메가박스 중앙이 지급하지 못한 지금 정산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회생 절차 대응 설명회를 연다고 하는데 저 어떤 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1: 보통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 비용을 대납을 해주거나 등등 하지는 못하는 거고요. 다만 예전에 우리가 화재가 나거나 등등 하면 긴급 자금을 유통시켜 주거나 할 수는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들은 정부에서 일단 긴급 자금 형태로 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거나 등등 했을 때는 그걸 다시 회수하는 구조는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 부분은 아마 문체부나 영진이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정부가 어느 정도 좀 개입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1: 네, 긴급 자금 정도는 해줄 수
0: 네.
1: 있는 부분이죠. 당장 지금 뭐 급한 상황이니까.
0: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계 극장을 살리겠다고 해서 뭐 영화 관람권 할인권을 막 뿌렸잖아요.
1: 에에에.
0: 네. 그런데 정작 이 혜택이 한국 영화보다는 할리우드 대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0: 아니다.
1: 하는데
0: 네.
1: 당장 이제 한국 영화를 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이 우리한테 와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0: 네.
1: 이 할인권을 만들었던 원래 목적 자체가 특정 영화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극장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턱을 낮춰줘서
0: 네.
1: 극장 경험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극장에 와서 보게 되면 니들이 지금 안 오는데 극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올수 있지 않겠냐. 지금 뭐 가격이 올라서 극장에 못 간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극장에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극장에 못 오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 안 좋은 거니까.
0: 네,
1: 근데
0: 일단
1: 네, 그렇죠.
0: 영화관으로 오셔라.
1: 경험을 해봐라.
0: 네.
1: 경험을 해보면 니들이 영화관에 올거 아니냐. 그래서 경험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할인권을 주는 거라 그것이 해외 영화가 됐든 국내 영화가 됐든 장기적으로 보면 혜택은 다 극장 안에 있다. 영화판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돌아가는 문제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0: 네.
1: 근데 다른 문제가 하나 있죠.
0: 어떤 건가요?
1: 할인권 지급 대상이 이제 할인권이 언제부터 할인권을 줄수 있는 게 있잖아요.
0: 네.
1: 1인당 2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거 받으면 아무래도 극장 관람객 수가 늘어나죠.
0: 네.
1: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부의 일종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뭐 연령대라든지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 아직 심사받기 전에 예매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매권을 선취하기 위한 행위들이 벌어지다 보니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업자들이 가져가거나 하는 상황이 일부 벌어지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도 몇살 등급이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0: 네.
1: 일단 예매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예매를 할거 아니에요. 자기가
0: 네.
1: 받은 걸로. 근데 아직 프로세스를 통과하지 못했으니 그 영화는 예매 대상이 지금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나왔을 때 그걸 선취하고자 하는 사업자 욕망이 좀 작동을 한 건데 그런 부분만 좀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뭐 영화계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반가운 소식도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넷플릭스 상위 100 중에서 한국 콘텐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죠. 이번에 넷플릭스가 내년부터는 이제 이 보고서도 반기별로는 안 나올 텐데 올해까지는 반기별로 6개월마다 한 번씩 뭘 많이 봤어라는 자료를 정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국 드라마가 제 기억으로 아마 10편 넘게 지금 들어와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뭐 영화도 휴민트와 대홍수가 들어가 있어서 2편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0: 7편으로 시작을 했는데 TV 쇼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11편까지 증가했으니까 많이
1: 많이
0: 늘었다라고 볼
1: 늘었네요.
0: 수 있겠죠.
1: 네.
0: 이제 숫자로만 보면 그런데 이제 다른 숫자를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은 있어요.
1: 어떤
0: 첫
1: 숫자인가요?
0: 번째는
1: 네.
0: 제작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1: 네.
0: 그럼 제작비가 많이 오른 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을 제외해놓고는 글로벌 탑10에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0위권에는 지금 우리가 많이 올라가서
1: 네.
0: 그리고 제작 편수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히트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옛날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 20편 정도 들어왔다고 치면 신작이 그중에서 7편 들어왔다고 치면 확률이 몇 퍼센트인데
1: 네.
0: 지금은 24편 만들었는데 11편 올라왔으니까 거의 50% 수준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1: 네. 상당히 성적이 좋은
0: 히트율은
1: 건데요.
0: 되게 좋은데
1: 네.
0: 대신에 제작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히트율이 어디까지 제작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성과냐라고 하면 과거와 비슷한 동남아시아, 아시아권의 주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순위를 잡아야
1: 네.
0: 탑10에 올라가는 건데 탑10에 올라가는 숫자는 이번에 그 참교육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참교육이 굉장히 놀라운 건데 오징어 게임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제작비나
1: 그러네요.
0: 등등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 아직
1: 네.
0: 우리가 좀갈 길은 있는 먼데 다만 히트율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가 잘 만들긴 하는구나라고
1: 네.
0: 생각은 할수 있는
1: 네.
0: 거죠.
1: 그래도 훈훈한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0: 그럼요.
1: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미디어 엔터 연구소 조영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가마솥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잠을 설치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열대야는 기승을 부리겠고 내일도 종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6도, 광주와 대구도 26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7도, 광주 39도, 대구도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는 계속해서 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제는 새마을 부근과 여주유계소에서 이천 사이로 4km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이나 목포 쪽으로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 춘천 부근 일대로 4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서종에서 화도, 남양 주요금소 부근 일대로 5km 구간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에서 청주유계소까지 6km 구간이 주춤한데 이후로 서울 다 가서 서초나들목 부근 일대로도 서행 정도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도를 넘기며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연일 경신했습니다. 양산의 이 같은 기록적인 폭염은 지형적 원인과 기상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광영 기자입니다.
4: 뜨겁게 달구어진 도로 위에 탈수차가 연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양산을 들고 시원한 음료로 더위와 싸워보지만 다시 실내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겪어보지 못한 고온입니다.
5: 제가 살면서 느꼈던 여름 날씨들 중에 이번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6: 경남 양산 시민입니다.
5: 제가 씻고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몸쪽에 땀이 많이 나고 있고 특히 42도라는 그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4: 경남 양산의 기온이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겼습니다. 닷새 연속 40도를 넘은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양산의 이 같은 가마솥 더위는 기온 상승을 부추기는 환경들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은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둔 데다가 강한 일사까지 겹친 탓입니다. 게다가 경남 지역은 장마 때 비가 적게 내려 땅이 메마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기온을 끌어올리는 각종 악조건을 갖추며 극한 폭염에 시달린 양산.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연이어 발령되며 우리나라 기상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YTN 이광연입니다.
3: 기록적인 폭염 속에 주말 온열질 환자 수가 90명대로 하루 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40도를 넘나드는 남부지방에서는 대매 저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뭄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7: 8월의 첫 주말 온열 질환자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9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하루 전과 비교하면 18명이나 많습니다.

0: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폭염이 심각한 남부 지방에 환자가 더 많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 수는 경북은 190명, 경남이 175명, 전남 광주는 169명으로 서울 환자 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경남의 인구가 서울의 3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폭염 피해가 남부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오는 5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78.8%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이나 작업장 등 실내 발생 비중도 21.2%로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질식사고 위험이 큰 곳은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에 따른 가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남 밀양시의 밀양댐이 저수율 33%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생활, 공업 용수 가운데 일부를 밀양강과 낙동강물로 대체하고 농업 용수는 경우에 따라 아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도 저수율 55%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이렇듯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취약 지역 점검 등 범정부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2: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구역이 108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된 건 지난 2023년 8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역별 폭염 대응 상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부산 울산 등에 재난 구호 지원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업비는 무더위 쉼터 냉방비, 취약계층 구호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대본 2단계 발령과 함께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 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함께 고령 농업인의 야외 작업 현장 점검, 건설 현장 등의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계속되는 더위를 피해 물가를 찾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물속으로 뛰어들며 더위를 잊은 피서객들을 최승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3: 고무보트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 물에 빠지고 또 빠지고 지칠 법도 하지만 찜통 더위 속 물장구는 신나기만 합니다.
4: 그 사람 몰리면은 이제 이런 놀이기구들 빨리 못하기도 하고 차 일찍 와서 먼저 자리 잡고 놀고 있는 게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3: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해 수상 레저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5: 저도 많이 더운데 직접 미끄럼틀을 타보겠습니다.
6: 정말 시원합니다.
3: 한참 동안 물속에서 놀고 나니 잊었던 입맛도 되살아납니다.
7: 물놀이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핫바랑 라면 딱 먹으니까 이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제 입에서 약간 살살 녹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3: 휴가철을 맞아 바다에, 계곡에 매일같이 가족들이 함께 물놀이할 곳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8: 저희 이제 어제는 워터파크 갔다 왔고 그제는 바닷가 갔다 왔고 오늘은 강호고 지금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네요.
9: 여기가 다른 데보다 스릴이 넘쳐서 좋았고 더위를 식힐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3: 경기 북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휴일.

0: 시민들은 시원한 물줄기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시원한 해수욕장뿐 아니라 폐광을 활용한 냉풍욕장, 동굴 같은 이색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땅굴, 즉 폐탄광을 활용해서 만든 충남 보령의 냉풍욕장. 지하 수백 미터 탄광 갱도에 있던 찬 공기가 더운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요.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한 번쯤 다 와보고 또 와보고 싶은데요.
2: 이곳에서는 몸이 움츠러들 정도의 서늘함이 느껴져서 긴 옷이나 담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4: 밖에 너무 더운데 아이들이 너무 여기 안은 시원하다고 처음엔 좋아했는데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꺼내게 입게 되겠더라고요. 네, 저도 좀 춥고.
2: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만 명이 넘는 한여름 피서객이 이곳 냉풍욕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무주 양수발전소 건설 당시에 만들어졌던 동굴 터널. 지금은 머루와인 동굴로 변신해서 한여름 이색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 네, 지금 무주 바깥 온도는 33도에서 34도가량인데요. 이곳은 12도 정도입니다. 짧은 팔을 입으면 약간 서늘한 정도입니다.
2: 시원함을 넘어서 약간 서늘한 온도에서 맛보는 와인 족욕 체험은 그야말로 인기 만점.
6: 맨 처음에 너무 추워서 정말 여기에 소름이 돋았는데 아,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진짜. 더위 피하기 딱인 것 같아요.
2: 이것도 피서철이 되면 하루 방문객이 3천 명가량으로 급증합니다. 평상시 대비 10배 이상의 수준입니다. 이른바 정통 피서지라고 할 수 있는 바다 해수욕장을 찾는 인파도 많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피서객이 몰려 바닷물과 함께 극한 폭염을 이겨냈습니다.
7: 여름 휴가를 맞아서 이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아이들도 즐거워해서.
2: 땅 속에서, 동굴 속에서, 바다 속에서. 극한 더위와의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2.8%포인트 차로 김민석 후보를 앞섰습니다. 치열한 박빙 승부 속에 당대표 후보들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정청래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울산에선 밀렸지만 부산과 경남에서 앞서면서 부울경 전체로는 김민석 후보보다 1,514표, 2.8%포인트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최종 결과에서는 경남의 5% 전략지역 가중치가 적용돼 표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충청권까지 앞단한 중단 결과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1%포인트 정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박빙 승부 속 후보들 간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가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라고 맹공했고,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구태 개파 정치를 벌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9: 신천지
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9: 윤리심판원의 제소에서 죄를 묻겠습니다.
11: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
1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1: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8: 정 후보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논란을 언급하며 김 후보를 믿을 수 있느냐고 호소했고, 김 후보는 명청대전을 언급하며 당청 불협화음을 막아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조선일보 사설에서
10: 정청래 후보입니다.
9: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11: 명청대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10: 김민석 후보입니다.
11: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8: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대표는 연임하지 않는 게 전통이라며 선거를 승리한 대표들도 연임하지 않았다고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12: 대통령과 이렇게 맞지 않고
10: 송영길 후보입니다.
12: 정도로 당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왜 나오는 거야 왜?
8: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당선권인 5위 안에 친청계가 최민희, 한민수 후보 2명,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 3명이 포함된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가 나눠 가진 상황. 호남과 수도권 등 민주당의 핵심 지역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 경선뿐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도 친명과 친청의 계파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대표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아슬아슬 날선 공세를 주고받았는데요. 부장원 기자입니다.
13: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울경 합동연설에 나선 8명 최고위원 후보들의 입은 한층 더 거칠어졌습니다. 먼저 정청래 후보를 정조준한 친명계는 더는 명청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14: 말로는
10: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4: 흔들어대고 엇박자내고 그런 지도부 내버려 둬야 됩니까?
15: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게 집권 여당 당대표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16: 왜 이재명 대통령을
10: 김용 후보입니다.
16: 장비처럼 백척간두에 두고 흔들어옵니까 여러분?
1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고리로 낡은 지도부를 몰아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7: 무책임 정치,
10: 서미화 후보입니다.
17: 언행불일치 정치, 심판하고
16: 잔파도에도 줄러
10: 김영호 후보입니다.
16: 돕담배 같은 당 운영으로 우리 당의 패배감을 물려줬습니다.
13: 반면 친청계는 친명 반면 구도와 자기 정치 공세야말로 당을 흔드는 분열의 시도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18: 우리 당의 잘못되기를
10: 이성윤 후보입니다.
18: 대통령과 우리 당을 이간질하는 가짜 프레임이고
16: 진짜 자기 정치는
10: 한민수 후보입니다.
16: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한 게 자기 정치 아닙니까?
13: 또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과 정치 행보를 정조준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19: 2002년 노무현 후보를
10: 최민희 후보입니다.
19: 정봉준 후보 만들기 위해 당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13: 친명과 친청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은 사정없이 서로를 겨누며 최고위원 경선 역시 당대표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후보들의 연설 내내 지지자들의 고성이 이어졌고 곳곳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에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황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에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 또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데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상황인데요. 다만 서울 쪽으로 천안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시구간에서는 짧게 서행이 남아있는데 이후로는 소통이 원활한 상황입니다. 서울 양양강
0: 중앙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내린천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3km 구간에서는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계속해서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같은 구간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8월 2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이틀의 시간이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무르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Isn't She Lovely?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변함없이 자정까지 함께해 보겠습니다.

입니다. 이제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노래 함께 듣고 싶으신가요?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정말 더운 주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이번 주말보다 더 더울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대비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요즘 전기요금 아끼느냐고 냉방기기 안 틀고 버텨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보다는 전기요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 잘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내에서 머물면서 폭염이 이어질 때는 냉방기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체온 너무 높아지지 않게끔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5265번님도 내일부터 대한민국 전역 낮 최고 기온 35도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야외 활동 자제해야겠어요라고 문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 일상을 보내시고 출근하시느라 야외 활동을 아예 차단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도 지금 휴가철이라서 다행히 이렇게 더운 시기에 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브라이언 맥나이트의 Back at One, 이어서 스타일리스틱스가 부릅니다. You are everything.

브라이언 맥나이트 Back at One, 이어서 스타일리스틱스의 You Are Everything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순회 경선 이틀째인 오늘 부산과 울산, 경남 창원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사전에 진행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청래 후보가 46.65%, 김민석 후보는 43.85%를 기록해 정청래 후보가 2.8%포인트 차로 앞섰고 3위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9.5%였습니다. 이번 수치는 부울경 득표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경남권 득표에 대한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았고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 집계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하루 온열질 환자가 9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전국 516개 의료기관을 방문한 온열질 환자는 모두 96명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집중되고 있는 전남과 경남, 경북에서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 경북은 누적 190명, 경남은 175명, 전남 광주 지역은 169명에 달했습니다. 논밭 등 실외 활동 중에 발생한 온열질 환자가 전체의 78.8%, 집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21.2%였습니다.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전체의 13.4%의 환자가 집중돼 가장 많았고, 낮 2시에서 5시 사이는 10% 안팎으로 집계됐습니다. 2026학년도 서울권 대학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생의 내신 평균 등급이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서울권 41개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최종 등록자의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는 2.28등급, 자연계는 1.92등급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계열 모두 최근 5년 새 최고치로 자연계는 처음으로 평균 합격선이 1등급대에 진입했습니다.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경인권 44개 대학 역시 인문계가 3.37등급, 자연계가 3.12등급으로 5년 새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청취자 가족분들이 문자로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9620번님, 휴일에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전해주셨고요. 2182번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온열질환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입니다. 라고 문자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모두에게 생신 축하 받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저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신 어머니,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신청곡으로 GOD의 어머님께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노래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 어머님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맛있게 식사 한 끼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생신날에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매일매일 짧게라도 전화통화하면서 안부 전해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부모님이랑 통화를 자주 하는데 늘 전화를 하다 보면 끝에는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마무리하고 그럼 끊어! 이러면서 끊으시거든요. 제가 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뭐 부모 자식 간에는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 가끔씩 내가 너무 불효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후회도 남게 됩니다. 우리 2182번님 오늘 어머님께 좋은 시간 선물하시면서 함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추가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혹시 라디오 방송 다시 듣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머님이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듣기로 혹시 메시지 선물해드리고 싶다? 그렇다면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같은 경우에 평일 방송은 프로그램 방송 다시 듣기가 홈페이지랑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한데요. 이 주말 뉴스 앤 뮤직 같은 경우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따로 다시 듣기가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온에어라고 생방송 스트리밍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단에 스크롤바가 있거든요. 요걸 뒤쪽으로 조금만 옮기면 뒤로 되감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음 버튼 누르셔서 다시 듣기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또 찾기가 힘드니까 혹시 녹음이 필요하다 그럼 바로 지금 접속하셔서 뒤로 감아서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곡 저희가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218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G.O.D 어머님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승열의 기다림까지 만나볼게요.

뉴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을 데우는 폭염으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가 이틀 연속 취소됐습니다. KBO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창원 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아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원 경기는 전날도 폭염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취소된 창원 경기는 추후 다시 편성될 예정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이 2026 제주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를 이전 전패로 마쳤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늘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경기에서 일본의 대표 오사카 마블러스에게 세트 점수 0-3으로 졌습니다. 전날 중국 대표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에게도 0-3으로 패배한 현대건설은 두 경기에서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이다연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오로라 월드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며 개인 통산 10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다연 선수는 오늘 강원도 원주시 오로라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3타를 줄이며 최종 합계 12언더파로 한타차 역전 우승을 거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MC 더 맥스 어디에도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 경남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어선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 더위의 기사가 대단한데요. 이 열기는 밤에도 이어지면서 26도 밑으로는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0: 따라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6도, 광주와 대구도 2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37도, 광주와 대구 39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더불어 내일 오전 시간부터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영동대교 부근 하위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사고 지점을 앞두고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이 밀립니다. 이후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속 20, 30km 미만으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는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램프 부근 1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한 개 차로가 막혀있다 보니까 이 부근에서 서행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이 뒤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계속해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전 시간과 같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5도를 기록하며 사흘째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경남 북창원과 밀양이 41도를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40도를 넘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4: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하루 전국 온열 질환자 수는 96명으로 하루 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울경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충청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2.8%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를 보였습니다.
4: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3: 주말 사이 이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란의 보복 공격을 우려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만류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전국적인 폭염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경남 양산은 낮 최고 기온이 42도를 넘기며 기상 관측일의 최고 기온을 또 경신했습니다.
4: 양산의 이 같은 기록적인 폭염은 지형적 원인과 기상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뜨겁게 달구어진 도로 위에 탈수차가 연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양산을 들고 시원한 음료로 더위와 싸워보지만 다시 실내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겪어보지 못한 고온입니다.
6: 제가 살면서 느꼈던 여름 날씨 중에 이번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씻고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몸쪽에 땀이 많이 나고 있고 특히 42도라는 그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5: 경남 양산의 기온이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겼습니다. 닷새 연속 40도를 넘은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양산의 이 같은 가마솥 더위는 기온 상승을 부추기는 환경들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은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둔 데다가 강한 일사까지 겹친 탓입니다. 게다가 경남 지역은 장마 때 비가 적게 내려 땅이 메마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기온을 끌어올리는 각종 악조건을 갖추며 극한 폭염에 시달린 양산.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연이어 발령되며 우리나라 기상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YTN 이광연입니다.
4: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기온이 30.2도로 또 30도를 넘으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속초는 29.6도로 초열대야와 다름없는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푹푹 찌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일 수는 31일 기준 9.7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3: 기록적인 폭염 속에 주말 온열 질환자 수가 90명대로 하루 전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4: 특히 40도를 넘나드는 남부지방에서는 대매 저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뭄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7: 8월의 첫 주말 온열 질환자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9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하루 전과 비교하면 18명이나 많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폭염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환자가 더 많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 수는 경북은 190명, 경남이 175명, 전남 광주는 169명으로 서울 환자 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경남의 인구가 서울의 3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폭염 피해가 남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오는 5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78.8%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이나 작업장 등 실내 발생 비중도 21.2%로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질식사고 위험이 큰 곳은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에 따른 가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남 밀양시의 밀양댐이 저수율 33%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생활, 공업 용수 가운데 일부를 밀양강과 낙동강 물로 대체하고 농업 용수는 경우에 따라 아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도 저수율 55%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4: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약지역 점검 등 범정부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구역이 108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된 건 지난 2023년 8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역별 폭염 대응 상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부산 울산 등에 재난 구호 지원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업비는 무더위 쉼터 냉방비, 취약계층 구호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대본 2단계 발령과 함께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 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함께 고령 농업인의 야외 작업 현장 점검, 건설 현장 등의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3: 오늘 더위를 피해서 물가를 찾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4: 피서객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물속으로 뛰어들며 더위를 잊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 고무보트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

0: 다릅니다. 물에 빠지고 또 빠지고 지칠 법도 하지만 찜통 더위 속 물장구는 신나기만 합니다.
1: 그 사람 몰리면은 이제 이런 놀이기구들 빨리 못하기도 하고 차에 일찍 와서 먼저 자리 잡고 놀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0: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해 수상 레저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2: 저도 많이 더운데 직접 미끄럼틀을 타보겠습니다.
3: 정말 시원합니다.
0: 한참 동안 물속에서 놀고 나니 잊었던 입맛도 되살아납니다.
4: 이제 물놀이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아빠랑 라면 딱 먹으니까 이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제 입에서 약간 살살 녹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0: 휴가철을 맞아 바다에, 계곡에 매일같이 가족들이 함께 물놀이할 곳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5: 저희 이제 어제는 워터파크 갔다 왔고 그제는 바닷가 갔다 왔고 오늘은 강호고 지금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네요.
6: 여기가 다른 데보다 스릴이 넘쳐서 좋았고 더위를 식힐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경기 북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휴일, 시민들은 시원한 물줄기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2.8%포인트 차로 김민석 후보를 앞섰습니다.
8: 치열한 박빙 승부 속에 당대표 후보들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정청래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울산에선 밀렸지만 부산과 경남에서 앞서면서 부울경 전체로는 김민석 후보보다 1,514표, 2.8%포인트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최종 결과에서는 경남의 5% 전략지역 가중치가 적용돼 표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충청권까지 앞단한 중단 결과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1%포인트 정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박빙 승부 속 후보들 간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가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라고 맹공했고,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구태 개파 정치를 벌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10: 신천지 의혹 제기만은
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0: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죄를 묻겠습니다.
12: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9: 정 후보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논란을 언급하며 김 후보를 믿을 수 있느냐고 호소했고, 김 후보는 명청대전을 언급하며 당청 불협화음을 막아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조선일보 사설에서
11: 정청래 후보입니다.
10: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12: 명청대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11: 김민석
12: 현실을
11: 후보입니다.
12: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9: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대표는 연임하지 않는 게 전통이라며 선거를 승리한 대표들도 연임하지 않았다고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10: 대통령과 이렇게 맞지 않고
11: 송영길 후보입니다.
10: 잠을 못 잃을 정도로 당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왜 나오는 거야, 왜?
9: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당선권인 5위 안에 친청계가 최민희, 한민수 후보 2명,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 3명이 포함되는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가 나눠 가진 상황. 호남과 수도권 등 민주당의 핵심 지역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경선뿐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도 친명과 친청의 개파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 사실상 당대표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아슬아슬 날선 공세를 주고받았는데요. 부장원 기자입니다.
13: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울경 합동연설에 나선 8명 최고위원 후보들의 입은 한층 더 거칠어졌습니다. 먼저 정청래 후보를 정조준한 친명계는 더는 명청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14: 말로는 대통령 지킨다면서
11: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4: 그런 지도부 내버려 둬야 됩니까?
15: 대통령을

0: 인미의 후보입니다.
1: 여당 당대표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2: 왜 이재명 대통령을 장판교의 장비처럼 백척간두에 두고 흔들어옵니까 여러분?
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고리로 낡은 지도부를 몰아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4: 무책임 정치, 모렴치
0: 서미화 후보입니다.
4: 언행불일치 정치, 심판하고
2: 장파도에도
0: 김영호 후보입니다.
2: 돕담배 같은 당 운영으로 우리 당의 패배감을 물려줬습니다.
3: 반면 친정계는 친명 반면 구도와 자기 정치 공세야말로 당을 흔드는 분열의 시도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5: 우리 당의 잘못되기를 바라고
0: 이성윤 후보입니다.
5: 대통령과 우리 당을 이간질하는 가짜 프레임이고
2: 진짜 자기 정치는
0: 한민수 후보입니다.
2: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한 게 자기 정치 아닙니까?
3: 또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과 정치 행보를 정조준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6: 2002년 노무현 후보를 퇴출시키고
0: 최민희 후보입니다.
6: 정몽준 후보 만들기 위해 당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3: 친명과 친정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은 사정없이 서로를 겨누며 최고위원 경선 역시 당대표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후보들의 연설 내내 지지자들의 고성이 이어졌고 곳곳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7: 중남미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부동산과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서명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박 1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레버리지 ETF 문제, 또 전세가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인 모레부터는 산업부, 기후부 등 정부 부처들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8: 보안사건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후속 입법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7: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될 예정인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내일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9: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실대범죄 전권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태범죄는
0: 민주당 법사위
10: 간사입니다. 공동발의 지금 요청 중에 거의 다 발의 단계에 이르렀고요. 등등에 필요한 조직법 관련된 것도 즉시 발의해서 즉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전권 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확인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권 송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정부는 앞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연일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악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0: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1: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 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9: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자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0: 함께 해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종일 주요 고속도로는 상행선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저녁 8시 이후로 정체가 대부분 풀렸고요. 현재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에만 일부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내촌 부근과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13km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정체가 조금 전에 모두 풀리면서 양방향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데 부산 쪽으로는 멀리 노포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 장애물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 전시간부터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청담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도 기름램프 부근 1, 2차로 2개 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3차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종암분기점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아델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Make you feel my love.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샵 0945, 오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다양한 이야기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저희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여름철 되면 저는 이 노래 즐겨 들었습니다. 박수 치고 싶은 신나는 노래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노래 두곡 이어서 뉴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baby 이어서 U2가 부릅니다. Beautiful day까지 만나볼게요.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남미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부동산과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박 1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출시된 중국의 고성능 인공지능 AI 모델 키미 K3에 미국 엔비디아 칩이 쓰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문샷과 알리바바가 키미 K3에 엔비디아

12만 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AI 발전을 위해 미국 반도체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평가입니다. 스페인 당국이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 세우타 지역으로 수만 명이 대거 넘어온 과정에서 숨진 추가 희생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영방송 RTVE는 현지 시각으로 2일 경찰 당국이 아직 수습되지 못한 익사자를 찾기 위해 세우타 인근 해역을 훑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경찰 관계자는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에 바다에는 아직도 더 많은 시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스페인 세우타 인근 바다에서는 모로코에서 헤엄쳐 세우타로 가던 중 목숨을 잃은 사람 67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아키버드의 고양이로 쏘이다, 이어서 라이너스의 담요 피크닉까지 듣고 올게요.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장단 14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화력을 앞세워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두산은 오늘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홈경기에서 LG 트윈스를 8-3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두산은 올 시즌 처음으로 LG와의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김시우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로켓 클래식 3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고 공동 1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김시우 선수는 오늘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더블 보기 1개를 범해 5언더파 65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10언더파 200타를 기록한 김시우 선수는 전날 공동 32위에서 21개 단이나 상승한 공동 11위 자리에 랭크됐습니다. 서울중앙여자고등학교가 제52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테니스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서울중앙여고는 오늘 강원 양구군 양구 테니스파크에서 열린 대회 3일차 여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3학년 정의수 선수와 류은진 선수를 앞세워 원주여고를 세트 점수 3-2로 물리치고 10연패를 이뤘습니다. 2-2로 팽팽하게 맞서며 맞은 마지막 복식 경기에서 정의수, 류은진 조가 이다연, 염시아 조를 2-0으로 이기면서 서울 중앙여고의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838번님, 안녕하세요. 동남아에 갔다가 한국 돌아왔는데 어째 한국이 더 더운 것 같네요. 한낮에는 차 에어컨이 고장났나 할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안 나오더니 저녁 되니까 그나마 에어컨 바람이 시원합니다. 무더위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 요즘 습도가 높아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도 서울 체감온도 30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냉방병 걸리지 않게 적정 온도 잘 설정하시고 시원하게 밤 나셔야겠습니다. 이제 10시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윤도현 사랑투, 강산의 나구요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펄펄 끓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전남과 영남에는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밤시간인 지금도 열기가 이어지며 현재 서울 기온이 28.9도를 가리키고 있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극심한 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6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 서울이 37도, 광주 39도, 대구도 39도가 예상이 됩니다. 온열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낮 동안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내부 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기름램프 부근 1, 2차로 두 개 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 공사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0: 약간 뒤쪽으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에서 이 내부순환로로 진입하는 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월릉 부근부터 종암분기점을 지나 내부순환로 진입하는데 대략 17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홍주문터널 3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 이 부근에서는 서행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반포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주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폭염 기세가 한반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올 걸로 보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돌핀의 경로에 따라 수도권에 극한 더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 한반도 동남쪽을 40도 넘게 달구었던 폭염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엔 더위가 수도권을 겨냥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40도 넘는 가마솥 더위를 이끈 건 펜 현상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북서풍이 불었는데 양산을 둘러싼 영남 알프스를 넘으며 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를 끌어안게 된 겁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뀝니다. 한반도 동남부가 겪은 펜 현상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괌 북쪽에서 크게 발달한 채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돌핀은 이 더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열돔을 뚫지 못하고 뜨거운 바람만 불어넣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3: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에 위치하면서 내일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기온이 높아질 전망이며 태풍 돌핀이 괌 북북 동쪽 해상에서 서진하면서 동풍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경남 양산이 여전히 덥지만 40도는 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 전남 광주도 39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등 더위가 점차 서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 2026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폭염 속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관람객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열경련과 열실신 증세를 보인 환자들이 구급대 응급조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들은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현장의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50대 여성이 주차된 차 안에서 쉬다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횡단면에 있는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차 안에 숨져 있는 것을 일행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인들과 다슬기를 잡으러 왔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차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견 당시 차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모든 창문이 닫힌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반쯤 서울 잠실대교 근처에서 수영하던 30대 남성이 수중부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뚝섬 순환구조대는 신고를 받은 지 7분 만에 심정지 상태인 남성을 찾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조대는 한강 물높이를 조절하는 수중부에 생긴 소용돌이로 남성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북 괴산 동진천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차를 타고 지나가던 운전자가 물 위에 떠있는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인근 주민으로 확인됐고 발견 당시 다슬기 채진막을 손에 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혼자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경기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며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경지도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토양 속 수분은 부족 상황인데 농업 용수로 쓰일 저수지에도 물이 모자라서 파종을 앞둔 인근 농가들도 비상입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수연 기자입니다.
4: 제주 지역의 실시간 토양 수분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27일 기준 도내 39개 지점의 토양 수분을 관측한 결과 매우 부족이 10곳, 부족이 10곳으로 절반이 가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 동부 지역 김녕 일대는 토양 수분도가 약 1230kPa로 적정 기준치의 25배에 달해 수분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당근 파종을 앞두고 있어서 농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5: 밀어야 되지. 당근도 미루고 농사들이 지금 다.
0: 당근 농장 주인입니다.
5: 안만 물리고 다 돌려가면 물이 안 나오거든.
4: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상황에 농업용수 부족 우려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지역 대표 수자원인 송당저수지의 저수율은 22%. 작년 이맘때 7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송당 저수지의 저수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근 파종기 농업용수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릴 것을 감안해 동부 지역에 급수 장비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6: 특히나 이제 동부 지역 당근
0: 김현철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 농업 경영 팀장입니다.
6: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농업용수 공급에 중점을 두고 공공관장 및 마을 급수 탑 전면 개방, 공용 물병 및 양수기 설치 등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 당근 파종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마늘 등 월동 채소 파종이 시작돼 가뭄이 이어질 경우 밭작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가뭄 진행 상황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과 급수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1: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남북권 등에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파견해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강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폭염 피해가 심각한 남부권에는 구호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물 사용량이 급증해 계획 단수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청도군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풍광면과 이서면 일부 지역, 각북면 전체에 상수도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은 단수에 대비해 2리터짜리 생수 10만 병을 확보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마을 상수도 4곳에 배관을 연결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인근 건물에 있던 인원 등 130명이 대피했습니다. 경남 합천에는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무더위 속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7: 상가 건물 절반이 새빨간 불길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후 3시 20분쯤

0: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겁니다.
1: 피는 냄새 좀 많이 났었고요.
2: 화재 목격자입니다.
1: 연기가 확실히 뭔가 좀 심하게 불이 났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연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0: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접한 건물에 있던 시민 등 130명이 대피했다고 소방은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게 타버린 주택 위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빨간 불꽃도 보입니다. 낮 12시 반쯤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3: 주차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나가려고 차를 타려고
2: 화재 목격자입니다.
3: 그 집에서 연기가 팍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뭐 쏟아가는 연기가 아니고 완전 불나는 연기 같더라고요.
0: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집주인은 외출한 상태여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LPG 가스가 누출되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새까맣게 타버렸고 주변 벽도 심하게 그을렸습니다. 경기 여주시 오악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4층 실외기실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실외기가 과열되며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송아지에게 먹이를 주던 농장 주인이 어미소에 들이받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한 축사에 70대 남성 농장 주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의 농장 주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이 축사 안에 있던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미소가 먹이를 주던 농장 주인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시원한 해수욕장뿐 아니라 폐광을 활용한 냉풍욕장, 동굴 같은 이색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정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땅굴, 즉 폐탄광을 활용해서 만든 충남 보령의 냉풍욕장. 지하 수백 미터 탄광 갱도에 있던 찬 공기가 더운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요.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한 번쯤 다 와보고 또 와보고 싶은데요.
5: 이곳에서는 몸이 움츠러들 정도의 서늘함이 느껴져서 긴 옷이나 담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7: 밖에 너무 더운데 아이들이 너무 여기 안은 시원하다고 처음엔 좋아했는데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꺼내게 입게 되겠더라고요. 네, 저도 좀 춥고.
5: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만 명이 넘는 한여름 피서객이 이곳 냉풍욕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무주 양수발전소 건설 당시에 만들어졌던 동굴 터널. 지금은 머루와인 동굴로 변신해서 한여름 이색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8: 네, 지금 무주 바깥 온도는 33도에서 34도가량인데요. 이곳은 12도 정도입니다. 짧은 팔을 입으면 약간 서늘한 정도입니다.
5: 시원함을 넘어서 약간 서늘한 온도에서 맛보는 와인 족욕 체험은 그야말로 인기 만점.
9: 맨 처음에 너무 추워서 정말 여기가 소름이 돋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진짜. 더위 피하기 딱인 것 같아요.
5: 이것도 피서 처리되면 하루 방문객이 3천 명가량으로 급증합니다. 평상시 대비 10배 이상의 수준입니다. 이른바 정통 피서지라고 할 수 있는 바다 해수욕장을 찾는 인파도 많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피서객이 몰려 바닷물과 함께 극한 폭염을 이겨냈습니다.
10: 여름 휴가를 맞아서 이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아이들도 즐거워해서.
5: 땅 속에서, 동굴 속에서, 바다 속에서. 극한 더위와의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4: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에선 여진 공포 속에 폭염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열사병 추정 사망 사례까지 나오면서 희생자 수는 38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11: 지진이 부서진 잔해와 가재도구 따위를 치우는 주민들. 그렇다고 당장 내 집에 다시 들어가 살긴 어렵습니다.

0: 언제 또 닥칠지 모를 2차 강진 공포에 더해 전기와 물마저 끊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대피소 생활마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선택한 건 차박입니다.
1: 아이 중 한 명이 이제 겨우 한 살입니다. 대피소에서 아기가 울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차박을 선택했습니다. 구마모토 현지 주민입니다.
0: 그러나 비좁은 차 안에서 쪽잠을 청하는 날이 하루 이틀 길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1: 정말 피곤합니다. 차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현지 주민입니다.
0: 실제 이렇게 차박 대피 생활을 해오던 70대 여성 한 명이 온열 질환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구마모토현 재해대책본부는 이번 지진 이후 첫 재해 관련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수도 40명에 육박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지 기상 관측 이래 첫 섭씨 40도 폭염까지 예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 직후 폭발로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쇼핑몰의 구조 수색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앞으로 대피소 환경 개선과 피해 복구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 증시 점검 회의를 엽니다.
3: 순방 기간 있었던 국내 증시 급등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며 국정 복귀에 속도를 내려는 걸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국내 주식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한성수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순방 기간 급등락을 반복했던 코스피 상황을 점검하고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책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범위를 포함해 공급 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논란이 됐던 국내 현안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국정 복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부터는 산업부, 기후부 등 부처 업무 보고도 이틀간 이어갑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7박 11일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5: 약간 이례적인 간담회이긴 한데 제가 남미를 갔다가 어딘가에서 급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못해서.
4: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9,5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분야 도약 의지를 밝힌 샌프란시스코 행사가 꼽힙니다.
6: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4: 이어진 남미 3개국에선 우리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넓히고 자원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7: 기묘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1: 미성다
7: 체계를
1: 국가안보실장입니다.
7: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4: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과 청와대, 내각 개편 등 집권 2기 국정운영 구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제시 맥카트니의 Living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말도 다 끝났습니다. 한 35분 남짓 남았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새로운 한주 너무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하루 종일 얼마나 더웠는지 그 폭염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상과 무관하지가 않고 정말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내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방에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5도 이상의 한

기온을 기록한다고 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37도를 또 찍을 거라고 하거든요. 아, 벌써부터 얼마나 더울지 겁이 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만약에 밖에 나가신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늘 이용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틈틈이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고요. 또 시간 날 때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이 시각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홈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스노우 패트롤이 불러요. 체이싱 카스까지 만나볼게요.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 등을 알리는 국민보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개정 논의를 주도한 의원들이 총출동해 바뀐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상세 내용 등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민주당 간사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범죄 전권 송치 법안을 비롯한 후속 입법들을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 전에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내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빼앗고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헌법 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엔 새로운 대체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의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되면서 오는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 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265번님, 저는 올해 여름 휴가철 기간에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계속 청취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방 안에 놓여져 있는 카세트 라디오를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작은 방 침대 위에 놓여져 있는 카세트 라디오입니다. 94.5MHz의 주파수 채널 고정돼 있어요 라고 인증샷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에 라디오를 이렇게 집에서 카세트 이용해서 들으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죠. 웬만하면 뭐 라디오 앱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뭐 데스크탑까지 켜놓고 듣기보다는 주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많이 들으시고 아니면 자동차,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많이 들으시는데 참 정겹네요. 아날로그 느낌도 많이 나고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주신 카세트 라디오를 항상 머리맡에다가 올려두고 그 라디오 소리에 잠을 청했거든요. 아마 이 시간에도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내일 빨리 출근하려면 잠 들어야 되는데 라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이 밤을 지새우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노래 띄워드릴 테니까요. 잠을 조금씩 조금씩 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또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봐야죠. 제이 래빗의 선잠, 스웨덴 세탁소 흩어진다 듣고 올게요.

제이레빗 선잠, 스웨덴 세탁소 흩어진다까지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리그 선두 밴쿠버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37분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팀 동료 부안가 선수가 건네준 공을 받은 손흥민 선수는 부드러운 턴 동작으로 수비수를 따돌린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치렀던 지난달 18일 LA 갤럭시전부터 4경기 모두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에도 LAFC는 후반 31분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주며 리그 선두 밴쿠버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합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이동경 선수의 멀티골을 앞세워 FC 안양을 물리치고 리그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울산은 오늘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1라운드 홈경기에서 안양에게 3-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승점 34점을 기록한 울산은 전북과 승점은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면서 리그 3위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프로야구 KT 위즈가 파죽의 6연승으로 단독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KT는 오늘 경기도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솔뱅크 KBO 리그 홈경기에서 고영표 선수의 호투 속에 홈런 3방을 터뜨리며 한화 이글스를 12-1로 누르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6연승을 거둔 KT는 삼성 라이온즈를 한 게임 차로 따돌리고 단독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고요. 정말 자정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각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도 서울 현재 기온 29도. 와, 습도가 조금 높아서 그럴까요? 체감온도는 거의 30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취자 가족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앞서 5265번님께서 집에서 카세트 라디오로 듣고 계시다 이 소식을 문자로 전해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더니 8761번님도 라디오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 1인 저도 카세트 라디오로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아날로그 청취자 가족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그렇군요. 자, 시원하게 노래 듣고 싶어서 수지의 겨울아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곡 저희가 끝곡으로 준비해 놓을게요. 3143번님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인데요. 차에서 듣고 있어요. 마치 데이트하는 것처럼 좋네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같이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오늘 함께 해봤는데요. 차에서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신데 안전하게 댁에 도착하실 때까지 저희가 좋은 노래로 배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다음 주에도 꼭 찾아와 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두 곡 준비했어요.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수지의 겨울아이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9: 무념으로 우리 당의 패배감을 물려줬습니다.
10: 반면 친정계는 친명 반면 구도와 자기 정치 공세야말로 당을 흔드는 분열의 시도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11: 우리 당의 잘못되기를 바라고 대통령과 우리 당을 이간질하는 가짜 프레임이고
9: 진짜 자기 정치는 총리하면서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한 게 자기 정치 아닙니까?
10: 또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과 정치 행보를 정조준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12: 2002년 노무현 후보를 퇴출시키고 정몽준 후보 만들기 위해 당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10: 친명과 친정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은 사정없이 서로를 겨누며 최고위원 경선 역시 당대표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후보들의 연설 내내 지지자들의 고성이 이어졌고 곳곳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3: 중남미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부동산과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명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박 1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레버리지 ETF 문제, 또 전세가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는 산업부, 기후부 등 정부 부처들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후속 입법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될 예정인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14: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실대범죄 전권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대범죄는 저희가 공동발의 지금 요청 중에 거의 다 발의 단계에 이르렀고요. 등등에 필요한 조직법 관련된 것도 즉시 발의해서 즉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전권 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확인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권 송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정부는 앞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연일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악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14: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자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13: 국민의힘 주진호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 증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서대문구 홍은 이동투표소 세 곳에서는 매시간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어내 허위로 입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창원 의창구에서도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만 증가하는 등 100명 단위로 끊어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가 총 5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주말로 예고했던 이란에 대한 대공습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윤곽이 잡혀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주말 대공습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을 위한 타협안에 동의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방송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복수의 정통한 외교관을 이용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타협안에 동의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전격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앞바다에서 270여 명이 탄 여객선에 큰 불이 나 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불이 나자 많은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22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17: 바다 위 여객선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거대한 연기를 내뿜습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마두라 섬 인근

0: 해상에서 현지 시각 오전 6시쯤 여객선에 큰 불이 났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은 271명. 배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겁에 질린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구조를 기다리거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선박 등의 도움으로 220여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0여 명은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길이 160m, 폭 25m인 이 배는 동자바에 있는 인도네시아 제2도시 수라바야에서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여객선 운영사는 선장에게서 화재 발생을 보고받은 뒤 통신이 끊겼고 수색구조대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엔 구조대와 구조선 등이 투입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 Ensa Permadi saat ini melaksanakan operasi SAR kecelakaan kapal. Kapal Mutiara Firindu 2 yang mengalami kebakaran di Utara Pulau Madura.
0: 당국은 수색 구조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7,000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항공기와 함께 선박이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느슨한 안전 규정에 실제 승객 수가 명단과 다른 경우가 흔하고 기상 악화나 화재 등으로 사고가 잦습니다. 2018년에는 북스마트라주 화산 분화구 호수에서 200여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 167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4: 당신은 나의 동반자.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으로 2일 오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인 내일부터 다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한창인데요. 불경 순회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8%포인트 차로 김민석 후보를 앞섰습니다. 박빙 승부의 앞으로의 경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정청래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울산에선 밀렸지만 부산과 경남에서 앞서면서 부울경 전체로는 김민석 후보보다 1,514표, 2.8%포인트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최종 결과에서는 경남의 5% 전략지역 가중치가 적용돼 표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충청권까지 앞단한 중단 결과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1%포인트 정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박빙 승부 속 후보들 간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가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라고 맹공했고,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구태 개파 정치를 벌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2: 신천지 의혹 제기만은 못 넘어가겠습니다.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죄를 묻겠습니다.
3: 당일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1: 정 후보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논란을 언급하며 김 후보를 믿을 수 있느냐고 호소했고, 김 후보는 명청대전을 언급하며 당청 불협화음을 막아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조선일보 사설에서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3: 명청대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1: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대표는 연임하지 않는 게 전통이라며 선거를 승리한 대표들도 연임하지 않았다고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4: 대통령과 이렇게 맞지 않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당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왜 나오는 거야, 왜?
1: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당선권인 5위 안에 친청계가 최민희, 한민수 후보 2명,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 3명이 포함된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가 나눠 가진 상황. 호남과 수도권 등 민주당의 핵심 지역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 선거도 친명과 친청의 개파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대표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아슬아슬 날선 공세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소식은 부장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울경 합동연설에 나선 8명 최고위원 후보들의 입은 한층 더 거칠어졌습니다. 먼저 정청래 후보를 정조준한 친명계는 더는 명청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6: 말로는 대통령 지킨다면서 흔들어대고 엇박자내고 그런 지도부 내버려 둬야 됩니까?
7: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게 집권 여당 당대표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8: 왜 이재명 대통령을 장판교의 장비처럼 백척간두에 두고 흔들어옵니까 여러분?
5: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고리로 낡은 지도부를 몰아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9: 무책임 정치, 모렴치 정치, 언행불일치 정치, 심판하고
10: 잔파도에도 출렁출렁거리는 돕담배 같은 당 운영으로 우리 당의 패배감을 물려줬습니다.
5: 반면 친청계는 친명 반면 구도와 자기 정치 공세야말로 당을 흔드는 분열의 시도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11: 우리 당에 잘못되기를 바라고 대통령과 우리 당을 이간질하는 가짜 프레임이고
12: 진짜 자기 정치는 총리하면서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한 게 자기 정치 아닙니까?
5: 또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과 정치 행보를 정조준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13: 2002년 노무현 후보를 퇴출시키고 정몽준 후보 만들기 위해 당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5: 친명과 친정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은 사정없이 서로를 겨누며 최고위원 경선 역시 당대표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후보들의 연설 내내 지지자들의 고성이 이어졌고 곳곳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 증시 점검회의를 엽니다. 순방 기간에 있었던 국내 증시 급등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며 국정 복귀의 속도를 내려는 걸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4: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국내 주식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한성수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순방 기간 급등락을 반복했던 코스피 상황을 점검하고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책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범위를 포함해 공급 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논란이 됐던 국내 현안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국정 복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부터는 산업부, 기후부 등 부처 업무 보고도 이틀간 이어갑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7박 11일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5: 약간 이례적인 간담회이긴 한데 제가 남미를 갔다가 어딘가에서 급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못해서.
14: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9,5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분야 도약 의지를 밝힌 샌프란시스코 행사가 꼽힙니다.
16: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14: 이어진 남미 3개국에선 우리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넓히고 자원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7: 기묘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14: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과 청와대, 내각 개편 등 집권 2기 국정운영 구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독일에서 동포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 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다져줬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일 프랑크푸르트 시내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파독 1세대들은 깊은 탄광과 아픈 환자들 곁에서 한국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알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9: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도를 넘기며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연일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기록적인 폭염은 지형적인 원인과 기상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5: 뜨겁게 달구어진 도로 위에 탈수차가 연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양산을 들고 시원한 음료로 더위와 싸워보지만 다시 실내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겪어보지 못한 고온입니다.
6: 제가 살면서 느꼈던 여름 날씨들 중에 이번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씻고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몸쪽에 땀이 많이 나고 있고 특히 42도라는 그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5: 경남 양산의 기온이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겼습니다. 닷새 연속 40도를 넘은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양산의 이 같은 가마솥 더위는 기온 상승을 부추기는 환경들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은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둔 데다가 강한 일사까지 겹친 탓입니다. 게다가 경남 지역은 장마 때 비가 적게 내려 땅이 메마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기온을 끌어올리는 각종 악조건을 갖추며 극한 폭염에 시달린 양산.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연이어 발령되며 우리나라 기상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YTN 이광연입니다.
4: 이번 주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반도 서쪽으로 넘어올 걸로 보이는데요. 북상하고 있는 태풍 돌핀의 경로에 따라 수도권에 극한 더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7: 한반도 동남쪽을 40도 넘게 달구었던 폭염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엔 더위가 수도권을 겨냥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40도 넘는 가마솥 더위를 이끈 건 펜 현상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북서풍이 불었는데 양산을 둘러싼 영남 알프스를 넘으며 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를 끌어안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뀝니다. 한반도 동남부가 겪은 펜현상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괌 북쪽에서 크게 발달한 채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돌핀은 이 더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열돔을 뚫지 못하고 뜨거운 바람만 불어넣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8: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에 위치하면서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도 기온이 높아질 전망이며 태풍 돌핀이 괌 북북 동쪽 해상에서 서진하면서 동풍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7: 경남 양산이 여전히 덥지만 40도는 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 전남 광주도 39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등 더위가 점차 서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남북권 등의 국장급 현장총괄 관리관 등을 파견해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강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폭염 피해가 심각한 남북권에는 구호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해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시원한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땅속이나 동굴 같은 이색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땅굴, 즉 폐탄광을 활용해서 만든 충남 보령의 냉풍욕장. 지하 수백 미터 탄광 갱도에 있던 찬 공기가 더운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요.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한 번쯤 다 와보고 또 와보고 싶은데요.
9: 이곳에서는 몸이 움츠러들 정도의 서늘함이 느껴져서 긴 옷이나 담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11: 밖에 너무 더운데 아이들이 너무 여기 안은 시원하다고 처음엔 좋아했는데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꺼내게 입게 되겠더라고요. 네, 네. 저도 좀 춥고.
9: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만 명이 넘는 한여름 피서객이

0: 이곳 냉풍욕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무주 양수발전소 건설 당시에 만들어졌던 동굴 터널. 지금은 머루와인 동굴로 변신해서 한여름 이색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무주 바깥 온도는 33도에서 34도가량인데요. 이곳은 12도 정도입니다. 짧은 팔을 입으면 약간 서늘한 정도입니다.
0: 시원함을 넘어서 약간 서늘한 온도에서 맛보는 와인 족욕 체험은 그야말로 인기 만점.
2: 맨 처음에 너무 추워서 정말 여기에 소름이 돋았는데 아,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진짜. 더위 피하기 딱인 것 같아요.
0: 이것도 피서철이 되면 하루 방문객이 3천 명가량으로 급증합니다. 평상시 대비 10배 이상의 수준입니다. 이른바 정통 피서지라고 할 수 있는 바다 해수욕장을 찾는 인파도 많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피서객이 몰려 바닷물과 함께 극한 폭염을 이겨냈습니다.
3: 여름 휴가를 맞아서 이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아이들도 즐거워해서.
0: 땅 속에서, 동굴 속에서, 바다 속에서. 극한 더위와의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 증시 점검회의를 엽니다. 순방 기간에 있었던 국내 증시 급등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며 국정 복귀의 속도를 내려는 걸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국내 주식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한성수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순방 기간 급등락을 반복했던 코스피 상황을 점검하고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책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범위를 포함해 공급 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논란이 됐던 국내 현안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국정 복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부터는 산업부, 기후부 등 부처 업무 보고도 이틀간 이어갑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7박 11일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6: 약간 이례적인 간담회이긴 한데 제가 남미를 갔다가 어딘가에서 급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못해서.
5: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9,5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분야 도약 의지를 밝힌 샌프란시스코 행사가 꼽힙니다.
7: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5: 이어진 남미 3개국에선 우리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넓히고 자원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8: 기묘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5: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과 청와대, 내각 개편 등 집권 2기 국정운영 구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12: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언제나 마음뿐.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그렇게 못난 나를 위해 밝은 모습은 늘 그늘이었지. 이젠 좀 쉬어. 모든 걸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항상 꿈꿔왔듯이 욕심 부리지 말고 예쁘게 살자.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아 어디로 갔느냐. 세월아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부울경 순회경 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8%포인트 차로 김민석 후보를 앞섰습니다. 박빙 승부의 후보들의 신경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정청래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울산에선 밀렸지만 부산과 경남에서 앞서면서 부울경 전체로는 김민석 후보보다 1,514표, 2.8%포인트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최종 결과에서는 경남의 5% 전략지역 가중치가 적용돼 표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충청권까지 앞단한 중단 결과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1%포인트 정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박빙 승부 속 후보들 간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가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라고 맹공했고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구태 개파 정치를 벌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5: 신천지 억제기만은 못 넘어가겠습니다.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죄를 묻겠습니다.
6: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4: 정 후보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논란을 언급하며 김 후보를 믿을 수 있느냐고 호소했고 김 후보는 명청대전을 언급하며 당청 불협화음을 막아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조선일보 사설에서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6: 명청대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4: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대표는 연임하지 않는 게 전통이라며 선거를 승리한 대표들도 연임하지 않았다고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7: 대통령과 이렇게 맞지 않고 잠을 무릴 정도로 당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왜 나오는 거야 왜?
4: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당선권인 5위 안에 친청계가 최민희, 한민수 후보 2명,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 3명이 포함된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가 나눠 가진 상황. 호남과 수도권 등 민주당의 핵심 지역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 선거도 친명 대 친청 간 개파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당대표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날선 공세를 주고받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울경 합동연설에 나선 8명 최고위원 후보들의 입은 한층 더 거칠어졌습니다. 먼저 정청래 후보를 정조준한 친명기는 더는 명청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9: 말로는 대통령 지킨다면서 흔들어대고 엇박자내고 그런 지도부 내버려 둬야 됩니까?
10: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게 집권 여당 당대표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11: 왜 이재명 대통령을 장판교의 장비처럼 백척간두에 두고 흔들어옵니까 여러분?
8: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고리로 낡은 지도부를 몰아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2: 무책임 정치, 모렴치 정치, 언행불일치 정치, 심판하고
7: 잔파도에도 출렁출렁거리는 돕담배 같은 당 운영으로 우리 당의 패배감을 물려줬습니다.
8: 반면 친정계는 친명 반면구도와 자기 정치 공세야말로 당을 흔드는 분열의 시도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13: 우리 당에 잘못되기를 바라고 대통령과 우리 당을 이간질하는 가짜 프레임이고
7: 진짜 자기 정치는 총리하면서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한 게 자기 정치 아닙니까?
8: 또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과 정치 행보를 정조준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14: 2002년 노무현 후보를 퇴출시키고 정몽준 후보 만들기 위해 당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8: 친명과 친정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은 사정없이 서로를 겨누며 최고위원 경선 역시 당대표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후보들의 연설 내내 지지자들의 고성이 이어졌고 곳곳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부장원.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 증시 점검 회의를 엽니다. 순방 기간에 있었던 국내 증시 급등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며 국정 복귀의 속도를 내려는 걸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5: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국내 주식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한성수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순방 기간 급등락을 반복했던 코스피 상황을 점검하고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책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범위를 포함해 공급 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논란이 됐던 국내 현안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국정 복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부터는 산업부, 기후부 등 부처 업무 보고도 이틀간 이어갑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7박 11일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6: 약간 이례적인 간담회이긴 한데 제가 남미를 갔다가 어딘가에서 급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못해서.
15: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9,5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분야 도약 의지를 밝힌 샌프란시스코 행사가 꼽힙니다.
17: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15: 이어진 남미 3개국에선 우리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넓히고 자원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8: 기묘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15: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과 청와대, 내각 개편 등 집권 2기 국정운영 구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이번 주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폭염의 기세가 서쪽으로 넘어올 걸로 보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돌핀의 경로에 따라 수도권에 극한 더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9: 한반도 동남쪽을 40도 넘게 달구었던 폭염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엔 더위가 수도권을 겨냥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40도 넘는 가마솥 더위를 이끈 건 펜 현상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북서풍이 불었는데 양산을 둘러싼 영남 알프스를 넘으며 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를 끌어안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뀝니다. 한반도 동남부가 겪은 펜 현상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괌 북쪽에서 크게 발달한 채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돌핀은 이 더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열돔을 뚫지 못하고 뜨거운 바람만 불어넣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에 위치하면서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도 기온이 높아질 전망이며 태풍 돌핀이 괌 북북 동쪽 해상에서 서진하면서 동풍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9: 경남 양산이 여전히 덥지만 40도는 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 전남 광주도 39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등 더위가 점차 서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3: FM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내실을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내시뉴스시작합니다
4: 경남양산의낮최고기온이42도를넘기며기상관측사상최고기온을연일경신했습니다
5: 양산의이같은기록적인폭염은지형적인원인과기상조건이맞아떨어진결과라는분석이나왔습니다이광현기자가보도합니다
6: 뜨겁게달구어진도로위에산수차가연신물을뿌리고있습니다양산을들고시원한음료로더위와싸워보지만다시실내로들어가고싶을정도로겪어보지못한고온입니다
7: 제가살면서느꼈던여름날씨들중에이번여름이제일더운것같습니다지금제가씻고나왔는데나온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바로이몸쪽에땀이많이나고있고특히42도라는그게본적이없는것같아가지고
6: 경남양산의기온이국내기상관측사상처음으로42도를넘겼습니다닷새연속40도를넘은것도초유의일입니다양산의이같은가마솥더위는기온상승을부추기는환경들이맞물린결과라는분석입니다높은산들로둘러싸인분지지형에이중으로한반도를덮은고기압이뜨거운공기를가둔데다가강한일사까지겹친탓입니다게다가경남지역은장마때비가적게내려땅이메마른것도한몫했습니다기온을끌어올리는각종악조건을갖추며극한폭염에시달린양산최상위폭염특보인폭염중대경보가연이어발령되며우리나라기상역사를

0: 제대로 섰습니다. YTN 이광연입니다.
1: 이번 주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폭염 기세가 한반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2: 북상하고 있는 태풍 돌핀의 경로에 따라 수도권에 극한 더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장하윤 기자입니다.
0: 한반도 동남쪽을 40도 넘게 달구었던 폭염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엔 더위가 수도권을 겨냥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40도 넘는 가마솥 더위를 이끈 건 펜 현상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북서풍이 불었는데 양산을 둘러싼 영남 알프스를 넘으며 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를 끌어안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뀝니다. 한반도 동남부가 겪은 펜 현상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괌 북쪽에서 크게 발달한 채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돌핀은 이 더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열돔을 뚫지 못하고 뜨거운 바람만 불어넣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3: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에 위치하면서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도 기온이 높아질 전망이며 태풍 돌핀이 괌 북북동쪽 해상에서 서진하면서 동풍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0: 경남 양산이 여전히 덥지만 40도는 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 전남 광주도 39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등 더위가 점차 서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주말, 온열 질환자 수가 90명대로 하루 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2: 특히 40도를 넘나드는 남부지방에서는 댐의 저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뭄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4: 8월의 첫 주말 온열 질환자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9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하루 전과 비교하면 18명이나 많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폭염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환자가 더 많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 수는 경북은 190명, 경남이 175명, 전남 광주는 169명으로 서울 환자 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경남의 인구가 서울의 3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폭염 피해가 남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오는 5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78.8%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이나 작업장 등 실내 발생 비중도 21.2%로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질식사고 위험이 큰 곳은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에 따른 가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남 밀양시의 밀양댐이 저수율 33%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생활, 공업 용수 가운데 일부를 밀양강과 낙동강 물로 대체하고 농업 용수는 경우에 따라 아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도 저수율 55%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남부권 등의 국장급 현장 총괄관리관 등을 파견해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강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폭염 피해가 심각한 남부권에는 구호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 시원한 해수욕장뿐 아니라 땅속과 동굴 같은 이색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정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땅굴, 즉 폐탄광을 활용해서 만든 충남 보령의 냉풍욕장.

0: 지하 수백 미터 탄광 갱도에 있던 찬 공기가 더운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요.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한 번쯤 다 와보고 또 와보고 싶은데.
0: 이곳에서는 몸이 움츠러들 정도의 서늘함이 느껴져서 긴 옷이나 담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2: 밖에 너무 더운데 아이들이 너무 여기 안은 시원하다고 처음엔 좋아했는데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꺼내게 입게 되겠더라고요. 네, 저도 좀 춥고.
0: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만 명이 넘는 한여름 피서객이 이곳 냉풍욕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무주 양수발전소 건설 당시에 만들어졌던 동굴터널. 지금은 머루와인 동굴로 변신해서 한여름 이색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네, 지금 무주 바깥 온도는 33도에서 34도가량인데요. 이곳은 12도 정도입니다. 짧은 팔을 입으면 약간 서늘한 정도입니다.
0: 시원함을 넘어서 약간 서늘한 온도에서 맛보는 와인 족욕 체험은 그야말로 인기 만점.
4: 맨 처음에 너무 추워서 정말 여기가 소름이 돋았는데 아,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진짜. 더위 피하기 딱인 것 같아요.
0: 이것도 피서철이 되면 하루 방문객이 3천 명가량으로 급증합니다. 평상시 대비 10배 이상의 수준입니다. 이른바 정통 피서지라고 할 수 있는 바다 해수욕장을 찾는 인파도 많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피서객이 몰려 바닷물과 함께 극한 폭염을 이겨냈습니다.
5: 여름 휴가를 맞아서 이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아이들도 즐거워해서.
0: 땅 속에서, 동굴 속에서, 바다 속에서. 극한 더위와의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또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3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은 낮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넘기며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연일 경신했습니다.
1: 양산의 이 같은 기록적인 폭염은 지형적 원인과 기상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뜨겁게 달구어진 도로 위에 탄수차가 연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양산을 들고 시원한 음료로 더위와 싸워보지만 다시 실내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겪어보지 못한 고온입니다.
3: 제가 살면서 느꼈던 여름 날씨들 중에 이번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씻고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몸쪽에 땀이 많이 나고 있고 특히 42도라는 그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2: 경남 양산의 기온이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겼습니다. 닷새 연속 40도를 넘은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양산의 이 같은 가마솥 더위는 기온 상승을 부추기는 환경들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은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둔 데다가 강한 일사까지 겹친 탓입니다. 게다가 경남 지역은 장마 때 비가 적게 내려 땅이 메마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기온을 끌어올리는 각종 악조건을 갖추며 극한 폭염에 시달린 양산.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연이어 발령되며 우리나라 기상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YTN 이광연입니다.
0: 지난 주말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가 90명대로 하루 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1: 특히 40도를 넘나드는 남부지방에서는 댐의 저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뭄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4: 8월의 첫 주말 온열 질환자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9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하루 전과 비교하면 18명이나 많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0: 지역별로 보면 역시 폭염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환자가 더 많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 수는 경북은 190명, 경남이 175명, 전남 광주는 169명으로 서울 환자 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경남의 인구가 서울의 3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폭염 피해가 남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오는 5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78.8%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이나 작업장 등 실내 발생 비중도 21.2%로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질식사고 위험이 큰 곳은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에 따른 가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남 밀양시의 밀양댐이 저수율 33%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생활, 공업 용수 가운데 일부를 밀양강과 낙동강물로 대체하고 농업 용수는 경우에 따라 아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도 저수율 55%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이번 주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반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2: 북상하고 있는 태풍 돌핀의 경로에 따라 수도권에 극한 더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3: 한반도 동남쪽을 40도 넘게 달구었던 폭염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엔 더위가 수도권을 겨냥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40도 넘는 가마솥 더위를 이끈 건 펜 현상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북서풍이 불었는데 양산을 둘러싼 영남 알프스를 넘으며 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를 끌어안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뀝니다. 한반도 동남부가 겪은 펜 현상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괌 북쪽에서 크게 발달한 채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돌핀은 이 더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열돔을 뚫지 못하고 뜨거운 바람만 불어넣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4: 고기압의 중심이
5: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4: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도 기온이 높아질 전망이며 태풍 돌핀이 괌 북북 동쪽 해상에서 서진하면서 동풍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3: 경남 양산이 여전히 덥지만 40도는 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 전남 광주도 39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등 더위가 점차 서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으로 2일 오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항공기 급유가 이뤄지는 동안 독일에 사는 동포들을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과 인공지능 AI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에선 각국 정상들과 주요 광물의 공급망 공조 강화와 교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인 내일부터는 다시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2.8%포인트 차로 김민석 후보를 앞섰습니다. 치열한 박빙 승부 속 당대표 후보들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정청래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울산에선 밀렸지만 부산과 경남에서 앞서면서 부울경 전체로는 김민석 후보보다 1,514표, 2.8%포인트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최종 결과에서는

0: 경남의 5% 전략지역 가중치가 적용돼 표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충청권까지 앞단한 중단 결과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1%포인트 정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박빙 승부 속 후보들 간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가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라고 맹공했고,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구태 개파 정치를 벌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1: 신천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2: 넘어가겠습니다.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죄를 묻겠습니다.
3: 당일 지도부를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3: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0: 정 후보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논란을 언급하며 김 후보를 믿을 수 있느냐고 호소했고, 김 후보는 명청대전을 언급하며 당청 불협화음을 막아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조선일보 사설에서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2: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3: 명청대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1: 더불어민주당 대표
3: 현실을
1: 후보입니다.
3: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0: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대표는 연임하지 않는 게 전통이라며 선거를 승리한 대표들도 연임하지 않았다고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3: 대통령과 이렇게 맞지 않고
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3: 잠을
1: 후보입니다.
3: 잠을 누릴 정도로 당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왜 나오는 거야 왜?
0: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당선권인 5위 안에 친청계가 최민희, 한민수 후보 2명,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 3명이 포함된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가 나눠 가진 상황. 호남과 수도권 등 민주당의 핵심 지역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친명과 친청의 개파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상대를 겨눈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당대표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날선 공세를 주고받은 건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울경 합동연설에 나선 8명 최고위원 후보들의 입은 한층 더 거칠어졌습니다. 먼저 정청래 후보를 정조준한 친명기는 더는 명청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3: 말로는
1: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3: 흔들어대고 엇박자내고 그런 지도부 내버려 둬야 됩니까?
6: 대통령을 어렵게
1: 엄미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6: 집권 여당 당대표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3: 왜?
1: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3: 장비처럼 백척간두에 두고 흔들어옵니까 여러분?
5: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고리로 낡은 지도부를 몰아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6: 무책임 정치.
1: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6: 어랭불일치 정치. 심판하고.
1: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3: 돕담배 같은 당 운영으로 우리 당의 패배감을 물려줬습니다.
5: 반면 친청계는 친명 반면 구도와 자기 정치 공세야말로 당을 흔드는 분열의 시도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1: 우리 당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대통령과 우리 당을 이간질하는 가짜 프레임이고
3: 진짜 자기
1: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3: 자기 정치 아닙니까?
5: 또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과 정치 행보를 정조준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1: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8: 퇴출시키고 정봉준 후보 만들기 위해 당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5: 친명과 친청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은 사정없이 서로를 겨누며 최고위원 경선 역시 당대표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후보들의 연설 내내 지지자들의 고성이 이어졌고 곳곳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부장원.
9: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후속 입법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될 예정인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10: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실대범죄 전권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 사회적 약자에 대한 7대 범죄는
1: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입니다. 네,
11: 요청 중에 거의 다 발의 단계에 이르렀고요. 등등에 필요한 조직법 관련된 것도 즉시 발의해서 즉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전권 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확인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권 송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정부는 앞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연일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악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최고위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2: 이는 결국 정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10: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자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9: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70여 년의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겪게 됐습니다. 다만 일선에서는 제대로 된 대비 없이 법부터 통과됐다며 개문발차 우려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건데 여전히 남은 과제가 산적해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개문발차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며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맡았던 주요 범죄 수사를 이어받는 이른바 포스트 검찰 시대 안착을 위한 핵심 기관 중 하나지만 아직 곳곳에는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 대상 임용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직급과 처우 등 신분 문제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일선의 시각입니다. 중수청 수사에 필요한 전산망, 킥스 구축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맡게 되는 공소청의 직제, 인력 재배치 문제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여기에 개정 형소법에 맞춰 준칙 등 하위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숙제인데 내부에선 2개월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경찰과 공수처 등 기존 기관과 중수청, 공소청이란 세 기관 사이 역할 재정비와 협업 체계 등 실무 절차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소속 검사의 수사 위법성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일각에선 개점 휴업 상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시행령 부칙을 개정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9: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 절차 참여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최소한의 정보 접근마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문의를 해도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하는 건 기자인 피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신규혜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14: 지난해 여름 기자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낙연 형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고 한 달 만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6개월 뒤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 중간에 피의자 네. 조사나 뭐 이런 게 좀 추가로 있었을까요?
16: 아직 검사님이 기록 갖고 계셔가지고 예,
14: 다시 6달을 기다려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왔지만 법원에서도 정보 접근의 벽은 높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송달된 공소장을 피해자는 열람 복사 신청을 거쳐 일주일 만에야 받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기록을 확인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 재판을 마쳐도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미 수사로 1년 가까이 보냈기 때문에 상급심까지 거친다고 가정하면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 보안수사권 자체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이번 논의에서도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범죄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정보 접근마저 제한돼 있습니다. 법 개정 논의의 초점이 검찰 권한 축소에 맞춰진 사이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권리 사각지대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지난주 사흘 연속으로 하락하는 등 역대급 폭락장이 이어졌던 코스피가 마지막 거래일엔 18% 가까이 폭등하면서 반등에 나섰습니다.
1: 과매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기업 실적 발표 등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달 27일 6,800선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2.37% 떨어진 6,590선으로 하락했습니다. 주간 하락률은 2%대였지만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에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17%가량 하락하는 역대급 폭락장이 벌어졌는데 다시 하루 동안 1,000포인트 넘게 반등하며 하락분을 만회했습니다. 중국발 반도체 쇼크에 투심이 얼어붙었지만 아마존 등 빅테크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AI 투자 확대 방침도 재확인한 것이 증시 반등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차입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던 대형 헤지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것도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코스피가 여전히 낙폭 과대 구간에 있는 데다가 주력 업종의 실적을 통해서 전반의 이익 신뢰성도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앞으로 상승장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3: 하락장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4: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3: 폭락장은 좀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되돌리는 반등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기업들의 실적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경제 환경도 나쁘지 않았고.
2: 앞으로 예정된 AMD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코스피 반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7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시장 예상보다 더 오른 것으로 발표되면 금리 인상 우려도 낮아지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6: 8월 3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7: 차이콥스키의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 2막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아라비아의 춤, 커피, 중국의 춤, 차.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8월 3일 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아라비아의 춤, 커피, 중국의 춤, 차,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0: 여름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 다니다 보면 시원한 한잔 먹게 되죠. 인태 씨도 커피 좋아하시죠?
1: 네, 커피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 여행 다녀오고 나서 생각해보면 거기서 커피를 많이 거의 안 먹었거든요.
0: 그래요? 거기 커피 맛있는데.
1: 그런데 그러니까 컨디션도 잠들찍 오고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덜 먹으려고 하고
0: 지금
1: 있습니다.
0: 지금 드신 건 라떼인가요? 저 녹차인가요?
1: 네, 녹차요.
0: 그렇군요. 네. 자, 언제부터인지 커피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죠. 사실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믹스커피가 전부였는데.
1: 믹스커피 맛있었어요.
0: 그죠? 어느 순간 이런 카페가 생겨나면서
1: 맞아.
0: 아메리카노를 먹었던 것 같아요.
1: 우리 요즘에는 뭐 좀 고등학생 애들도 아메리카노 먹으러 가자 이렇게 데이트할 때 딱 그러는데 우리는 과일빙수 먹으러 가자 했잖아요.
0: 과일빙수, 뭐 파르페 이런 거 있죠.
1: 그 흔들의자 타면서
0: 아 캔모아 그거요.
1: 이거 내가 여기 자리 맡아놨다. 흔들의자 세 개밖에 없거든. 빨리 와라 내가 맡아놨다. 그러면 이제 같이 타갖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알 좀 조금 선물해줘. 나 문자를 보내는 게 조금 적어서 너한테 못 보내. 는데 그럼 내가 알 줄게. 알
0: 문자 100개, 개수 보내주고 그랬죠.
1: 알 100개 줄게. 뭐 이러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예, 커피 얘기하다가. 네. 근데 이제 클래식 음악가들 중에는 커피를 정

0: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 대표적인 인물은 비트펜,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의 비서인 쉰들러가 쓴 전기에 나오는 일화인데 베토벤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직접 커피를 내려 마셨는데 원두를 정확히 64알씩 세웠다고 합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내가 귀는 안 들려도 커피는 셀 수 있어. 60알. 그렇지. 이게 커피가 맛있어. 완벽을 추구했던 성격이 커피 한 잔에도 그대로 드러난 셈. 어우, 나 이런 사람이랑 친구 못해요.
0: 그러니까 그 초밥, 밥알수처럼 맞으려?
1: 밥알이 몇 개고? 원두가 몇 개고?
0: 예순알.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귀족이나 부유한 시민의 집 응접실에서 사교 모임이 열렸죠. 이런 곳을 살롱이라고 했는데
1: 지금은 살롱이 약간 그 옷가게인데 고급 그렇죠. 청담동에
0: 그런 걸 살롱이라 하죠.
1: 옷가게고 네. 거기서 모여갖고 조금 부자들끼리 얘기하면서 맞죠. 이제 옷 사는 곳을 살롱이라고 하죠.
0: 여러 느낌으로
1: 하죠?
0: 살롱이 써지죠. 그래서 그때 살롱은 그곳에서 음악을 듣고 문학 작품을 낭독하고 예술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요. 연주가 끝난 뒤 커피를 마시면서 방금 들은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다고 합니다.
1: 19세기 말에 이르면 카페라는 공간도 발전했습니다. 시민과 예술가가 자유롭게 모여서 신문을 읽고 토론하거나 연주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카페 콩세르 이 문화가 특히 유명한데 프랑스의 음악가 에릭 사티는 이런 카페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0: 오늘날 우리가 조용한 카페에서 사티의 음악을 자주 듣게 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죠.
1: 베토벤과 사티의 음악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치꼬레아의 피아노 연주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치코레아의 피아노 연주고요.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커피와 관련 있는 음악 중에서는 바흐의 커피 칸타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커피가 없으면 참을 수 없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흐 시대에도 이미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0: 당시 독일에서는 커피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하죠. 젊은 세대들은 커피에 빠졌지만 기성세대들은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1: 못마땅할 이유는 뭐예요?
0: 바로 이런 모습을 바흐가 세속 칸타타로 작곡한 것이죠.
1: 보통 칸타타라고 하면 교회 음악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세속적인 내용을 담은 칸타타라고 합니다.
0: 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죠. 커피 좀 그만 마셔라. 하지만 딸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는 1000번의 입맞춤보다 달콤하고 머스켓 와인보다 더 맛있어요. 커피를 못 마시게 하면 10도 가지 않을 거예요.
1: 가지마. 가지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를 끊어야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러자 딸은 커피를 마음껏 마시게 해주는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다. 조건을 혼인계약서에 넣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속고 딸은 커피도 마시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0: 이 곡이 연주된 장소도 재밌습니다. 커피 하우스에서 초연됐다고 합니다. 바흐는 교회 음악을 작곡하는 틈틈이 라이프치히의 짐머만 커피하우스에서 콜레기움 모지쿰이라는 연주회를 이끌었는데요. 커피 칸타타도 바로 여기서 연주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들이 커피를 주제로 한 음악을 들었던 거죠.
1: 바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 중에서 아리아. 아, 커피가 얼마나 달콤한지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가 부릅니다.
0: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 내 책임이지. 과연 항상 그럴까요? 건강해지려고 찾은 헬스장에서 큰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그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2: 하나만 더. 하나만 더.
3: 저기 봐봐. 저 사람 다벨이 깔린 거 아니야?
2: 어떡해. 여기 사람 좀 불러주세요.
1: 한 40대 남성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70kg 바벨에 목이 눌렸습니다. 약 25분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일주일 뒤에 숨졌죠.
3: 20분 넘게 저 상태였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고? 아니 트레이너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거야?
2: 그러게. 누군가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1: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철저히 개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까지 헬스장이나 트레이너에게 모두 책임지라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일까요? 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4: 헬스장은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검찰 측은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5: 자자 조용들 하시고요. 선고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 사고와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1: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물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죠. 항소심에선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헬스장 측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은데요. 헬스장이라는 게 워낙 많은 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예,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1: 오프닝에서 사건의 큰 줄기 소개하긴 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검찰이 헬스장 대표 트레이너에게 어떤 책임을 어떤 이유에서 물은 건지 정리를 해주시죠.
6: 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40대 회원 한 분이 홀로 약 70kg 중량의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바벨에 목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되어 있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담당 트레이너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은 전문 체육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대표가 이를 어겼고 트레이너 역시 CCTV 모니터링이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회원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죠.
1: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내용을 보면 헬스장 측이 법에서 정한 체육 지도자를 두지 않은 사실 이 자체는 법원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였다.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판단이 나왔던 거죠?
6: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을 위반한 것과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도 헬스장 측이 체육 지도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분만 질식 상태가 계속되어도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 순간 사고를 확실히 막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1: 네, 피해자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무려 25분가량 발견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 누군가가 조금만 살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인 법감정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6: 네, 이 대목에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니 25분이나 방치됐는데 어떻게 죄가 없냐라고 말씀하신

0: 하면서 일반인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눌려 질식 상태가 되면 5분만 지나도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도 지적했는데요. 즉, 25분이라는 시간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에 단 5분 안에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구조했어야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상주 직원이 있었더라도 하필 그 5분 사이에 다른 회원을 지도하고 있었거나 또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면 결국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100% 살릴 수 있었다는 확신이 없는 한 함부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1: 또 재판부는 헬스장은 수영장과는 다르다. CCTV로 이용자의 상태를 수시로 살필 의무까지는 없다. 그렇다면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라고 봐야 할까요?
0: 예, 앞서 말씀드린 1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수영장과의 비교가 등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수영장은 익사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 요원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해야 하는 특수시설이지만 헬스장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의 위험 시설은 아니라고 본 거죠. 현실적으로 헬스장 측에 요구된 안전관리 의무는 시설물 자체의 위험성, 예를 들어서 기구 고장 등을 점검하고 기본적인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수준 정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운동 동작을 일일이 실시간 밀착 감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1: 네, 항소심 결과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민사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헬스장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0: 예,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민사 재판은 누구 과실이 더 큰가를 다투는 과실 비율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헬스장이 안전 교육이나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용객이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법원은 헬스장의 러닝머신 안전 이용 안내문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PT 강사 역시 기계에서 내려오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점, 그리고 기구 간 간격이 16cm 정도로 너무 좁았던 점 등을 들어서 헬스장 측에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1: 그런데 반대로 헬스장에서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배상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헬스장 발매트에 미끄러져서 골절된 케이스, 또 헬스장 내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한 케이스, 둘다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0: 예,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입니다. 첫째는 헬스장 락커룸 사우나 앞에 발매트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뼈가 골절됐다며 8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유를 보면 해당 발매트가 심하게 들떠 있거나 뭐 미끄러웠다는 사진이나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고 헬스장이 사우나 바닥의 물기를 완벽히 건조하게 유지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본인의 과실 가능성 높게 봤습니다. 둘째는 헬스장 샤워실 내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고 방치됐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우나 온도가 75도에서 80도로 통상 범위였고 주의 표지판도 정상 부착되어 있었으며 관계 법령상 업주에게 사우나 내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이용객 상태를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1: 결국 헬스장 사고에서 중요한 건 증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떤 관리 의무에 대한 그런 규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할까요?
0: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법원은 감정이나 정황만으로는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매트 사고처럼 본인은 시설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당시 현장 사진이나 CCTV 또는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본인 과실로 봐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직후에 현장 증거 확보가 민사소송 승패의 결정적 열쇠가 되겠습니다.
1: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요. 혼자 운동하다 다친 경우랑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운동하다 다친 경우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도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법원이 다르게 판단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0: 네, 법원은 이 두 경우를 완전히 다르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훨씬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주의 의무도 크게 보기 때문에 헬스장 측 책임을 절반이나 또는 그 정도로 낮게 제한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개인 지도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혼자 운동하는 경우에 비해서 트레이너의 주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묻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너와 덤벨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이 아령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령이 얼굴로 떨어져서 치아가 부러진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트레이너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아령을 받아줘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헬스장 측 책임을 60% 정도 인정했습니다.
1: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헬스장 이용하다 다치면 내 책임이 큰지 헬스장 책임이 큰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이게 가장 사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0: 네.
1: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의 하자나 뭐 안내, 지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다면 헬스장 책임이 커지겠죠. 그리고 시설은 정상인데 본인의 무리한 동작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면 본인 책임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겠죠. 사고 직후에 기구 상태나 안내문 부착 여부 또는 바닥 상태 같은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확보해 두셔야 하겠고요. CCTV 영상 보존도 잊지 않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분들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 수집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정석의 아로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한강에서 수영하던 3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2: 구조대는 이 남성이 수중보에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3: 서울 잠실대교에 있는 수중보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높낮이 차이로 거센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이곳에 30대 남성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아침 8시 40분쯤입니다.
4: 남성은 이곳 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강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수중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3: 신고 직후 출동한 순환구조대가 7분 만에 남성을 발견했는데 구명투부에 연결된 밧줄을 몸에 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한강 뚝섬 순환구조대 관계자입니다.
3: 구조 당시 이미 의식을 잃어 심정지 상태였던 남성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수중보에 빨려 들어가게 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어제 오전 충북 괴산 동진천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숨진 여성은 인근 주민으로 확인됐고요. 발견 당시 다슬기 채집망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혼자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에서 귀국합니다. 이 직후 부동산 증시 점검 회의를 엽니다.
2: 순방 기간 있었던 국내 증시 급등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며 국정 복귀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국내 주식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한성숙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순방 기간 급등락을 반복했던 코스피 상황을 점검하고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책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범위를 포함해 공급 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논란이 됐던 국내 현안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국정 복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0: 귀국 다음 날부터는 산업부, 기후부 등 부처 업무 보고도 이틀간 이어갑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7박 11일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 약간 이례적인 간담회이긴 한데 제가 남미를 갔다가 어딘가에서 급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못해서.
0: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9,5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분야 도약 의지를 밝힌 샌프란시스코 행사가 꼽힙니다.
2: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0: 이어진 남미 3개국에선 우리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넓히고 자원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3: 기묘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3: 협력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0: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과 청와대, 내각 개편 등 집권 2기 국정운영 구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김민석 후보에 앞섰습니다.
6: 치열한 박빙 승부 속에 당대표 후보들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정청래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울산에선 밀렸지만 부산과 경남에서 앞서면서 부울경 전체로는 김민석 후보보다 1,514표, 2.8%포인트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최종 결과에서는 경남의 5% 전략지역 가중치가 적용돼 표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충청권까지 앞서난 중단 결과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1%포인트 정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박빙 승부 속 후보들 간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가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라고 맹공했고,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구태 개파 정치를 벌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8: 신천지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8: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죄를 묻겠습니다.
9: 당의 지도부를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없어야 합니다.
9: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7: 정 후보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논란을 언급하며 김 후보를 믿을 수 있느냐고 호소했고, 김 후보는 명청대전을 언급하며 당청 불협화음을 막아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 조선일보 사설에서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8: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9: 명청대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7: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대표는 연임하지 않는 게 전통이라며 선거를 승리한 대표들도 연임하지 않았다고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9: 대통령과 이렇게 맞지 않고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9: 잠을 못 잃을 정도로 당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왜 나오는 거야 왜?
7: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당선권인 5위 안에 친청계가 최민희, 한민수 후보 2명,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 3명이 포함되는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가 나눠 가진 상황. 호남과 수도권 등 민주당의 핵심 지역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알리는 국민보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보안수사권 폐지 개정 논의를 주도한 위원들이 총출동해서 바뀐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6: 반대로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빼앗고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헌법 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5: 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격변을 겪게 됐습니다.
6: 다만 일선에서는 제대로 된 대비 없이 법부터 통과됐다며 개문발차 우려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건데 여전히 남은 과제가 산적해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개문발차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며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맡았던 주요 범죄 수사를 이어받는 이른바 포스트 검찰 시대 안착을 위한 핵심 기관 중 하나지만 아직 곳곳에는 물음표가 남아있습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 대상 임용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직급과 처우 등 신분 문제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일선의 시각입니다. 중수청 수사에 필요한 전산망, 킥스 구축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맡게 되는 공소청의 직제, 인력 재배치 문제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여기에 개정 형소법에 맞춰 준칙 등 하위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숙제인데 내부에선 2개월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경찰과 공수처 등 기존 기관과 중수청, 공소청이란 새 기관 사이 역할 재정비와 협업체계 등 실무 절차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소속검사의 수사 위법성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일각에선 개점 휴업 상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시행령 부칙을 개정해 중수청과 공수청의 출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5: 네, 이번엔 투표용지 부족 사건의 후폭풍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고의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6: 투표자 수가 일률적으로 늘거나 일정 시간 증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며 신속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밝힌 지난 대선 당시 서울 홍은 이동 등의 시간대별 투표 현황입니다. 오전 7시 100명, 8시 100명, 9시 100명, 10시 200명 등 투표자 수가 11시간 연속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입니다. 창원 의창구에서도 오전 7시부터 5시간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100명씩만 증가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렇게 100명 단위로 끊어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구가 총 5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오산시 남촌 1 투표구에서는 1시간 동안 259명이 증가한 뒤 3시간 동안 한 명도 늘지 않는 등 일정 시간 투표자 수가 멈춘 곳은 전국 90곳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1명 또는 2명만 증가한 곳도 14곳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12: 이번 지방선거에 이어
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투표자 수를 서버에 고의로 허위 입력한 것은 조직적 습관적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그러면서 특검의 강제 수사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며 선관위 전산 서버부터 재검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또 최근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는 직원의 메신저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며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이 국가 선거 전산망을 흔든 국기문란 범죄 정황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단 하나의 의문도 남기지 않는 전면 수사만이 무너진 선거 신뢰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5: 징역형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건 판례를 방어 논리로 펼쳤습니다.
6: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다른 판례를 꺼내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 내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권 가도를 열어줬던 7대 5 무죄 판결을 방어막으로 내세웠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20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토론회의 특수성을 인정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표명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14: 상황과
4: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입니다.
14: 기초하여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3: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발언들 역시 기자들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한 것일 뿐이라며 이 논리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나 간담회는 상대 후보와 공방을 벌이는 TV 토론과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가 유죄 잣대로 꺼내든 건 이 대통령의 또 다른 판례였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다섯 차례나 인용한 겁니다.
15: 문구 연결 방법 등
4: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5: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3: 표현의 세부 내용보다는 일반 유권자가 받는 전체적 인상이 중요하고 과거 행적을 부인한 건 유권자 알 권리 침해라는 이 전원합의체 법리 등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16: 공직선거법 제250조
4: 조승표 제1항 허위사실 부장판사입니다.
16: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13: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판례까지 끌어왔지만 역설적에게도 이 대통령의 최신 판례가 유죄의 부메랑이 된 셈입니다. 이어지는 상급심에서도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5: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대공습 보류를 발표한 뒤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6: 중재국을 통한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놓고 양측 간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요?
17: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쟁점에 대한 협상이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오만과의 해협 관리 관련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국영TV 인터뷰에서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항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카타르가 조율한 사협안, 즉 선박들이 이란이 통제하는 북측 해역으로 페르시아만에 진입하고 오만의 남측 해역으로 빠져나가는 방안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가이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기존 안에서 한 발 더 나가 새 중간 항로나 별도의 통항 구역을 설정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전면 개방이라는 조건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내 보수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여전히 쥐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협상 중지안을 이란이 수용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이며 오직 이란군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통과 가능합니다.
5: 네, 가자 지구에서는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7: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장해제에 동의했다고 발표해서 종전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현장에서는 발표 뒤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이 일요일에도 이틀 연속 가자 지구를 공습해서 최소 1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4: 휴전이라고 하지만 휴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죽였습니다. 우리를 학살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입니다.
17: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 합의안과 관련해 백악관에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전달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하마스가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을 강화했다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과 철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두 전선 모두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산책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6도, 습도는 78%입니다. YTN 뉴스 FM.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새벽 4시 반쯤 일어나는데요. 뜨거운 태양과는 먼 캄캄한 시간이죠. 일어나서 본 온도는 25도, 26도 정도였는데 차에서 재보니까 28도더라고요. 아침부터 또 금방 30도를 넘겠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야외와 더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걱정인데요. 폭염, 중대경보 등 확인하셔서 반드시 한낮 더위 피하고 안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증시는 더위만큼이나 빨갛게 치솟았지만 큰 변동에 따른 불안감 여전합니다. 오진석 마켓 에디터와 함께 뉴욕 증시 소식 확인해서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충돌은 잠시 멈춘 듯한데요.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의 이민자 문제로 유럽이 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트럼프가 껴 있습니다. 고승혁 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주말 주요 뉴스와 폭염 관련 뉴스 잠시 후 강영구 뉴스 셰프가 전해드립니다.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면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깝다 이렇게 느끼죠.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기승일수록 시원한 가을이 더 가까운 곳 아닐까요? 그렇게 한 주 열심히 버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무더위에 입맛 없다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무더위에 귀찮다고 뉴스 걸으시면 안 됩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게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더위 소식부터 먼저 들어야겠네요.
1: 역대 최악의 폭염.
0: 와, 경남 양산 42도였어요.
1: 네, 어제 오후 1시 19분 기준 양산의 기온은 42.2도 찍었고요. 7분 뒤인 1시 26분에 42.5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게 1904년인데 122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0: 이게 부산 경남 지역 중심으로 지금 폭염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네. 야구 경기도 취소, 연기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1: 지난 주말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야구 경기는 주말 경기 모두 취소가 됐고요.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야구 경기는 토요일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네. 특히 토요일 경기 전에 사직 야구장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는데요. 네. 인조잔디는 73.4도, 관중석은 63.9도로 나타났습니다.
0: 이게 경기장이 돔 형태니까 아마 열이 고여서 더 뜨거운가 봅니다.
1: 맞습니다. 경기 진행이 불가능한 그런 극심한 더위였죠.
0: 자, 이런 폭염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1: 네,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됐고요. 정부는 지역별 폭염 대응 상황 점검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0: 자, 오늘부터는 동풍이 붑니다. 이게 산을 넘으면서 공기가 뜨거워지는데

0: 찍고 여러 국가들 돌아서 이제 돌아온 거죠.
1: 맞습니다. 미국 남미 찍고 독일로 향한 이 대통령.
0: 와, 꽤 7박 10일 동안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순방 내용 정리해 주시죠.
1: 네, 먼저 미국 방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방문의 핵심은 AI였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죠.
0: 네. 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만찬들도 했고 글로벌 AI 리더들과 또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발표했죠.
1: 네, 이 자리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총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력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AI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 이렇게 평가했죠.
0: 남미 3개국과 선언 어떤 얘기들 했나요?
1: 브라질과는 방산 협력과 핵심 광물 관련 협력을, 한국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FTA 현대화를, 그리고 아르헨티나와는 원유와 핵심 광물 영역에서의 정부 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또 남미 경제 블록인 메르코수르와도 무역 협정에 속도를 내기로 세 국가와 모두 합의했죠.
0: 예, 여러 가지 공급 다변화를 통해서 좀 안정화를 취하는 것 같고,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산적해 있는 과제가 많아요. 증시 부동산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것 같고요.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있고요.
1: 맞습니다.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 제2 요구권, 뭐 이른바 거부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행사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하지만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서 국회 입법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부권 행사보다는 개정안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죠.
0: 대통령과 총리가 연달아 국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토론의 결과가 담긴 정책도 나오죠.
1: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달 초에 나옵니다. 정부의 기존 발언이나 토론회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0: 예, 부동산 민감한 문제고 국민들 관심이 높은 문제죠. 다음 소식은요?
1: 금융당국 법 개정으로 변동성 잡는다.
0: 자, 뭐 증시 관련 소식 매일 전해드릴 만큼 이게 뭐 팬데믹이나 전쟁 때 수준만큼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대통령도 귀국하자마자 이 부분도 본다고 합니다. 변동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요.
1: 네, 28일부터 30일까지는 코스피가 17.2% 빠졌고, 31일 하루만 17.91% 급등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피인데,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 예, 이게 무슨 투기판, 도박판이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어떤 걸 겪나요?
1: 아, 그때 팔 걸. 아, 그때 살 걸. 이런 자책부터 시작해서
0: 이건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1: 그러긴
0: 네.
1: 한데, 손실액을 보면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굉장히
0: 그렇죠.
1: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0: 네.
1: 박종석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장이 좋았던 6월까지는 환자가 하루 평균 5명이었는데 7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11명 정도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아이고,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쏠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보완책은요?
1: 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0: 네.
1: 증시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상품과 거래 대상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죠.
0: 예, 주식도 사고 파는데 물건도 사고 팔면 독과점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규제하죠.
0: 예, 그런 것처럼 좀 시장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들은 정부에서 좀 지켜보고 조정하는 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16일 발표 대책 연장선이죠?
1: 네, 16일에 발표된 1차 보완책은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등 레버리지 ETF 투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치였다면요.
0: 네.
1: 이번 대책은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응급조치권을 확보하는 취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계속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데 곧 가을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1: 네네.
0: 다음 달이면 이제 또 추석이 있어요. 이 열차표 예매 관련 소식이죠?
1: KTX SRT 예약 한 번에 착!
0: 무슨 광고 같았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기존에는 KTX 따로, SRT 따로 예매를 해야 했는데, 오늘 나오는 통합철도의 코레일 플러스에서는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예매할 수 있나요?
1: 9월 1일부터 운행되는 KTX, SRT 통합 열차부터 예매하실 수 있는데, 5일 오전 10시부터 예매 창구가 열립니다.
0: 예.
1: 예매 정보는 오늘 3일 오전 10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우리 강연구 아나운서는 지방으로 가나요?
1: 아니, 저는 그 인천이 본가고, 네,
0: 네.
1: 그래서 기차를 이용하진 않는데,
0: 아, 네.
1: 이 소식을 지방 사는 친구들한테 많이 전해줬어요.
0: 네,
1: 네.
0: 아주 좀 쉽게 할수 있고요. 또이 SRT가 KTX랑 합쳐지면서 사실은 따로 가입해야 되냐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1: 네, 코레일만 가입했다, 그럼 그대로 코레일 플러스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0: 네.
1: SR 혹은 코레일

0: KL과 SR 모두 가입을 했다면 안내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아이디 통합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예, 편리하고 또 행복한 귀성길, 귀경길 될수 있는 이 이용 방법 알려드렸고요. 이 관계 회사에서는 YTN 라디오 강영구 아나운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많이 일 주세요.
1: 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듣고 있습니다. 6시 29분 28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좀 덥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YTN 라디오는요 FM 94.5MHz로 듣고 계시고요. 유튜브에서는 YTN 경제 라디오로 들어오셔야 이 해봅시다 라이브로 화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름 공모 받았잖아요. 정말 시인들이고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멋진 이름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 싶습니다. 저희가 잘 모아서 지금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요, 추첨하고 또 저희가 검사해서 당첨되신 분들 발표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또 이름도 저희가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응원 좀 해주세요. 저 좀 깨워주세요. 내 친구, 우리 엄마 혹은 내 아들 좀 깨워주세요 하시는 분들, 라디오에서 내 이름이 불리면 하루가 달라질 것 같은 분들은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아직 방송 종료까지 20분 남았으니까 열심히 사연 보내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0: 세상을 넓게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뭐 증시가 올라서 기분 좋았어라고 했는데 또 저 멀리 중동에서 폭염이 폭발이 일어나면 내 증시도 출렁거리거든요. 그 외 여러 가지 사실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간밤의 외신들 저희가 잘 정리해드리는 코너 오늘도 외신 시간에 외신 와수다의 고승혁 AI 뉴스랩 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고승혁입니다.
0: 예, AI와 고승혁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다른 외신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미국의 이란 공습 다들 걱정했어요.
1: 네, 맞아요.
0: 주식 오르고 있는데 또 이런 걱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그 AI 안보 전망 지수 먼저 살펴보면 옆에 다섯 개 중에 두 개로 나왔습니다.
0: 예.
1: 이 정도면 다들 스크롤 내리고 지나가는 그런 배달앱에서는 쓸모없는 점수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0: 네.
1: 외신 만건 중에 한국 안보와 관련된 뉴스는 2,512개였고요. 68%가 부정, 긍정은 2%뿐이었어요.
0: 네.
1: 악재는 말씀하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습을 중단하긴 했지만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0: 네.
1: 믿을 수 없다라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0: 예. 자, 여러 가지 그래도 좀 좋은 소식도 있잖아요.
1: 예. 좋은 소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나토와 관련해서 이제 그 안보 협의가 잘 된다라는 거는 호재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한미 동맹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안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글로벌 정세는 불안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내용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가만히 두지 않을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왜 돌연 취소인가요?
1: 예,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 K-드라마 예고편급입니다. 예고편만 보면 막 다음 편에 머리채도 잡고 뺨 때리고 막장이 펼쳐질 것 같은데 본편을 보면 밍숭맹숭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 입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군사력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
0: 맞아요.
1: 이렇게 말했는데요.
0: 예?
1: 갑자기 8월 1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공격을 취소한다고 발표합니다. 이유는 이란과 중동 국가들이 협상을 요청해왔다. 그 협상의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이란은 핵 위협을 끝낸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0: 이거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는 계속 온 얘기예요. 그럼 진짜 협상이 잘 된 건가요?
1: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혼자 겉으로만 센 척한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11월 중간선거가 미국 코앞이에요. 중동에서 전면전이 터지면 유가가 튀고 기름값이 오르는데 미국 유권자들 지갑에 제일 먼저 꽂히는 게 주유소 가격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전쟁 중에 지지율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값 앞에서는 못 버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우방국들이 이란 폭격을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게 재밌는 게 이 나라들은 미국 편이거든요.
0: 예? 네,
1: 동시에 이란의 옆집 주민들이란 말이죠. 옆집에 불 나면 우리 집도 탄다는 걸 아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비로운 결단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뭐 한 발 물러선 것에 가깝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0: 트럼프가 이란 불바다라고 했더니 이란은 그러면 주변 중동 국가 불바다 이렇게 맞받아 쳤거든요.
1: 오,
0: 이게 어쩔
1: 합니다.
0: 수 없는 상황일 거고요. 이 합의가 유지될까요?
1: 사실 이 패턴 이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0: 네.
1: 타코라고
0: 유명하죠.
1: 많이 나오죠.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건데요. 이게 재밌는 게 미국의 지정학 컨설팅 회사가 아예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0: 궁금합니다.
1: 예, 그래서 유가, 미국 국채 금리, 호르무즈 해협이 지나는 선박 수 같은 지표를 넣으면요.
0: 네.
1: 트럼프가 언제 말을 바꿀지 나오는 이걸 만든 겁니다.
0: 대단하네요.
1: 예. 근데 이번에도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서
0: 네.
1: 트럼프의 협박 그리고 트럼프의 갑자기 말 바꾸기 이게 이제는 협상에서 안 통한다라는 분석이
0: 네.
1: 나옵니다.
0: 급격한 변동성 자체가 안정적인 조건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뜨거워지는 유럽 상황이 있습니다. 모로코 접경 스페인 세우타 소요 사태인데요. 아, 이거 좀 수만 명의 이민자가 오는 상황인데 비극도 있었어요?
1: 예, 맞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집 마당에 6만 명이 온 상황입니다.
0: 예.
1: 북아프리카 모로코 안에 스페인 영토가 하나 박혀 있는데요. 세우타라는
0: 네.
1: 곳이에요.
0: 네.
1: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죠.
0: 법적 유럽 영토로 들어갈
1: 그렇죠.
0: 수 있는데.
1: 예. 지난달 말에 8만 명, 인구가 8만 명이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에 6만 명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0: 예.
1: 심지어 6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아니, 모로코가 국경을 잘 열어주지 않는 나라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열었나요?
1: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 공작이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말씀하신 대로 모로코는 국경 통제가 살벌하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0: 예.
1: 그런 나라에서 하루 6만 명이 스페인으로 걸어갔다라는
0: 국경을
1: 거는
0: 국경을 넘어서
1: 예, 국경을 열어줬다라고 보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판단이라는 해석인 겁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게 이민 문제가 아니라 외교 압박용 카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0: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거군요.
1: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스페인 산체스 총리가 유럽의 몇 안 남은 좌파 정부 수반입니다. 네. 미국의 나토 방위비 더 내라 이 요구도 거부했고요. 예. 가자지구 문제로 이스라엘 미국과도 부딪혔고 예. 이란 문제도 미국과 각을 세웠습니다. 아하.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스페인 총리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네. 거죠.
0: 네. 이런 사태는 뭔가 기획된 것 아니냐라는 의도가 있는데 CIA에 정통한 분이 계시면 좀 들어보고 싶네요. 유럽 내부에서 반응이 어때요?
1: 아, 평소에는 하나 된 유럽을 외치다가 위기가 터지자마자 칼같이 손절한다라는 네. 이런 표현이 적합한데요.
0: 인간 본성 같네요.
1: 예, 유럽에는 쉥겐 협정이라는 게 있죠. 네. 회원국끼리는 여권 없이 통행하는 뭐 네. 이런 협정인데 이탈리아도 이제는 스페인의 문을 닫겠다. 스페인에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오니까. 예. 게다가 핀란드가 문을 닫겠다. 다고 했는데 핀란드가 예. 조금 웃겨요. 네. 핀란드는 스페인하고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0: 멀죠.
1: 그러니까 문을 닫든 열든 이민자가 올 수도 없는데 네. 핀란드가 닫겠다고 하는 게 스페인 총리를 겨냥한 네. 정치적인 뭐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참 유럽 상황도 복잡하고 여기에도 트럼프의 입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글로벌 세계가 요새는 위기가 생기면 도미노처럼 서로 연결되니까 저희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이슈 한번 정리해 주시죠.
1: 예, 경제는요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아, 엉망진창인데 그나마 반도체가 있네. 이렇게 자기 위안하는 느낌입니다. 네. AI 경제 전망 지수는 5점 만점에 2.7점이니까 안보보다는 낮거든요. 예. 외신 1만 건 중에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는 3,340개로 집계됐습니다. 56%가 중립, 32%가 부정이었고요. 긍정은 11%밖에 안 됐습니다. 예. 악재는요. 엔화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는 점이고요. 호재도 있습니다.
0: 예.
1: 호재는요. 7월 무역수지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303억 달러 흑자로 역대급 성적을 냈다는 점입니다.
0: 네. 우리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또 다행이긴 한데 엔화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엔저일까 싶은데 뭐 우리랑 경쟁하는데 불리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네. 또 일본 상황도 이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방어에 나섰죠?
1: 예, 일단 무이자 할부라는 말 아시죠?
0: 많이 쓰죠. 예,
1: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네. 카드사에서 전화해서 갑자기 그 많은 이자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0: 당황스럽죠.
1: 예, 당황스럽죠.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단 엔화 가치가 164엔에 이렇게 근접해 와 있거든요.
0: 달러당.
1: 예, 네. 40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미국이 엔화를 사들여가지고 값을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5엔 가까이 튀어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엔화에 공동 개입한 거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0: 예. 자, 이게 엔화가 오르고 내리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경제랑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 앞서서 이제 무이자 할부 얘기한 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네. 이게 그냥 일본 환율 얘기냐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0: 네.
1: 왜 그러냐면 일본은 그동안 은행 이자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0: 제로금리였죠.
1: 돈을 빌려도 이자가 거의 안 붙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공짜나 다름없이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 네. 국채도 사고 미국 주식도 사면 차익이 남네 해서 이렇게들 했어요.
0: 네.
1: 이거를 이제 경제 용어로 신문에 나오는 말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0: 맞아요.
1: 말하자면 일본 은행에서 무이자 할부로 미국 주식을 마구 산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빌린 돈이 엔화라는 거죠. 엔화 값이 오르면 갚아야 할 돈 자체가 불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엔화를 방어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난 거예요.
0: 거죠. 네. 예.
1: 그래서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마구 팔려는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예. 얘기가 나옵니다.
0: 일본 경제가 뭐 과거 플라자 합의도 그렇고요. 엔캐리 트레이드를 놓고 즉 엔화가 싸거나 심지어는 제로가 아니라 돈을 빌려가면 우대해주는 상황까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좀 독특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이웃나라이기도 하고 이렇게 무역 뭐 환율에 예.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일도 있죠.
1: 네, 이미 그 검은 월요일 한번 겪어봤습니다. 정확히 2년 전인 2023년 8월 5일인데요.
0: 네.
1: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오르자 딱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12.4% 폭락했고요. 코스피도 당일날 8.77%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내 계좌에서 10분의 1이 당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본이 금리 올린 게 왜 내 계좌를 털어가냐.
0: 상관이야.
1: 예, 절규가 나 나왔는데요. 답이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일본한테 무이자로
0: 싼 돈으로 돈을 사서 비싼 데다가 투자해서 남겨먹는 방식이었는데 일본이 갚을 땐 더 비싸게 주셔야 돼요 라고 할 경우에는 수익률이나 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렁거리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0: 예, 이런 상황들까지 잘 전해주신 고승혁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처음이란 말이 붙으면 왠지 다시 한번 잘 해보자, 해봅시다 이런 말이 들 것 같은데 7월의 악몽이라고 할 만큼 7월은 정말 큰 하락과 변동을 맞이했었습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오진석 마케터 연결해서 이 상황 잘 다잡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디터님.
2: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0: 예, 일단 먼저 간밤 뉴욕장, 간밤이 아니죠. 지난주에 마친 뉴욕장부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긴 또 더 우리 장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2: 일단 우리 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 기대를 좀 하고 봤는데 차별화가 좀 되면서 혼조세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0: 예.
2: 다우가 0.5% 올랐고요. 나스닥이 1% 정도 올랐는데 S&P 500이 0.7%밖에 못 올랐어요. 그래서 뭐 크게 오른 종목들이 뭐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웠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폭등을 했는데 애플이 크게 빠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얇게 깔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시장 지수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매출 쪽으로 시장이 좀 눈을 좀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0: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정말 괜찮네라고 말하고 이렇게 AI 투자하는 쪽이 어렵네라고 말한 게 며칠 전인데 이렇게 확 뒤집히는 느낌도 있어요.
2: 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설비 투자 계획 굉장히 크게 밝혔는데 올랐잖아요. 근데 네. 애플 같은 경우는 투자를 줄였고 현금 흐름은 지켰는데 이게 시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0: 네.
2: 실적을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0: 예.
2: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중국 메모리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막고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9월에 CEO가 바뀌는 와중에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아쉬웠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아 보입니다.
0: 예, 현금과 돈을 잘 쥐고 있는 회사, 미래에 투자하는 회사, 거기에 대한 시장 평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 잘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8월은 좀 7월하고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7월의 하락을 좀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떨어진 게 전쟁이나 팬데믹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맞습니다. 뭐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뭐 매도 사이드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0: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시장 전반적으로 침울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간으로 보니까 2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1: 네.
0: 굉장히 삼중고를 좀 겪는 모습이었는데 AI 수익화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요.
1: 예.
0: 중국이 따라온다는 공포감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레버리지 청산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장이 좀 돈이 마르게 됐죠. 변동성이 그래서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0: 다만 역시 시장의 펀더가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출렁거렸지만 이건 뭔가 수급의 문제고 실제로 기업을 보니까 잘 벌고 잘 영업하고 있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데요. 그 저희가 이른바 AI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얘기하는 레오폴드 아센브레너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얘기가 뜨겁습니다. 주말 내에. 이 헤지펀드가
0: 예.
1: 돈을 넣었다 뺐다 결국 감당이 안 되면서 증시가 크게 불안했고 이게 정리되면서 좀 나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0: 뭐 일단은 뭐 약간은 루머성이긴 합니다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츄에이셔널 어웨이니스는 오픈 AI 연구원 출신인 에선 브레너가 설립을 했는데
1: 네.
0: 450억 달러까지 펀드 규모가 커졌고요.
1: 네.
0: 상반기에만 올해 439%가 수익률을 찍었습니다.
1: 예.
0: 창업 이후로 보면 1550%의 수익을 얻은 회사인데
1: 그러니까요.
0: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레버리지가 너무 높았고
1: 네.
0: D가 없이 AI만 베팅을 했기 때문에 AI가 빠지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돼 있었거든요.
1: 예.
0: 7월 한 달 동안에만 70% 손실 받고 마진콜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결국에는
1: 예.
0: 굉장히 할인가의 시타들에게 모두 넘기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신흥 펀드를 월가가 사냥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예,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막 급격하게 좀 관심이 쏠렸다가 또 빠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거랑 우리나라 증시도 연관해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관심이 높은데 SK하이닉스 전래동화까지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0: 예.
1: 260층입니다. 구하러 와주세요. 저 210층이에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전망
0: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0: 참 신뢰를 좀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모 때문에 굉장히 늦게 샀는데 굉장히 높은 층에 들어갔다가 지금 워낙에 빠졌기 때문에 또 다른 공포감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아니라 전망치, 가이던스를 좀 낮추지 않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날에는 이 조정을 받더라도 현물을 지속적으로 사주는
1: 네.
0: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지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소하더라도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그 전래동화 고점까지 가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 예, 지난 금요일 날도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컸잖아요.
0: 예.
1: 네네, 그 흐름이 좀 이어갈 탄력이라든지 혹은 요소가 있을까요?
0: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처럼 막 폭등하기보다는 숨을 좀 고르면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지속적으로 들여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출발이라든지 강보합 가능성에 저는 좀 무게를 두겠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를 좀 했죠. 일단은
1: 예.
0: 공습 중단을 지시를 한 상태고 유가가 좀 내려오면서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고요.
1: 금리도 그렇고요.
0: 일단은 네. 예, 단기 쇼커버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급등으로 연결이 됐던 금요일인 만큼 오늘은 말씀드린 수급, 외국인 좀 보시고 차익 실현 매물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소화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가 강화가 금요일부터 됐잖아요.
1: 예.
0: 그거의 영향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금리 아니라 제가 환율인데 잘못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 성적이라든지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좀 좋은 재료일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일단 상당히 좋은 재료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수출이 뭐 179%가 늘었다. 체력을 확실히 입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동안에는 사실 지금 너무 가격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피크를 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1: 예.
0: 중국이 따라오고 설비 투자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있었는데 과도하게 펀더먼털 대비해서 주가가 빠진 거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메모리라든지 공급망 주가 방어에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과거의 수치잖아요. 지표 같은 것.
1: 네.
0: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올릴 수 있는 요인보다는 앞으로 이게 다른 섹터로 확산되는지 같이 중장기적으로 같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고요. 드러난 실적은 과거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라든지 자금 조달 이슈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지금 약간은
0: 예.
1: 매파적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좀 악재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0: 확실히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식 시장에는 부담이 되죠.

0: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할인을 한 그런 영향을 네. 주기 때문인데 10년물이 어느새 4.7%까지 와 있고 지금 30년물이 사실 문제입니다. 네. 5주 연속 오르면서 지금 5.28을 찍어서 2007년 7월 이후에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1: 예.
0: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도 지금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빅테크가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회사채 발행 같은 것을 할 때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늘 밤에 이제 팔란티아 실적 발표 그리고 주중에 AMD가 실적을 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나 시장에 반영하는지 미국 흐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사실 서학개미라는 말처럼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 이 말씀해 주신 이벤트들과 변화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소식들까지 담아서 경제 뉴스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오진석 마켓 에디터였습니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네 오늘도 정말 해보려고 열심히 살아가시려는 분들 변함없이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3570님도 아직도 이름을 또 만들어주셨네요. 31일까지인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포함시켜볼까요? 네 YTN 경제라디오 와이코팸 네 와 정말 이름 많이 재밌게 잘 지어주십니다. 그리고요. 2292님도 사연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 제일 부러운 애청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외쳐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예, 이 프로그램 마칠 때 제가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지금 실제 날씨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직도 서울 26.5도이지만 아마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해 뜨고 더울 때는 피하셔야 됩니다. 피서라는 말 있잖아요. 더위는 맞서 싸우거나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일단 피하시고요. 멈추시고요. 안부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목숨만큼 귀한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잘 해보다 보면 가을도 오고요. 또 추수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도 오지 않을까요? 2292님의 바람에 따라서 여러분께 오늘 하루의 주문을 넣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8월도 한번 해봅시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 덥기는 해도 볕이 강하지는 않아서 걷기에는 수월합니다. 현재 서울 26.8도, 대구 28.1도, 전주 2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많이 더워지고요. 실내는 냉방기기 가동으로 쌀쌀할 수 있어서 반소매 입으시고 얇은 가디건 챙겨 다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강 주변에서 두 건의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마포대교 위로 강남 방향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혼잡한 모습 보이고 있고 행주대교부터 밀립니다. 정체는 한강대교까지 이어지고요.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고 일산 쪽은 성수대교 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성...

0: 홍수분기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양방향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 부산 쪽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어제 42.5도를 기록하며 사흘째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42도 이상의 더위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남 북창원과 밀양이 41도, 경남 김해가 40.7도를 기록하는 등 영남권 곳곳에서 40도 넘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9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자료를 보면 그제 하루 온열 질환자는 96명 추가돼 올해 누적 1,889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 피해는 더 나오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기존과 같은 14명입니다. 경남 양산이 어제 낮 최고 기온 42.5도를 기록하며 사흘째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42도 이상의 더위가 나타난 곳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남 양산은 지난달 31일 41.4도로,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의 41도에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8년 만에 깬 데 이어 그제 41.66도, 어제 42.5도로 사흘 연속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 더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남북관 등의 국장급 현장 총괄관리관을 파견해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강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폭염 피해가 심각한 남북권에는 구호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심화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를 찾아 무더위 쉼터와 물놀이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합니다. 중남미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부동산과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박 1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레버리지 ETF 문제, 또 전세가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순회 경선 이틀째인 어제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사전에 진행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발표

0: 그 내용을 보면 정청래 후보는 46.65%, 김민석 후보는 43.85%를 기록해 정 후보가 2.8%포인트 차로 앞섰고 3위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9.5%였습니다. 이번 수치는 부울경 득표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경남권 득표에 대한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았고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 집계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 등을 알리는 국민보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개정 논의를 주도한 의원들이 총출동해 바뀐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상세 내용 등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빼앗고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헌법 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 가까이 폭등했지만 증권사 목표가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는 26.8% 폭등하며 26만 2,500원으로 장을 마친 가운데 최근 한달 동안 증권사 20곳이 제시한 목표가 평균은 48만 2,25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며 171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친 SK하이닉스의 경우 최근 한달 동안 증권사 21곳이 제시한 목표가 평균은 331만 5,71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혹은 서울 전체 지역 평균 집값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하위권으로 나타났으나 서울 상위 5% 집값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의 RPP 명목 주택가격 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이후 2023년까지 한국의 주택가격은 약 1.56배, 서울은 1.74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의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되면서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 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전국이 23도에서 39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9도, 습도는 76%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7시 7분입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 여름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올라 기상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는데요. 양산이 있는 불경의 정치 온도도 만만치 않게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불경 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2포인트 차로 앞서면서 충청에서 뺏겼던 1위를 가져왔습니다. 표 차이는 박빙이었지만 개파 간 갈등은 그야말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폭염 같은 민주당 전당대회. 그 뺏고 뺏기는 고지전 끝에 새로운 당대표는 누가 될지, 그 끝에서 민주당의 깃발은 과연 얼마나 운전할지. 싸움 보는 재미는 있지만 벌써부터 좀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기 때문이죠.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 보안사건 폐지와 레버리지 ETF로 인한 시장의 영향,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제3당의 지적과 해법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4부는 정치 닥터스가 준비되어 있죠. 네 분의 정치 명의들과 2판, 4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다. 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똑똑 경향신문 유영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0: 괜찮아요?
1: 아, 더위에 안녕하신지요?
0: 네, 에어컨 틀고 그냥 네, 방 안에서.
1: 저도 24시간 에어컨 틀었습니다.
0: 그쵸? 네. 에어컨이 무사하려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 네, 지난주 금요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식 준비했습니다.
0: 네,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민주당 당론대로 통과됐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견제가 불가능하고 네, 또 일반 시민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검찰 수사권을 털끝만큼이라도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고요. 예. 재석 178명 중 찬석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민주당 당 당내에서도 반대 표결이 나왔고요. 청와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책임을 통감한다.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 네, 난리네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먼저 범죄의 피해자인 국민이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낸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조계 네,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또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요. 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검찰청의 설명자료도 나온 바 있습니다. 네. 네,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은 이번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가 됐는데 이 특검법에는 검사도 파견돼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놓고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 동시에 통과된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0: 그러네요. 민주당은 후속 법안은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방침입니까?
1: 네, 어제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네, 아동학대 범죄나 뭐 가정폭력, 성범죄, 뭐 스토킹, 장애인 노인학대 같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를 규정을 해놨는데 네, 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전권 송치를 하는 입법을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요. 이 보고회에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0: 국민의힘은 어떻게 한대요?
1: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는
0: 청와대로 가요?
1: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고 하고요. 또 권한쟁의 심판, 헌법 소원 같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은 다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이 가능한 요건이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중대한 위법수사나 뭐 소추재량권 일탈에 의한 공소가 제기됐을 때
0: 맞아요,
1: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요건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과도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대로 법을 공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죄를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0: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봉하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1: 묘역 앞에서 큰절하는 사진을 네, 올렸죠.
0: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 원하시던 뭐 검수 완박 보강 완전히 했어요 막 이렇게 네, 신고했던데
1: 네,
0: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원했을까?
1: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이네요.
1: 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지난 1일 시작됐습니다. 충청과 영남에서 희비가 엇갈린 정청래와 김민석 후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0: 충청과 영남에서 후보들 득표 각각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지난 1일 진행된 충청권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네. 김민석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45.05%, 정청래 의원이 44.61%를 얻었고요. 표차로는 303표 차이였다고 네. 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 고향이 충남 금산이라서 충청권에서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김민석 의원이 예상밖의 신승을 올렸습니다. 또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46.65%를 김민석 의원이 43.84%를 얻어서 1, 2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표차로는 1514표 차이입니다. 두 지역을 합산한 결과를 보면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1211표 차로 앞섭니다. 박빙 양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송영길 의원은 9.97% 득표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0: 그래도 본격적인 승패는 아무래도 권리당원 숫자가 많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갈리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충청권과 부울경은 사실 당원 규모가 각각 10.8%와 6.5% 정도로 크지 않고요. 네. 본격적인 승부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당원의 33%가 분포한 호남, 또 42%가 있는 수도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순회 경선 일정은 오는 8일 제주 인천, 또 9일 강원 대구 경북, 15일 전남 광주와 전북, 16일 경기 서울입니다. 네. 이어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는 일정입니다.
0: 아, 근데 어제 저도 뭐 유세

0: 하는 거 봤는데
1: 네.
0: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 대결이
1: 네.
0: 아슬아슬해요.
1: 그렇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이 이른바 친정계 최고위원들이 계파 행위를 했다. 또 상대 후보 연설에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했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0: 오.
1: 예, 만에 하나 지도부에 선출되더라도 심판받게 하겠다고 했고요. 이 정청래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생일투표 전략이라는 게 공유가
0: 있었죠.
1: 됐었잖아요. 네, 뭐그 출생월에 따라서 그 친정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전략적으로 분산해서 표를 던지자는 것이었는데
0: 네.
1: 이것이 당원들의 자발적 활동이라고 말한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염두에 둔 공세로 보입니다.
0: 근데 뭐 이런 것 갖고 유시 세서를 하나? 그것도 좀
1: 예.
0: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1: 예,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현상이라는 점이 좀큰것 같고요. 예, 그러자 정청래 의원은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게 윤리위 죄속감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0: 오.
1: 정몽준에게 갈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네.
1: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파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신천계 최고위원 후보 최민희 이성윤 의원은 김민석 의원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인미애 서민화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를 낸 장면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0: 참고로 최고위원 지금 선두를 달리는 거는 최민희 의원이죠?
1: 예,
0: 네,
1: 그렇습니다.
0: 최민희 박선원 의원 이
1: 네.
0: 순서다라는 것도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마무리 소식입니다.
0: 드디어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했네요.
1: 네,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은 여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최길수 변호사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검찰에 몸담은 인사입니다. 예, 광주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쳤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길수 변호사에 대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의미를 간단하게 좀 짚어봐 주세요.
1: 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또 사촌 이내의 친족,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직책입니다.
0: 네.
1: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고요.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했고 이제 나머지 후보 한 명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특별감찰관 자리가 10년간 비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에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후에 쭉 공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자리를 비워뒀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데 이어서 지난 4월에도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별감찰관 추천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0: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귀국하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정치 현안 많이 쌓여 있네요.
1: 예,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남미 순방 7박 11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가 산적합니다.
0: 예.
1: 그동안 주식시장이 정말
0: 어우,
1: 크게 출렁였고,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부동산 대토론회 일정이 다 끝났지만 부동산 여론 아직 여전히 냉담합니다.
0: 네.
1: 그 사이 검찰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됐고요. 그와 동시에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논란도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도 대정부 투쟁 전선을 이 이슈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 발언으로 파문을
0: 맞아요. 이것도
1: 빚었는데
0: 있었네.
1: 청와대 입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0: 한 말씀 하시겠죠? 이렇게
1: 예.
0: 업무 보고 받으시면서. 네
1: 네.
0: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사람 죽이는 폭염, 또 경남 양산에서 사상 첫 42도 돌파입니다.
0: 너무 더워요.
1: 예.

0: 홍천에서 기록된 41.0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양산은 5일 연속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기고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폭염의 중심이 수도권으로 옮겨올 예정이고요. 그동안 역대급 폭염이라고 하면 사실 1994년, 또 2018년, 그리고 2024년 여름을 꼽는데 올해도 아마 못지않은 계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1: 매년 더 더워질 것 같아요.
0: 예,
1: 그렇죠?
0: 매년 정말 새로 기록을 쓰는 여름이 될것 같습니다.
1: 그에 따라서 또 온열 질환자 숫자 계속 늘어서 걱정입니다. 저도
0: 예.
1: 저번 주에
0: 더위 때문에 고생 많이
1: 온열
0: 하셨죠.
1: 질환자라서 병원 가서
0: 네.
1: 링겔 맞았어요.
0: 그러게 말입니다. 예,
1: 예.
0: 8월 첫날 하루에만 96명의 온열 질환자가 신고가 됐고요.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1,889명, 또 온열 질환 사망 추정이 14명입니다. 올해 장마가 좀 길었던 터라 작년 동기 대비 숫자는 줄었다고 하지만 장마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폭염의 위세가 시작이 되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숫자로 보면 지방이 확실히 취약합니다.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지열 온열 질환자를 보면 서울이 158명인데 경북이 182명, 전남 광주가 163명, 경남이 161명입니다. 세 지역 모두 인구가 서울 3분의 1 수준인 걸 고려하면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 기자님,
0: 예.
1: 이번 주 수도권 덥대요. 온열
0: 네.
1: 질환 조심하시고.
0: 더위 각별히
1: 밖에
0: 조심하시고.
1: 다니실 때는 꼭 양산 쓰고 다니셔야 돼요.
0: 네,
1: 아셨죠? 물
0: 알겠습니다.
1: 많이
0: 예,
1: 드시고요.
0: 대표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1: 알겠습니다. 이상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태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훨씬 좋아진 형소법.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보안사건 전면 폐지법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내린 평가입니다.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야권의 반발은 여전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언론과 국민들도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제3정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0: 네, 더위가 심한데 더위 조심하셔야 돼요.
1: 네, 저는 뭐 일단 살집이 조금 있기 때문에 더위에 매우 취약하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저야 대부분의 시간을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데 있으니까요. 네. 지금 뭐 특히 뭐 경남 양산 시작해가지고
0: 그러니까요. 42도.
1: 네, 워낙 덥고 또 진짜 에어컨 안 나오는 야외에서 맞아요. 일하시는 국민들 많으시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야외 활동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1: 네,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죠.
0: 햄버거도 예. 줄이시기 바랍니다.
1: 아, 햄버거는 뭐 시원한 데서 먹으면 괜찮아요.
0: 알겠습니다. 지난 네. 금요일 보안사건 전면 폐지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어요. 부작용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얘기를 했는데
1: 네네네.
0: 대표님 보시기에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 피해가 네. 되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1: 네, 네. 그러니까 첫째로는 네. 뭐 많은 분들 장윤기 사건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초동 수사가 엉망이 됐을 때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0: 아.
1: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에서 초동 수사가 좀 잘못돼도 장윤기 사건 보면 검찰이 추가로 증거 수집도 하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블랙박스도 네. 보고 이래가지고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0: 아니 보안사 요구권 가지고 검찰이 경찰에게 네. 저 가서 CCTV도 한번 확인해보고 블랙박스도 확인해봐 이러면 네. 되잖아요.
1: 그런데 그걸 네. 다시 돌려보내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증거가 흩어지는 것도 있고요.
0: 아.
1: 그리고 이게 검사가 무당은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직접 뭔가 수사도 해보고 증거도 잡아보고 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0: 그러네요.
1: 근데 서류만 보고 야 이게 뭐가 미흡한 것 같은데 할 정도면 그 수사는 진짜 미흡한 거고요.
0: 네.
1: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려보내서 네. 뭐 더 찾아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윤기 네. 사건에서 다시 돌려보냈을 때 그 처음에 수사했던 경찰이 막 얼씨구나 하면서 블랙박스랑 케이블 타이랑 찾겠어요? 찾는 신용만 하고 아, 찾아봤더니 없는데요 검사님 하고 그냥 돌려보내겠죠.
0: 네.
1: 그러니까 그래서 서류만 보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보충하는 거는 뭐 그건 거의 검사가 무당이 되기를 네, 바라는 수준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의 책임자가 없어져요.
0: 왜요? 경찰이 종결권도 갖고 있고 뭐
1: 그렇죠.
0: 검찰에게 그러니까, 넘길 수도 있죠.
1: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요한 사건에서.
0: 네.
1: 이제 경찰이 수사의 책임자라고 하지만 결국 기소할지 말지는 또 검사가 결정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결정하니까 기소하는 사건은 그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였어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의 수사 왔을 때 부족한 거는 경찰들한테 추가로 좀 부탁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사건 뭐 조사도 좀 하고 필요한 사람들 전화도 해서 물어도 보고 해서 내가 기소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을 만들어서 책임지고 내 이름으로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는 서류가 만들어져서 오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기소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 기소하는 사건도 아이고 뭐 나중에 무죄 나와도 뭐 경찰이 수사해 온 거 난 기소만 했는데 뭐 책임을 안 지는 건 거죠. 경찰은 또 어찌됐든 내가 해서 위로 올리면 그만이지 이런 네. 마인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기소는 검사가 결정하니까. 그러면 지금 일선의 판사들 반응이 다 그런 거잖아요. 무죄 나오는 사건 뭐 많아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0: 그래요?
1: 오히려 형사 사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0: 왜?
1: 왜냐하면 좀 애매한 사건은 검사가 받아보고 예전 같으면 검사가 좀 추가로 막 이렇게 사건 만들어 그러니까 사건을 좀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를 하는데 이제는 그냥 무혐의 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왔을 때 또 보완하라고 경찰 내려보내고 뭐하고 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잖아요.
0: 많이 지연되겠죠.
1: 그러면 판사들 입장에서 나한테 오는 형사 사건 수는 줄어드는 거야.
0: 아.
1: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거 이제 반응 이런 거 보면
0: 네.
1: 형사 사건 숫자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0: 네.
1: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이거 말고도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0: 네.
1: 이거는 뭐 쭉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제일 대표적으로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검사가 그래도 그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거든요. 이건 헌법에 있어서 바꿀 수가 없는데 그 근데 웃긴 거는 검사는 증거도 수집하면 안 되고 면담은 할 수 있지만 수사는 하면 안 돼요.
0: 그러니까 면담.
1: 근데 이제 면담이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자백을 받는 거는 수사일까요, 아닐까요?
0: 자백을 받는다.
1: 네.
0: 그것도 수사인가요?
1: 당연히 수사죠. 네. 자백을 받는 거 수사거든요.
0: 네.
1: 실제로 사건 하면 이런 거 많아요. 경찰 단계에서는 뻗대다가 네. 죄 없어요. 나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러다가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그러면 검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래 잘못했는데 네. 구속만은 좀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구속당하면 회사도 잘리고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0: 네.
1: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부인하던 피의자가 검사가 저 구속영장 청구할게요. 면담하실까요? 해서 불러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하면 갑자기 거기서 검사님 저 영장 청구하지 마시고 저 자백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0: 네.
1: 그러면 저 자백할라고 하면은 검사가 네. 멈춰 이렇게 해야 돼요.
0: 왜요?
1: 자백을 듣는 거는 수사니까.
0: 수사네. 맞네.
1: 그러면 이 자백을 검사가 처음 들었을 때 이 자백의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게 되게 애매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럼 경찰에 가서 자백하세요.
1: 그렇죠.
0: 이렇게 돌려보내요?
1: 네. 멈춰. 빨리 다시 지금 경찰로 가서 자백하고 오세요. 이렇게
0: 아이고.
1: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네. 말고도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검사도 하다 보면 사소한 것들 확인하려고 전화하고 네.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0: 맞아요.
1: 예를 들면 이런 거 추가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네 검사님 그럼 피해자가 어떤 사실관계를 추가로 얘기해 준다. 아니면 자료를 추가로 검사한테 낸다. 그걸 재판에 쓰면 안 돼요. 쓰면은 증거 기록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0: 그러네요.
1: 검사는 증거 기록도 확보하지 말라고 그러고 압수수색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자료도 그러니까 증거는 절대 수집하면 안 되는데 증거 수집은 수사니까. 그러면 검사가 전화 통화하다가 엄청 단순하게 그냥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죄송한데 제가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 보낼 테니까 이거 경찰에다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검사들이 우리나라만큼 수사를 안 한다 어쩐다 막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0: 네.
1: 확실한 거는 수사를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0: 없어요.
1: 미국 검사들도 다 수사할 수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급할 때는 검사가 직접 자료도 받고
0: 그렇죠.
1: 직접 진술도 받고
0: 네,
1: 해야 되니까.
0: 네, 네.
1: 근데 이런 것처럼 말이 좀 안 되는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고요. 제가 변호사라면
0: 네.
1: 제가 변호사기도 하죠. 실제. 근데
0: 네.
1: 이제 제가 변호인을 하고 있다면 이 경찰과 검찰 사이에 요 허점들을 파고들면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0: 그러겠네요.
1: 많을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0: 네.
1: 뭐 내가 변호인을 하고 있다면은 뭐
0: 맞네.
1: 예,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0: 네.
1: 이제 앞으로는 이 형사 사건 변호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0: 경찰 출신들이 그러면 조금 더 노하우가 있을까요?
1: 경찰
0: 더욱더 로펌에 막 스카우트 비용
1: 네 로펌 시장이 사실 제일 정확하잖아요.
0: 네.
1: 한 벌써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경검 수사권 조정되면서부터 경찰 출신 전관들이
0: 네.
1: 몸값이 하늘 맞아요.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데 요즘도 벌써 나오잖아요. 이제 경찰 출신 전관 모시는데 사활을 걸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제가 보니까 또 바뀐 게
0: 네.
1: 예전에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을 스카우트했어요.
0: 네.
1: 이제는 로펌들이 그냥 경찰 출신을 스카우트 변호사 아니라도.
0: 그러겠네요.
1: 네, 그냥 뭐 거기서 고문님 이런 타이틀 달고
0: 네.
1: 뭐 하면 되니까.
0: 네.
1: 그래서 거의 뭐 이제는
0: 경찰 전성시대.
1: 네, 경찰 전성시대.
0: 그
1: 같습니다.
0: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네. 대표님 권력자를 향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1: 안 되죠?
0: 이제는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밝혀내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1: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개혁신당도 더 열심히 싸워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너무 의석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야당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 중에도 아마 속으로는 아니 이러면 정치인 수사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걸 우리가 굳이 그렇게 세게 반대해야 되나? 라는 생각 가진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번에 평가들 쭉 보는데 뭐 경찰도 나름 잘 뭐 이번에 이거에서 권한을 얻어가는 경찰 일선은 죽을 맛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 처리에 부담도 굉장히 많아지고 근데 경찰 수뇌부 지휘부는 아주 좋을 거고요.
0: 네.
1: 근데 그 이상으로 정치인들도 이거 대박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온라인에.
0: 네.
1: 근데 그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0: 네.
1: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조직이 좀 특이한 조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선출된 권력 정치 권력을 이 정도로 수사를 세게 하는 그 수사기관은 전 세계에 흔치 않습니다.
0: 맞아요, 진짜로.
1: 우리나라 검사 좀 특이하죠. 네. 뭔가 자기들의 뭐 엘리트 의식 이런 것도 네.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엘리트 의식도 갖고
0: 전형직 대통령도 막
1: 그렇죠.
0: 조사하잖아요.
1: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날 틀리면 뭐 네. 사표 내고 뭐 또 돈 그렇죠. 벌면 되지 뭐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을 세게 공격하면서 부작용도 하고. 있었지만 사실 한국 정치가 단기간에 굉장히 깨끗해진 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죠. 왜냐면 경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찰은 옷 벗고 나갔을 때 다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또 이게 승진 부담이 워낙 빡세요. 맞아요, 경찰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치 권력에 훨씬 더 취약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경찰들은 생각보다 더 조심합니다. 야당이라고 무조건 더 세게 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건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아무래도 앞으로 정치인들이 처벌받는 일은 현저하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0: 그런 예감이 드는 게 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맞아요. 의원 예. 사건 지금 한 9개월째.
1: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강선우 의원은 심지어 뭐 갑질 관련해서 다 뭐 무혐의 뭐 불 뭐
0: 그러니까요.
1: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0: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요.
1: 네, 경찰들은 뭐 네.
0: 대표님. 그 형사소송법 처리될 때 본회의장 안에 계셨어요?
1: 아니, 저는 뭐 있지는 못했고요. 아. 그 저희 당에서는 이주영 의원님이 대표로 이제 네. 반대 의견 표시하셨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은 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반대 의견 많이 하는 편입니다.
0: 네.
1: 좀 약간 뭐 그러니까 이게 워낙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 일정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일정적인 면도 있고요.
0: 네.
1: 사실 저희 솔직하게 얘기하면
0: 네.
1: 근데 또 그런 거 플러스로 이게 이제 그냥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표시했다 이런 것보다
0: 네.
1: 저희가 한두 분이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주영 의원님이 하시면서 또 이주영 의원님의 어떤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그래도 이슈화도 되는 면도 있어서
0: 네.
1: 저희가 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많이 반대하는
0: 편입니다. 이주영 의원님을 인터뷰 섭외할 거 그랬네요. 왜 천하람 대표님 왜 인터뷰 나오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막 그러셨어요.
1: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주영 의원님을 모셔주십시오.
0: 이 법안이요. 네. 공포되면 뭐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까 뭐 저 뉴스 브리핑 시간에
1: 네.
0: 규정들 조항들 세세하게 보면 헌법소원 제기하면은
1: 네.
0: 이거는 분명히 위헌 판단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1: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죠. 이제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이
0: 네.
1: 아니고 수사가
0: 네.
1: 금지되어 있는데 검사가 구속을 해놓는 거.
0: 네.
1: 그게 약간 그러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거 재판 넘기기 전에 구속은 수사를 하기 위한 구속기간인데
0: 네.
1: 검사 보고 수사하지 말라고 그러놓고 검사가 인신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좀
0: 그러니까요.
1: 모순이라서.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보다 그 정성호 장관이 벌써 얘기했잖아요. 뭐 태풍이 오는데 우산을 어떻게 맞겠냐. 근데 나중에 또 다시 고칠 일이 있을 거다.
0: 네.
1: 뭐 바로 잡을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와 소위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좀 비겁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육법이라고 하는 기본법 학교에서 다니면서 공부하는 기본법은요.
0: 네.
1: 의원들이 그냥 뚝딱뚝딱 해서 고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법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정부에서 다 뭐 예를 들면 보통 민법 같으면 민법 개정 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한 2년 3년씩 연구를 해서 정부 안 내놓습니다.
0: 네.
1: 똑같아요. 맞아요, 형법 맞아요. 형사소송법도 과거에 개정할 때 보면 다 연구 그 위원회 만들어서 교수님들 실무가들 불러놓고 이렇게 하면 단어 하나 바꿨을 때 이거 뭐 문제는 안 생기지
0: 맞아요.
1: 실무적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순은 없는지 이거를 연구해서 발표하거든요.
0: 그런데
1: 그렇죠. 과거 총리실에서 그 이거 TF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 발표도 안 하고 정부안도 없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국회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갈래요. 그러니까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는 그 이재명 정부 사람들 대표적으로 정성호 장관 같은 사람들이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0: 네.
1: 막상 정부안은 못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의가 산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보면
0: 네.
1: 이번에
0: 따로 좀 만나보시면 좀
1: 그렇죠. 뭐
0: 우려 표명하시는 분들 계시죠.
1: 아유, 많죠.
0: 많죠.
1: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막 김용민 의원 이런 사람들 막 만세 부르고 막 맞아요. 하지만 네.
0: 봉안마을 가고
1: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0: 네.
1: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0: 네.
1: 그리고 그분들도 그냥 보면 사실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걱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경찰 수사가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0: 2028년 총선.
1: 그렇죠.
0: 네.
1: 자기들 총선 걱정도 되고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연대보증 선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경찰이 잘못할 때마다 민주당이 계속 두드려 맞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
0: 네.
1: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0: 이 소송법이 처리되고 나서 김용민 의원이 막 봉화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동상 옆에 사진 찍고 막 올렸잖아요.
1: 네.
0: 거기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지옥에 나가라 네. 이런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1: 네.
0: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자기는 이 피해 구제를 제대로 못 받았을 거다 그런 건데 그런 그렇죠.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고요.
1: 네.
0: 보수진영 공조 불발에 대해서 좀 뼈아픈 지점은 좀 있지 않으세요? 전에 정정식, 이준석
1: 네.
0: 두 분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대여투쟁 논의도 좀 했었는데
1: 그렇죠.
0: 좀 아무런 대응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아, 네. 뭐 그런 점은 저희도 좀 아쉬운 지점이고요. 근데
0: 예.
1: 이제 아무래도 이 워낙 이제 민주당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도 약간 이제 할 게 좀 떨어진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 단식도 사실 지난번에
0: 맞아요.
1: 한번 하기도 했고
0: 네.
1: 그럼 정전식 원내대표가 이번에 뭐 단식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이게 뭐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했지만 각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메시지 내는 것 외에
0: 네.
1: 뭘 어떤 상징적으로 같이
0: 맞아요.
1: 할 만한 거를 잘 못 찾았어요.
0: 이해가 돼요.
1: 예, 약간 그렇습니다.
0: 네.
1: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정치인이 뭘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단식, 삭발 이런 게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식상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창의성이 부족했던 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행자께서 아마 공조를 말씀하실 때 또 한동훈 의원도 염두에 두셨을 텐데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비토가 워낙 세다 보니까
0: 네.
1: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또 워낙 자기 전문 분야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굉장히 잘 했고 하셨지만 또 그렇다고 뭐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뭐 손잡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0: 네.
1: 그렇다고 저희 개혁신당이 뭐 한동훈 의원과 뭘 같이 하기에는
0: 거기도
1: 네, 좀 인연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네. 아마 한동훈 의원이 그걸 원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힘을 합칠 만한
0: 네.
1: 상황이 못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 민주당 전당대회 좀 여쭤볼게요.
1: 네네.
0: 일단은 충청권 부울경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1: 네.
0: 뭐 초반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
1: 이게
0: 서로 막 윤리 재수하겠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1: 네,
0: 좀 아니에요.
1: 생각보다
0: 그러니까.
1: 좀 굉장히 세게 붙었고
0: 네.
1: 나오는 표만 봐도 그렇고요.
0: 네.
1: 선호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0: 아직까지는요?
1: 아직까지는
0: 왜요?
1: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 대표 정청래 후보가 지금 이제 어쨌든 부울경까지 총 합산했을 때 지금 약간 더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0: 네.
1: 종이
0: 네.
1: 깻잎 한 장 차이로. 근데 어쨌든 지금 송영길 후보 표가 상당수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0: 네.
1: 그러면은 상당수는 그래도 김민석 후보에게
0: 가겠죠?
1: 갈 거다라고
0: 네.
1: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어쨌든 뭐 약간 나오는 거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선호 투표를 뒤집을 정도 수준일 거냐.
0: 그러니까 1순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 있는데
1: 네네. 2순위 어차피
0: 2순위까지
1: 나중에
0: 하면
1: 과반 못 넘기면 다 합산되잖아요.
0: 김민석 후보가 이길 수
1: 예,
0: 있을 것
1: 그러면
0: 같다.
1: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아직까지는
0: 네.
1: 선호 투표까지를 감안하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 아닌가.
0: 그러면은
1: 네.
0: 저 전제 조건 만약 이런 거 빼고 아직까지는
1: 네.
0: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요거 빼고
1: 네네.
0: 결론적으로는 누가 될 것 같아요?
1: 저는 선호 투표제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뭐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아요.
0: 김민석 후보가
1: 네.
0: 어제 저도 주말에
1: 네.
0: 투표 행위를 보고 나서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1: 근데 저는 정청래 후보가 아무튼 되게 세게 세다고 봐요.
0: 그러네요. 정말
1: 예,
0: 엄청
1: 정말
0: 세네요.
1: 엄청 세다고 보고요.
0: 평론가의 거의 99%가
1: 김민석 후보가
0: 네. 뭐라 하거든요.
1: 네네. 근데
0: 네.
1: 굉장히 세다고 보고.
0: 네.
1: 근데 이거 근데 진짜 이거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네. 수도권이 뭐 엄청나게 뭐 많더라고요.
2: 33% 보니까.
1: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 쪽이 도시 지역에서 조금 더 선전하는 면들도 있는 것 같고
2: 네.
1: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은 도시 지역에 네. 좀 더 표심이 많다 그러면 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2: 끝까지 재미있을 거는 같아요.
1: 근데 이게 그냥 누가 될까 보는 거는 솔직히 재미있는데요. 그냥 경마 보듯이 보는 건 재미있는데 저는 두 분이 그냥 내부에서 친명 친청으로 갈라져서 권력 싸움 하는 거 말고 네. 어떤 뭐 방향성이나 뭐 어떤 정체성이 다르신 것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2: 네.
1: 네, 뭐 민주당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네. 이게 그냥 총선 앞두고 사실은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친명이라 그러면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약간 더 뭐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좀 이슈가 달라져야 재밌잖아요. 뭐 예컨대 이번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2: 맞아요.
1: 네, 조금 네. 뭐 다른 목소리를 낸다든지
2: 같은 목소리.
1: 네네. 근데 뭐 거의 똑같은 얘기하면서 누가 더 매운 맛이냐 경쟁 이런 건데 이거는. 뭐 민주당 안에서야 뭐 잔치인지 뭐 전쟁인지 뭐 하겠지만
2: 네.
1: 그냥 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뭐 밥그릇 싸움이죠 뭐 네.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2: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네네.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저도 둘 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둘 다 별로라는 말이 좀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뭔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2: 네. 예. 그 안규백 장관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진성준 국방위원장하고. 지난번 인터뷰를 했는데
1: 네.
2: 믿어주세요. 별 문제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1: 네.
2: 그냥 별 문제 없어요?
1: 아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믿어달라고 하고 다 뭐 하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2: 타령 의혹.
1: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병적 기록표, 병적 기록부 공개하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거든요.
2: 그렇죠. 어렵지 않죠.
1: 그 아마 주민센터 가셔도 그렇고 그 민원24 같은 데서도 뭐 5분이면 뗄 겁니다. 뭐 인증서 뭐 하고 해도. 근데 이거를 못 보여주겠다는 그래서 제가
2: 아니 의원님한테도 좀 따로 보고 하러 와라 그러면 안 해요?
1: 안 해요.
2: 그게 말이 되나?
1: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한테는 좀 보여줬다는 소문도 있는데 네. 야당 의원들한테는 전혀 확인을 안 해줘요.
2: 이해가 안 되네.
1: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청문해 보면은 우리 당대표님도 예전에 계셔보셔서 아시지만
2: 네.
1: 국방부 장관 아니고 그냥 장관도 남자 후보자면 병적 기록부 무조건 냅니다.
2: 아니, 무조건 주죠.
1: 네. 제가 심지어 지난번에 누구였더라? 국세청장이었나? 인사청문회 할 때는 아들들 것도 받아서 봤어요.
2: 네.
1: 근데 국방부 장관이 이걸 못 주겠다는 거는 사실 네. 말이 안 되고
2: 끝까지 파헤치실 겁니까?
1: 구린 게 있다는 거죠.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2: 알겠습니다. 이상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6: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난주는 경남을 시작으로 점차 그 외 남부지방으로 극심한 더위가 확대되는데요. 오늘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 기온 37도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광주 39도, 부산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겠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용산과 강남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반포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도 정체인데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원주졸음쉼터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대동분기점 3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레벨이 다르다.
1: 미쳤다. 와, 와.
2: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바로 정치 닥터스에게. 여의도 이판사판 정치판 시원하게 원인 분석도 해드리고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정치 닥터스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십니다. 김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어서 오시고요. 네,
2: 안녕하세요.
0: 신규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두 분들은 재밌게 주말에 보셨겠네요. 민주당 전당대. 나중에 여쭤보고요. 김영호 의원님, 네. 어제 부울경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 46.65, 1위 김민석 후보 43.84, 송영길 후보 9.49. 충청권에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정청래 후보가 졌는데 부울경에선 1위 했잖아요. 이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저는 전반적으로 이 추세를 보면은 네. 역시 이재명 정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네. 명픽이
0: 명픽
1: 문조 털레일보다는 세다.
0: 그래요?
1: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접전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서 딱 그 시작을 했는데 뭐 당초 예상은 충청 기반인 정청래 후보 쪽에 좀 유리하겠다.
0: 그런 전망이 많았어요.
1: 꽤 있어요.
0: 네.
1: 근데 져버렸어요. 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결국 접전으로 가지 않겠냐. 네. 그러면은 결국 선호 투표제에 가는 거죠.
0: 네.
1: 그러면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0: 네.
1: 역시 나중에는 이제 물론 국민 여론조사도 들어가고 대의원 집계도 들어가겠지만은
0: 네.
1: 그 당심에서 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명심이 세다.
0: 명심이 세다.
1: 예, 그리고 이제 명청 갈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당청 갈등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0: 그러면 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예, 힘들다.
1: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네. 그런 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네.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0: 현근택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4: 네. 뭐 밖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0: 곤란하시죠. 얘기하기가.
4: 아니 곤란한 건 없어요.
0: 근데
4: 지금 아마 전당대 아시겠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제 국가에서
0: 네.
4: 당청 간의 관계라는 게 항상 수평적 관계 얘기하지만
0: 네.
4: 그래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어느 정도 좀 잘 보좌하는 보좌라기보다는 잘 이제
0: 뒷받침
4: 그 뒷받침하는 비슷한 말 같긴 한데
0: 네.
4: 그런 것도 갈 수밖에 없죠.
0: 네.
4: 더구나 아마 이번 전당대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유시민 작가 참전이에요.
0: 네.
4: 사실은 뭐 지금 이게 전당대회 국면에서 좋은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인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데 근데 계속 이제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그게 전당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로 저분이 무슨 책임이 없는데 이런 발언을 해도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시민 작가 발언이 정청래 대표한테 뭐 후보한테 꼭 플러스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0: 그래요?
4: 이런
0: 이번 주말 경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요?
4: 아니죠. 지금
0: 아니요?
4: 말씀하신 것처럼 네. 충청도는 아무래도 금산 출신이어서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할 걸로 봤고 부울경 같은 경우도 친노 친문에 네. 어찌 보면은 뭐 근거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설 걸로 대부분 보고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그 후에 뭐 조성래 사무총장 체제에서 이걸 만든 거란 말이에요.
0: 순서.
4: 충청도 먼저 하고 네. 부울경하고 여기서 기선을 좀 잡겠다. 그러니까 기선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호투표제도 어느 정도 좀 받은 것 같은데
0: 네.
4: 이걸 아마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선잡에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성공하지 네. 못했다. 박진호 특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2: 뭐 국민의힘 입장이라기보다 일단 저는 뭐 한 가지 좀 재미있게 네. 본 사실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 이제 이 발언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0: 어떤 말은
2: 판단을 못했는데 김민석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 초반에 뭐 7% 포인트 이내로 지면은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다.
0: 맞아요.
2: 그 가능성이란 게 뭐 본인이 결국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전략이 잘 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2: 왜냐하면은 만약 설령 그 전략대로 뭐 한 4%, 5%포인트로 정청래 후보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0: 네.
2: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평을 할 수 있거든요.
0: 네.
2: 내가 뭐 본인이 이제 그 선제적으로 주장한 7% 이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진 게 아니다.
0: 네.
2: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제 앞서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좀 정청래 후보가 초반에 성기를 잡지 못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제 그 충청도 이제 부울경을 보다 이제 지역을 나눠서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이제 승리한 지역은 대전, 세종, 그다음에 부산, 네. 경남이고 네. 이제 나머지 지역은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승리했는데
0: 김민석 후보가
2: 네. 근데 정청래 후보가 승리한 지역이 어떻게 보면 보다 좀 그 민심에 네. 민감한 지역이란 말이죠.
0: 그렇게 봐야 돼요?
2: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 전체가 충청 뭐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야. 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그렇죠. 지지층이 강한 지역인데 네. 물론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전통적인 뭐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런 네. 면에 봤을 때 좀 민심에 좀 이렇게 민감한 지역에서는 이제 저는 정청래 후보가 이제 이겼다고 승리하고 네. 그런 면에 봤을 때 이제 지금 국민 여론조사 물론 이제 30%밖에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제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정청래 후보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주말 경선 결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3: 근데 저는 평가? 일단 정청래 후보 측의 어떤 계획들이 좀 흔들리는 건 흔들려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인 1표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이 조직을 그동안에 다져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당대표로서 지금 연임 도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기선 제압을 해서 선호 투표제 없이 그냥 이겨버리겠다. 아마 이게 정청래 후보 측의 그 전략이었을 텐데 일단 충청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기세가 네. 좀 꺾였고 사실 뭐 부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친노 조직 때문에 정청래 후보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니까 사실 1대1이긴 한데 판정승으로 따지면 김민석 후보 쪽에서 조금 더 네. 우위에 서는 거 아니냐. 네. 뭐 선호투표제 결과도 예상한다면 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청래 후보는 지금 기준점이 50%로 보면 안 되고 본인이 당대표로 당선이 될 때 61.74% 를 얻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본인이 얻었던 표에서 정청래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찍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지 처리를 고려한다면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은 당원 분포상 호남이 30% 그리고 수도권이 거의 30%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맞아요. 아직 이제 본선으로 우리가 이제 본선이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표를 확인해 보기 직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주는 영향은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투표율을 더 높이는 그 적극적인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0: 높다. 투표율이 낮아요 이번에 보니까.
3: 그러니까 낮은데 네, 이제 김민석 후보 쪽에서 이거 하면 되겠는데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들이 아마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더 투표율이 올라가는 그리고 박빙으로 지금 붙어 있는 부분들도 이 선거에 흥미를 더 유도하는 쪽이 있어서 아마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것도 김민석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0: 현 부원장님.
4: 네.
0: 솔직히 이번 핫하게 붙었잖아요.
4: 네.
0: 근데 왜 이렇게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아요?
4: 이게 아마 네. 지난번보다 엄청 낮거든요. 지난번에 56% 정도였는데 네. 지금 40%대 언저리니까
0: 네.
4: 그게 당원이 늘긴 했어요. 지난번보다 지금 한 155만 정도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 120만 정도였는데 당원들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은 투표율이 많이 낮은 거죠.
0: 맞아요.
4: 이건 아마 양측이 굉장히 어찌 보면 세게 붙었는데 그게 뭐 약간 네거티브식으로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시민 작가 참하고 이러면서 약간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서 당원들이 아마 좀 외면하는 게 아닌가. 좋은 모습은 분명 아니거든요.
0: 네. 네,
4: 그래서 아마 좀 걱정되긴 해요. 지금 점점점 세게 보기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아니.
4: 네, 윤리위.

0: 이
1: 아니
0: 얘기가
1: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0: 네.
1: 정청 후보가 2대 1로 두드려 맞겠다 계속 그랬는데 김민석 후보를 향해 노무현 버리고 이재명 공격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0: 뭐이 얘기가 뭐 김민석 후보한테는
1: 네?
0: 항상 뭐
1: 아픈 부분이죠.
0: 아픈 부분이니까 계속 공격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보다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거는
1: 네.
0: 우리가 항상 이제 국민의힘 비판할 때 아니 정치로 풀어야지 왜 윤리로 하고 징계하고 이 얘기 맨날 이제 방송 나와서 하고
1: 네.
0: 언론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윤리
1: 그러니까
0: 한다는
1: 바로
0: 얘기가
1: 맞아요.
0: 나오는 게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1: 네.
0: 사실은 왜냐하면 전당대회 과정에 나온 얘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들을 양쪽에서처럼 서로 윤리 징계하겠다고 있어서
1: 감정이
0: 끝난
1: 쌓이고.
0: 다음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국내 매일 보잖아요. 윤리위원을 누구 선정하고
1: 그러니까.
0: 누구를 넣고 윤리위원장 누가 하고 이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 되도록 그러면 윤리 선정할 때부터 최고위원에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저쪽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할 거기 같아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1: 처음
0: 예, 조금
1: 봐요.
0: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징계 문제, 윤리 문제 얘기가 전당대회 나와서 국면 나오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봐서 이 얘기는 또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윤리 전문가 박진호 특파님, 이런
0: 네.
1: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 뭐 이제 갈수록 아까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1: 네.
2: 이제 공방이 더 거칠어질 것인데
1: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2: 저는
1: 윤리위를
2: 과연
1: 간다 그러지?
2: 이제 정말 이제 이 경선 끝나기 이전에
1: 네.
2: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쌀 것인가? 윤리 제소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이제 후보가 직접 뭐 제소한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후보를 뭐
1: 지지하는
2: 적극적으로
1: 뭐
2: 지지하는 의원들도 조금
1: 어떤
2: 제가 볼때
1: 당원이
2: 어렵고
1: 하겠죠.
2: 당원이 어떤 식으로든 뭐또 이제 또뭐 연대 뭐 이런
1: 네.
2: 형식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제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1: 아니 그러면
2: 생각합니다.
1: 윤리위원으로서 이거 딱 제소가
2: 네.
1: 왔어요. 이
2: 아,
1: 전당대회
2: 윤리
1: 선거 과정
2: 심판에서는
1: 중에.
2: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사실상.
1: 그럼 이건 그냥
2: 뭐 전당대회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겠지. 그
1: 네.
2: 과정에서 논의할 수
1: 아니
2: 없겠죠.
1: 그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2: 네.
1: 그러면 이거 보고 야
2: 네.
1: 이거는 정말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2: 네.
1: 아니면은 야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제소를 하고 그래. 이거 그냥 없던 걸로 해. 어떻게
2: 우선은
1: 생각을
2: 이제 뭐 전당대회 결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겠죠.
1: 밀어요?
2: 네, 그럼요.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뭐 결정을 내리는 건 적절치 않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1: 김용호 의원님, 이건 거의 막장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재수하겠다라는 건.
3: 뭐 영화 제목처럼 끝까지 간다죠.
1: 네.
3: 끝까지 간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얼핏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면은 야 윤리위라는 게 국회 최고 인기 상임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겠더라고요. 예,
1: 그러니까요.
3: 양쪽 정당에서 전부 윤리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3: 이건 끝까지 간다는 거고 전당대회 이후가 문제죠. 이렇게
1: 네.
3: 되면은 이거 심리적인 분당 상태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어떤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정적으로 예? 정치적인 완전히 적대 그 반대 세력으로 이렇게 거의 지금 규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한 부담이죠.
1: 지는 쪽은 야, 이 정도면은 2028년 총선 때 공천 나못 받을 수 있겠네. 그런 걱정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3: 지금 공천 플러스
1: 네.
3: 차기 대권
1: 네.
3: 구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1: 네.
3: 그리고 이제 유시민 뭐 작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친명계들이 단합한 효과가 있죠.
1: 있다고 봐야
3: 네,
1: 되겠죠.
3: 저는 그것 때문에 충청권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뭐 미세하나마 작은 차이지만은 앞섰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또 하나 변수는
1: 네.
3: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철폐를 가지고 정청래계에서 강하게 밀어붙인 그 역풍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1: 역풍이 있다고
3: 그러니까
1: 보십니까?
3: 당심도 결국은 민심을
1: 걱정하는 거예요.
3: 반영을 합니다.
1: 네.
3: 예. 물론 소극적으로 김민석 후보도 그냥 그 검찰 보안 수사권 철폐 쪽으로
1: 네.
3: 선회는 했지만 그 본질적인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아, 역시 정청래 후보 쪽에서 당권을 잡으면 이거 막가겠구나. 뭐 저희 쪽에서는 뭐좀 기대를 좀 했습니다마는 뭐 기대만큼 못 해주네요.
1: 네.
3: 정청래 후보는.
1: 신 변호사님, 정청래 후보가 노무현 버리고 이재명 공격, 김민석 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래는 좀 방어적인 공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직접 김민석 향해서 제일 아픈 부분 건든 거는 판세의 불리함을 좀 느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이게 유효타의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4: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현실화되지 않을 때 상당히

0: 좀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기도 하거든요.
1: 네.
0: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 내지는 팀 정청래 측의 후보들이 네. 이제 그런 단계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정청래 후보 연설 중에도 막 얘기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저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그 과거의 얘기를 또 꺼내서 네. 또 네거티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18년 동안 야인으로 활동하고 당시에 정몬전 후보를 2002년도에 도왔던 거 전 국민이 알고 민주당도 그걸 알고 영입을 또 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총리까지 지낸 분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아 국정운영 참 1년의 성과는 김민석 총리 덕분이다라고 덕담까지 한 마당에 그게 먹히겠습니까? 근데 안 먹히는데 본인 스스로 네거티브도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 네거티브로 하는 이 현실을 국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정청래 후보의 뭐 전략이면 전략이겠지만 이게 별로 지금 먹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현실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으로 결국 이기려고 지금 나왔을 텐데 더 이기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그런 무리수를 더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최종 전망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신변호사님.
0: 저는 일단 누구도 50% 넘기긴 힘들다는 게 이미 결과로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송영길 후보가 그래도 한 10% 가까이 네, 얻고 네. 있는데 결국 이제 선호투표의 결과 그 결선투표를 미리 땡겨서 하는 그 효과가 결국에는 당락을 정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 송영길 후보도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판의 그 강도가 세지고 있거든요. 그럼 송영길 후보 찍으신 분들은 이 순위에 누구를 찍었을까요?
1: 네.
0: 이건 뭐 무르나 마나 당연히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가 뭐 좀 넉넉히 이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1: 현 변호사님 이게 참 친한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2: 것 같은데. 질문 안 하시면 되죠.
1: 예?
2: 안 하시면 되죠.
1: 해야죠. 안 하시면 어떻게. 최고위원 선거 여쭤보려고.
2: 네네네.
1: 최민희 의원 1등
2: 네네.
1: 하고 있어요.
2: 네.
1: 어때요? 이게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2: 예상 충분히 되죠.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아마 지금 당대표 선거는 워낙 뜨거우니까
1: 네.
2: 뭐 후보들이 하는 얘기도 보고 선호를 보는데 최고위원은 사실 인지도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네. 1인 2표이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아시다시피 뭐 언론에 많이 나오셨고 그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1, 2위 차이가 되게 커요.
1: 그러네요.
2: 다른 2위하고 5위, 6위 되겠죠. 정도까지 차이보다 1, 2위 차이가 훨씬 크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고위원 선거는 뭐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가 되는 거는 무난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5등을 누가 할 거냐. 네. 5위, 6위 김용, 이성윤 이게 친명 친청의 주자로 볼 수 있는데 차이가 적거든요.
1: 그러니까.
2: 1, 2% 내외라서 이 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 앞에 나는 징계 얘기가 좀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더 하면
1: 네.
2: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내 기반이 조금 취약한 편이에요.
1: 맞습니다.
2: 징계를 계속 당내 기반을 쌓는 아니면 줄 세우게 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 그런 수단으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된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내 기반이 이미 뭐
1: 네.
2: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정청래
1: 네.
2: 후보가 되더라도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뭐 징계를 하거나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전당대회 국면이니까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1: 네.
2: 봅니다.
1: 그냥 흐지부지 될 거다 네. 이기면은 그 저는 최고위원에 관심 많은데
2: 네.
1: 친청계 최고위원 다 세 명 다 입성할 거라고 생각은 되세요? 어때요?
2: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5위
1: 네.
2: 김용 이성윤
1: 네.
2: 여기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거잖아요. 네.
1: 가능성이 어디가 높다고 봐요?
2: 근데 이제
1: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생년월일 뭐
2: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청계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분들 합쳐 보면 한 48% 정도 되고 그다음에 친명계라는 분들이 51% 정도 되는데 근데 친청계는 세 분이 나누는 거고 친청계 다섯 분이 나누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 그러네요.
2: 48%를 셋이 나누면 될 수는 있어요. 15%씩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최민희 의원이 지금 22%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나눠줘야 되는데
1: 네.
2: 수석 최고를 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또 쉽지 않은데 만약에 네. 지금 약간 친청계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이거를 만약에 최민희 의원이 가진 표를 이성윤 의원 표에 좀 나눠준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지만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조직적으로 한다 그러면 48이기 때문에 3분의 1씩 나누면 15%씩 되잖아요.
1: 네.
2: 15%면 거의 들어오거든요.
1: 네.
2: 지금 한 12% 선이 커트라인이니까.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돼요.
1: 네.
2: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느냐.
1: 네.
2: 그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을 뭐 무난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그러니까. 퀴즈인 것 같아요.
1: 김영우 의원님. 최민희 의원이요. 김민석은 정몽준 후보 만들기 위해 당을 나간 사람이다. 이러면서 김민석 후보 막 직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정을 해보면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아 이거 모양새 어떨까 싶네요. 이게 제대로 지도부가 잘 운영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 이런 얘기이긴 하지만
3: 그런 경우가 많죠.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우리 당의 경우에도 이제 그때 이제 집단 지도 체제이긴 했지만은 네. 김무성 당대표 서청원
1: 아 그때는요
3: 차서 그죠
1: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3: 그죠 네, 그때 정말 우리 둘이 다 현장에 있었는데
1: 그러니까요
3: 최고의 할 때마다 불안불안하고
1: 엄청 불안했어요
3: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동훈 당대표 장동혁 최고
2: 수석 네. 수석 최고
3: 결국 이제 네. 또 예,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예, 좋진 않죠 근데 뭐 최민희 의원이 아마 이렇게 많이 받는 거는 결국은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말씀하셨지만 인지도와 선명성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당대표보다도 최고위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하기 때문에 선명한 사람 쪽에 선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쪽으로 많이 표를 주는 것 같아요. 당원들도.
1: 네.
3: 그런데 아마 그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1: 네.
3: 최민희 최고 수석 최고다 그러면은 볼만할 겁니다. 예.
1: 그러겠네요. 예. 이게 참.
3: 최고위 끝날 때마다 예. 할 때마다 예. 뭔가 이제 뉴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1: 최근에도 막 그 다른 후보들이 유세하고 연설할 때 막 딴짓 해가지고 쇼츠로 또 많이 뜨던데 아유 참 어떻게 될지 참 보안 사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0: 고분 한 말씀만 드리면 하세요. 저는 네. 최민희 의원 별로 게 걱정은 안 돼요.
1: 안 돼요?
0: 그분의 인생을 좀 우리가 돌이켜 보면 네. 네. 굉장히 대세 추종적으로 네. 살아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뭐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네. 저는 뭐 친명계도 한 3명 정도 같이 들어간다고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대표가 또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2명. 하거든요. 네. 그러면 최고위 9명 중에 6명이 사실은 그렇죠. 친명계가 되니까 거의 대세는 굳어지는 거고 당대표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최민희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발휘해서 각을 세우고 자기만의 길을 가겠느냐?
1: 안 돼?
0: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네. 그 당대표 체제하에서는 또 그 안에서의 본인의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더 하면서 네. 저는 어떻게 지금과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낼 것으로는 좀 보진 않습니다.
1: 박진호 특보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4: 근데 저는 좀 약간 계산을 달리 하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1위에서 6위까지 사실상 이제 뭐 5위, 6위가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거의 1위에서 6위를 봤을 때 진천계, 진명계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봤을 때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비등비등하다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4: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아까 이제 우리 그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최민희 의원이 조직적으로 표를 이제 분산시켜 준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뭐는 매우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이제 김민석 이제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가 하고 있는 내고 있는 메시지를 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1: 어떤 부분이요?
4: 최근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뭐 전후에는 있었지만 이제 뭐 영원히 갈 수 없다. 저는 그게 결국은 당내 상황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뜻이 맞아서 우리가 동지로서 같이 하나의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을 했지만 이 전당대회 이후에 그 모습에 대해서는 당내 개파 정치가 계속 지득될 것인지
1: 네.
4: 아니면 말 그대로 갈라설 것인지 볼만할 것으로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측만 하고 한번 보안수사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최종적으로 누가 당대표 된다?
3: 김민석.
1: 네. 박진호
4: 정청래.
1: 네. 네? 오 현근택 변호사님.
2: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1: 아니 너무 몸살이는 것 같아. 천하의 현근.
2: 워낙,
1: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실망해요. 진짜 그렇게 우리 방송.
2: 지금은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게 가고 있죠.
1: 네. 네. 결론적으로도. 네. 신인 변호사님.
0: 예상인데 김민석 후보가 될 걸로 봅니다.
1: 저도 주말 거 보고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저희 PD님이 참고를 올려주셨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네요. 45.9%. 지난주에는 46.3%였는데 0.4포인트 좀 하락을 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께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보통 외국 순방 그러시면 좀 올라가는데 0.4%긴 하지만 하락했네요.
3: 근데 이번에 뭐 외국

0: 어떤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정청래 쪽으로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1: 그래요?
0: 경우에 따라서. 예, 저는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6.3 지방선거 때도 정청래 당대표도 크게 잘한건 없지만
1: 네.
0: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발언이라든지 그 투표소에서 발언이라든지 투표 독려하면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민주당한테 악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굉장히 주시해 봐야 됩니다.
1: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칠 만한 발언을 할 수가
0: 할
1: 있을까요?
0: 수도 있죠.
1: 그렇게 좀 시그널로
0: 그 명픽을 뭐
1: 완전히
0: 더
1: 당선시키기
0: 직접적으로
1: 위해서?
0: 한다든지 예, 이저 친청계를 자극하는 그런 발언, 당원들을 자극하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심하고 어긋나는 발언을 하면은 그 불이 또 붙죠.
1: 현 변호사님,
2: 네.
1: 지지율 이렇게 하락한 거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2: 당연히 걱정되죠. 지금 1년 차, 2년 차인데 지금
1: 그러니까요.
2: 지지율이 지금 50%는 과반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45.9라면 이제 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당 탓이 커요? 아니면 대통령 탓이 크다고 보세요?
2: 아, 제가 보기에는 지금
1: 죄송해요.
2: 정책 면에서 부동산 지난번에 토론회 했는데 결국은 뭐 저는 계속 그 얘기해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게 실패했거든요. 두 번이나.
1: 네.
2: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1: 주식도 좀.
2: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2030뭐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라든지 주택 공급 정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1: 네.
2: 뭐 그게 일단 반대로 가는 것 같고 지금 ETF 문제로 또2030 그렇잖아요. 여론 안 좋은데
1: 맞아요.
2: 이것 때문에 또 난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제 뭐 국회의장 개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
1: 연임.
2: 전당대회 영향도 물론 있지만 전당대회 이외에 밖에서 지금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정책들이 지금 여론에 플러스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뭐 순방에서 돌아오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참전하기 쉽지 않아요. 또안
1: 네.
2: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한마디 하면 아마 유시민 작가가 두마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 유시민 작가처럼 돼 있거든요. 요거는
1: 네.
2: 사실은 톤다운 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전당대회 관여는 안 하실 것 같은데
1: 네.
2: 부동산 문제는 분명히 나와야 돼요. 공급 문제나 전월세 대책 나와야 되고 ETF도 좀 늦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나와야 되고 뭐 개헌 문제 사실은 저는 그냥 안 한다.
1: 안 한다고.
2: 연임 안
1: 안
2: 한다. 그냥
1: 한다?
2: 얘기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뭐 불가능하니 뭐 이게 없다니 법적으로 안 된다니 이런 얘기보다 그냥 어쨌든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과 내겠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는 정도는 한마디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심 변호사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처방 좀 내려주세요.
3: 그러니까 저는 뭐 지지율에 너무 이렇게 일일비해서 뭐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도 옳지 않고 좀 소신 있게 좀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뭐 부동산 주식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전 검찰개혁 이야기 조금만 하자면 결국에는 국민들을 누가 지킬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 검찰 제도에 대한 어떤 지금 악감정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1: 네.
3: 전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오고는 있기는 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밀어붙였을 때는 저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 그
1: 네.
3: 부분이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전좀더 제2요구권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열어놓고 저는 민심을 더 수렴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중도가 떠나간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3: 그 민심을 저는 고민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박진호 특보님 처방 원인
4: 제가
1: 처방? 네.
4: 뭐좀 이제 비슷한 의견이기도 한데 저는 일단 아까 이제 정청래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제가 이제
1: 네.
4: 생각한 이유는 이 보안수사권 이제 완전 폐지한 게 저는 간단치 않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1: 네.
4: 민주당 내에서는 뭐 관련된 기타 이제 법률안을 뭐또 재개정을 이제 9월 이내에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이 거부권 행사도 할수 없는 상황이고 또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그 발화점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정성호 장관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했고 또 전직 법무부 뭐 검찰 관계자들 뭐 그런 모임에서 또 지금 이제 의견을 내고 있고
1: 네.
4: 이런 상황에서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또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서 이상하게 끼어넣기로 했거든요.
1: 갑자기 넣었죠.
4: 예, 네, 그 뭐, 덧없이 들어왔는데 또 그 문구 자체도 보면은 무슨 현저한, 중대한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구죠,
1: 네.
4: 사실상.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저 개인 차원의 이제 의혹이지만 이 청와대가 주고받게 한 거 아닌가. 네. 사실상 이제 그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한 공소 취소권은 물 건너 갔으니까.

0: 이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제 공소기각 사유를 끼워넣기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그게 모종의 거래가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혐의나 재판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국정농단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그냥 그걸 끊어야 된다 대통령께서.
0: 당연하죠. 지금 네. 상황에서는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냥 이 상황 이대로 그냥 흘러가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대통령이 정리하지 않으면은 좀 위험한
2: 가정에 가정을 주시는데요.
1: 싸워라.
2: 왜냐하면 뭐 그거를 주고받았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도 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라 정도는 네. 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안 된다 한 게 아니라 그럼 국회에서 논의해라. 당이 맡긴 거거든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거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 줘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공소기각이 좀 들어보세요. 공소기각 지방 넣은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요건은 돼요. 왜냐하면 공소권 남용은 이미 뭐 판례에 정착된 사안이고 그다음에 위법 수사도 당연히 이제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 건데
1: 네.
2: 근데 사실은 이 논의는 좀 부족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국회 물론 이제 그 전에 내년이 있었다 그러면
1: 안 되지 이렇게.
2: 아니 그러니까 얘기에 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런데 마치 이제 대통령과 주고받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입법권 존중 차원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제로다라고.
0: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가지만 딱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상 이제 그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서 이제 그 확장적으로 이제 사유를 이제 넣은 것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과 상의가 없었을까요? 만약에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민주당이 아니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민주당이 그걸 그냥 그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당정 관계에 이렇게 중요한 법률안을 처리하면서 당정 관계가 그 정도 뺏게 안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대통령실과 상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입장 표명이 없다라는 건 사실상 동의한 거라 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간 거는 좀 의아해요.
3: 그러니까 저는 요 아까 말씀드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부분이나 또 지금 공소기각 결정을 껴넣은 거나 둘 다 공통점은 공론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기가 없었다는 네. 겁니다. 근데 저는 다음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하루 이틀 저 얘기를 해온 게 아니고 전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불길에다가 뗄감을 넣어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론화를 거치고 법을 바꾸는데 민주당만 법 적용받습니까? 전 국민에게 법이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왜 대통령께서도 공론화를 거치고 수기를 하라고 수십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왜 안 합니까? 정청래 대표 지금까지 페이스북에 다섯 자리 줄로 쓰면서 그 뭐 숟가락으로 뭐 칼 만든다 얘기라든지 뭐 전면 폐지 얘기만 지금까지 앵무새처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공론화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제도를 바꾸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럼 민주당이 향후 총선에서도 이분들이 입법자로서 국민들을 대의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나 자질이 있나 이런 의구심을 주는 거예요.
1: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좀
3: 정부적 판단이 안 돼 있는 거죠.
1: 네.
3: 사실은.
1: 제가 지금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광고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0: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8: 4부 시작하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처리 형사소송법 처리가 됐는데요. 형수직 변호사님, 네.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가지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 이거 국민을 위한 법안 맞아요?
9: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늦었다고 봐요. 오히려
8: 늦었다?
9: 검경수사권 분리 빨리 시켰어야 된다. 오히려 작년에 중수청 공수청 분리할 때 그때 결론 냈어야 돼요.
8: 없애는 게 맞다. 완전히 없애는
9: 저는 오히려 이거 끌다가 질질 끌다가 오히려 더 늦어졌다고 봅니다. 늦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꼬였다. 스텝이.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결국은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그 방식의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한 20년 이상 된 기본 기조예요.
8: 네.
9: 최근에 뭐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히려 저는 늦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10월에 지금 출범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8: 네.
9: 그래서 이거 질질 끌다가 오히려 더 비판만 많이 받는 셈이다. 오히려 진작에 했어야 된다.
8: 그런데 몇몇 조항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 이것은 상당히 침해당하고 피해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잖아요.
9: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 검사는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한다.
8: 네.
9: 이 전제에 있는 거예요.
8: 네.
9: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를 덮을 것이고 검찰은 수사를 잘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뭐 수사 뭐 요번에 물론 뭐 지금 광주 사건도 있습니다만 수사는 사실은 상호 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경찰 수사는 검찰이 하고 검찰 수사는 경찰이 하고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견제를 해왔는데
8: 네.
9: 이제 검찰이 그러면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놔야만이 검찰이 제대로 경찰을 견제할 것이다. 이 전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 수사 기소 분리 절대로 못합니다.
8: 네.
9: 앞으로 100년 가도 못해요.
8: 네.
9: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게 맞느냐는 게 기본적인 문제의식이고 그거에 대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게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8: 네.
9: 이번에 최근에 이제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오히려 논쟁이 검찰 수사권의 논쟁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사실 결론을 진작 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년에 이 논쟁 끝냈어야 된다. 오히려 네. 길게 끌다가 지금 공수청 중수청 출범 앞두고서 급하게 또 전당대회 국면에 이슈화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8: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렇게 뭐 민주당의 20년 동안 주장한 거를 옳게 이번에 처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표하고 있어요?
9: 이거는 뭐 저도 민변 소속이지만 민변에서도 사실은 다수 의견. 네. 저도 여론조사 참여했거든요. 저는 이제 폐지가 맞다라는 네. 주장을 했는데 아마 다수 의견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뭐 민변뿐만 아니라 법학자들이라든지 법률가들이라든지 당내에서 논란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약간 불신, 경찰이 뭐 수사 제대로 하느냐, 또 경찰에 검찰은 그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게 있는데 경찰은 또 지역에서 오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암장이라든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같은 건 있는데 제도는 사실은 뭐 하루아침에 딱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은 보완한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뭐 법무장관 본인의 소신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당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논쟁이 만약에 보안수사권 남겨놓는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남느냐. 그럼 이제 어떤 범죄는 또 보안수사를 하고 어떤 수사는 또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서 저는 논쟁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고 보니까.
0: 저는 사실 민주당의 그 명분을 가지고 답하는 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현실이 명분과 이론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는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는지가 정말 불만입니다.
8: 절차적인
0: 그러니까 시기도 문제가 8월이라는 전당대회도 문제지만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몰 규정이라고 해서 네. 한 3년 안에 서서히 없애면 안 됩니까? 네. 왜 이런 입법 기술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없애야 된다. 전당대회 기간에. 그러니까 어떤 논리 모순이 나오냐면 보안수사권은 직접 수사 개시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완적으로 경찰을 그렇죠. 통제하는 기관인데 통제권을 없애면서 아 수사 기소는 분리되는 게 원래 원칙이다라고 질문으로 답을 하면 상당히 황당하게 되는 거고 특검하고 공수처는 그럼 수사 기소를 왜 여전히 붙여놓고 있죠?
8: 네.
0: 이게 원칙이 안 맞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합수본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형사소송법 방망이를 때렸잖아요. 신천지 지금 합수본은요 검사들이 빠져야 됩니다. 네. 그럼 신천지 수사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선관위 특검 있잖아요. 거긴 또 검사를 파견받아서 법에다가 또 검사는 임시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맞나요? 그러면 선관위에 파견되는 검사는 선하고 합수본에 있는 지금 신천지 수사하는 검사는 악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를 주장하다가 본인들의 논리에 지금 이게 발목이 잡혀버리는 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예요.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제가 찬성하는 걸 가지고 답을 주시면은 답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 경수 완독과 검찰의 기소 독점, 검찰의 기소 독점도 통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대해서 권력기관이 상호 간에 어떤 경제와 통제 시스템으로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또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정치검사와 정치경찰을 다 맡겠느냐. 이 제도적 고민을 깊이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짜야 되는데 일단 없애는 게 답이야 라고 네. 하니까 후속적으로도 합수본은 어떻게 되며 특검은 또 왜 검사가 들어가며 공수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의문이 끊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저는 무리해서 지금 어떤 교조적인 한 이론을 가지고서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 이러니까 네. 현실이 작동이 안 될 걸 저는 우려하는 거고 이거 저는 민주당에서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8: 알겠습니다.
0: 겁니다.
8: 김용우 의원님 걱정 많이 되시죠?
10: 저는 그 사실 출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예, 지금 그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죠.
8: 네.
10: 예, 지금 초기부터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고
8: 네.
10: 그다음에 그거 밀어붙이다가 사실은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6.3 지방선거 이후로 밀어놨던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마저 이제 완전히 지금 밀어붙여가지고 통과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그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이거를 정치 검찰은 안 된다라고 하는 도그마에서 또 시작됐고, 그런데 이거하고 일반 국민들이 형사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8: 네.
10: 이게 이걸 엮어버렸어요. 그래서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은 무조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 보안 수사권이 됐든 뭐가 됐든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민심, 민생이 아니라 어떤 정치, 정권, 이념 여기에 이게 딱 붙들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그래서 네. 이것은 출발부터 잘못됐다.
8: 처방이 뭐가 있을까요? 선거 때
10: 사실 처방은 불가능한 처방인데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은
8: 네.
10: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임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죠.
8: 네.
10: 나 연임 없다. 네. 무슨 소리냐?

0: 이건 뭐 법안, 네. 법 조문을 떠나서 나는 그런 일 없다.
1: 네.
0: 못을 받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는 독하게 마음 딱 먹고
1: 거부권
0: 행사하는 거죠.
1: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0: 가능성이 없는데 네. 가능성이 없죠. 근데 네.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 이런 거 결국은 했어요.
1: 네.
0: 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도자는 여기에서 바로 그 지도자냐 아니냐의 그 갈림길이 이런 거죠. 이 어려운 거를 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야, 당론으로 이거를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당하고 당청 관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우려가 있죠.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국회 당에 맡겼지만은 말씀하셨지만은 수기를 거쳐야 되는 거는 분명하다. 이게 이 민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건데 이거를 수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다.
1: 네.
0: 거치자. 아,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주면 좋겠다. 정도를 하면
1: 한 번 정도 거부권 행사해라.
0: 네, 그러면은 지도자가 되는데 못하겠죠.
2: 근데 이게요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제2요구권으로 돼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 제2요구권을 통해서 국회는 출석의 3분의 2가 또 동의하면
0: 맞습니다.
2: 찬성 의결이 확정되거든요.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이건 헌법상의 권한이니까 전 대통령께서도 열어놓고 권한을
0: 그럼요.
2: 한번 저는 검토하셔야 되고
0: 오.
2: 제가 한 부분만 강조할게요.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잖아요.
1: 네.
2: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돈이 없고 권력 없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입니다.
1: 네.
2: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신천지에 이만희 총회장은 보안수사권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1: 그러니까
2: 경찰만 막으면 돼요.
1: 네.
2: 검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범죄자, 권력형 비리나 돈을 가진 이런 권력자들은 피의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들은 검찰을 이제 수사권을 뺏었으니까 경찰만 하면 되는데 경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못
1: 네.
2: 믿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수사 인력 검찰에서 다 빼도 돼요. 근데 빼더라도 보안책을 가지고 빼야지 덮어놓고 보안책, 빼는 그치. 거는 도대체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법으로 이거 하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2: 전 이 부분은 좀 제의가 전 제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3: 제가
1: 지금
3: 우리
1: 김정은 특보님
4: 그 보안 수사권 폐지가 마치 지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의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완결판처럼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뭐 강경파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신 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
1: 네.
4: 독점 권한까지
1: 네.
4: 저는 손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 네.
4: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일방 통행식으로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 처방책은
1: 뭐예요?
4: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헌법적 권한 행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 선거에 따른 심판밖에 없다.
1: 이것 때문에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4: 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 2018년 총선에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 이거는 법률안을 재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4: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뭐 단순히 그 뭐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민주당 내 이제 그 강경파 세력들이 충격을 받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 네.
4: 왜냐하면 지금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1: 네.
4: 반드시 뭐 저는 종착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까지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세 분이 뭐 얘기하시니까 1:3의 구도가 되는데요.
1: 정청래야?
3: 세 분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잘한다.
1: 네.
3: 검찰의 수사는 믿을만하다.
1: 네.
3: 근데 경찰은 수사권이 제대로 없다. 견제해야 된다. 근데 이제 검찰이 지금 기소권을 가져가면 중수청이 결국은 검찰의 수사 권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1: 네.
3: 그럼 중수청과 경찰 간에 지금 보안 수사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견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보안 수사권이라 얘기하지만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제는 그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소와 수사는 어쨌든 보안 관계에 있다라는 부분이 전제되는데 저는 뭐 그 부분이 영원한 숙제라고 보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20년 이상 논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대범죄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남겼다가 등으로 붙였다가 중수청 분류했다고 하는 관계라서 그만큼이 72년 정도 됐는데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지 그만큼 어찌 보면 권한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어찌 보면 이제 분리를 못 시키는 건데 뭐 이제 분리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재벌 계획할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순환 출자 얘기 나올 때도 네. 죽어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근데 뭐 지주회사 이렇게 가면서 서서히 정리해 갔어요. 지금 뭐 기소권이라든지 영장 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수사권은 지금 뭐 국힘에서 뭐 헌재에 간다 그러는데요. 헌재에서 여러 번 판단했어요. 수사권 영장 청구권에서 수사권이 나오는 건 아니다.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2: 오,
3: 아, 그럼요. 그러니까 헌재로 가더라도 이게 뭐 수사권이 검찰이 있다는 거 확인해 줄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검찰총장이 뭐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뭐 국립대학 총장도 나오고 대사도 나와요. 그 사람도 헌법기관으로 보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이나 영장 청구권은 헌법 개정 안 될 거니까요. 걱정 안 하시면
2: 아니 근데 저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좀 경찰이 수사 잘하는 영역이 있고 검사가 잘하는 영역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우열의 위치는 아니고 네. 그러면은 하나 궁금한 게 경찰에서 그럼 이제 수사 종결권까지 가져가니까 수사 종결권이라는 건 본인들이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똑같거든요.
1: 네.
2: 그럼 경찰 단계에서 수사 기소가 또 합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고 지금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더 극단화돼서 몰아붙이기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법조인이고 저는 이제 피해자 대리를 많이 하는데 일선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혼선들은 검사가 더 잘하니까 검사가 더 해라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두 권력기관이 한쪽은 수사권 한쪽은 기소권 그리고 아까 중수청과 견제도 말씀하시는데 중수청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과거 특수부처럼 수사를 따로 떼놓은 건데 거기서 이제는 뭐 성범죄나 사기사건이나 이런 일반 민생사건까지 보안수사를 한다? 이거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민주당이 더 국민을 생각하는 개혁으로 접근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고 이걸 너무 밀어붙인다는 것이 저는 정치적 논리 외에는 이 잘 설명이 안 돼서
1: 알겠습니다.
2: 예, 나중에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국민의힘 얘기도 나눠봐야 돼가지고요. 박진원 특보님
4: 네.
1: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두 명 추가 임명해가지고 7인 체제가 완성이 됐어요. 2차 징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권영진 의원 징계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징계가 돼요? 징계권이 되냐 돼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4: 일단 뭐 징계권은 저는 된다라고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당은 당규에 보면 이제 징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이제 나열돼 있는데요.
1: 네.
4: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유 세 가지는 네. 당의 극히 유해한 네. 이제 행위를 할 경우, 당의 발전을 저해할 경우, 네. 그다음에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네. 저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원내대표나 뭐 그 주변에 있는 의원들하고의 이제 좀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인 건 맞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내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중대한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본인 역시도 잘못을 인정을 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네. 권영진 의원은 국힘을 떠날 일은 결코 없다.
4: 아니 뭐 이제 그 말은 이제 뭐 본인은 결국 자진 탈당하지 않겠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윤리에서 뭐 탈당 권고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네. 뭐 국회의원은 또 이제 의원총회를 이제 거쳐야 되고 하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 만약에 윤리위에서 탈당 권고를 내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저는 100% 1000% 1만% 인용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김용호 의원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 정치 상황 어떻게 좀 처방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결책.
5: 아까 우리
1: 장동영 물러나라?
5: 박진호 특보님 그 세 가지 말씀하신 해당 행위 품격 그렇게 따지면 장동영 지도부가 다 해당돼요. 거기
1: 네.
5: 세 가지.
1: 네.
5: 이게 지금 장동혁 그 당대표 거취 문제가 해결 안 되는 한 어떤 개혁도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1: 네.
5: 예, 그래서.
1: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신났어요. 뭐 2028년 총선 공천도 자기가 제도 만들겠다고.
5: 그리고 이거 뭐 좀 또 딴 얘기일 수 있지만은 네. 과거 같으면은요 이렇게 그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거 이런 정도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1: 네.
5: 원내대표단도 다 사퇴입니다.
1: 아, 맞네.
5: 그럼요. 지금 근데 완전히 지금 정치 맞네. 방학에 들어갔잖아요.
1: 맞네요. 맞네요.
5: 긴급총회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1: 그러네요.
5: 옛날 같으면 문자 착 날라와가지고.
1: 맞아요.
5: 의원님들 긴급 의총하겠습니다. 의총장으로 급히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5: 다 사퇴입니다. 재신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1: 맞네요.
5: 그리고 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결의대 합니다.
1: 예. 예.
5: 촉구 결의대 하죠. 일단 청와대 방문하죠.
1: 네.
5: 그런데 완전히 지금 뭐 할 일 다 했다. 필리버스터 그 잠깐 한 거 가지고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방학에 들어간 거예요.
1: 네.
5: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의원님의 처방전을 국민의힘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 닥터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네 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6: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뉴스 명당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뉴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이 적어서 더위를 해소해주기는 어렵겠는데요.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5에서 60mm의 비가 올 텐데 호남에 양이 조금 더 많겠고 제주 산지는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성수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성동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장안교부터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화월곡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 일산 쪽은 반포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 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은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2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많이 풀렸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에서 죽전휴게소까지 정체고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도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